0: 39도, 38도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 기온뿐만이 아니라 습도가 상당히 높아서 좀 불쾌해질 수 있는데요. 예, 서로 조금 배려하면서 예, 오늘 우리 버텨봅시다. 8919님은요. 저는 항상 아침에 아기들 열부터 확인합니다. 안 아프고 잘 놀다가 휴가 가자 우리 딸 아들. 아, 휴가를 지금 앞두고 계신 거겠죠? 예, 휴가철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휴가를 위해서 몸 관리 잘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네. 자,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제가 차준커 3,000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은 뭐, 말하지 말까 좀 고민했어요. 그냥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총 3,000잔의 차준커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얘기 말하지 않으면 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지난주에 또 뭐 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많이 드리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모르실 수 있으니까. 차디가 보내준 커피 이번 주까지 총 3,000잔의 커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티내지 않고 조용히 쓱 넣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연락 주신 분도 많이 계신데, 아니 사연 소개도 안 되는데 이게 커피를 준다고? 놀라신 분들이 계세요. 예,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월요일 아침 일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낮 기온은 글쎄요. 서울은 35도까지 오른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여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더위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시원해질까요?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진코와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더 좀 이렇게 꿉꿉하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중국에서요, 인테리어 공사 업자들이 층수를 착각해서 엉뚱한 집을 통째로 철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03호 공사를 앞두고 공사 책임자인 반장은 전화로 현관문 앞에 열쇠를 두었으니 들어가면 된다라고 작업자들에게 알려주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같은 동 303호 집주인 역시 평소 현관 매트 아래에 비상용 열쇠를 숨겨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현장에 도착한 작업자들은 층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3층 집 앞 현관에서 열쇠를 발견하자 곧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부 철거 작업에 들어갔고요. 가구는 물론 벽체와 천장 마감재, 주방과 욕실 설비, 실내 장식까지 대부분 철거를 했는데 집에 돌아온 303호 주인은 기절할 듯 놀라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 현재 책임을 묻고 있다는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집 호수 확인 하나 제대로 안 하다니 303호 집주인은 무슨 날벼락이냐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박이네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집주인이. 아이에게 천리가 나자 이를 기념해서 호화 파티를 열어준 호주의 한 부모님 사연이 화제인데요. 이 부부는 최근 SNS에 아이 천리 기념 파티 사진을 공개했는데 해당 이벤트를 담당한 파티 플래너는 천리 축하 파티는 처음 맡아보지만 모든 순간은 축하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정성을 다해 파티장을 꾸며주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연이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살다 살다 천리 축하 파티도 다 하냐,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번호 샵8910 콩은 공짜입니다. 매일마다 뭐 구실을 좀 이렇게 그 명분을 찾아서 파티를 하는 사람도 뭐 파티가 뭐 꼭 뭐 대단한 파티가 아니더라도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아비지의 The Nights 들려드렸습니다. 마수정 씨가 청해 주셨고요.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어요. 아, 유기사인이며 24시간 근무하고 퇴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파티 피플 하셨습니다. 아, 이제 파티 타임인가요? 24시간 근무하신다면 조금 휴식 시간이 조금 더 길게 주어지시겠어요? 그렇죠? 네. 매일 24시간씩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부터 파티인가요? 파티할 기운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매일매일 뭐 파티처럼 살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4301님, 우리 아이 처음으로 스스로 스터디 카페 가서 무료 공부를 3시간 하고 왔어요. 고3이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축하해 주세요. 왔었습니다. 아, 요것도 파티감이네. 예. 처음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무려 3시간이나. 예, 그래요. 고3이니까 이제, 그래도 뭐, 한 학기 남았잖아요. 그쵸? 예. 그,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표현인데,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늦는 게 낫다. 늦게 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지역이 될 텐데. 그쵸. 에, 늦게 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에, 아직도 한, 지금 이제 7월이니까. 네. 여름과 가을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좀 땡겨보죠. 에, 확. 아, 그래요. 자, 1부를 마무리합니다. 데이 6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듣고요. 2부에 뵙죠.

0: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1: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2: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2부 시작됐습니다. 아, 지난주에요. 그 소식이 좀 뜸했던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연락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방송 끝난 후에 저희가 어느 동네 분포가 가장 많은지 분석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약수, 신당, 장충 쪽에 계신 분들은 아예 연락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약수, 신당, 장충 쪽에서 듣고 계신 거 맞으신지. 또 강남, 대치, 서대문에 가재울, 중랑구, 면목동, 광진구, 광장동과 구의동, 강동구, 천호동, 용산구, 후암동, 이촌동 이쪽도 소식 좀 전해 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 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총 2주 동안 몇 잔? 맞습니다. 총 3,000잔의 차준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티내죠? 자, 이렇게 많은 커피 선물을 나눠드리는 곳은 음악 앨범 말고 또 어디가 있겠어요? 예, 저희가 또 뭐 어쩔 수 없이 커피 원조니까 우리가 이제 커피를 제일 처음부터 주기 시작했으니까 책임지고 많이 그냥 드려야겠다. 예, 그렇게 또 결심을 한 거지 뭐. 예. 그래, 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뭐 그 어디 계신지 뭐 하면서 또 저희 제작진이 또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어디서도 연락이 안 왔을까, 에, 막 노심초사 하면서 이렇게 또 데이터를 또 뽑아봤어요 또. 에. 특히 약수동은 저희 그

그래서 무조건 네 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 질문이었을까? 아, 이거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와우, 오늘 좀 영해 보이는데 나? 나 오늘 영한데 오늘? 오늘 괜찮은데? 어디 잠을 푹 잤나? 이제 그걸 딱 업돼가지고 딱 출근길에 이제 제일 먼저 만난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에, 그러니까 그거 기분 좀 맞춰 드리자고요. 뭐 그런다고 뭐 손해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차준커 드립니다. 내 나이로 안 보이지? 이 질문 참. 에, 그래요. 3743님, 보험 설계사인데 이번 달은 실적이 별로 없어서 슬퍼요. 그래도 화이팅하고 오늘도 열심히 영업을 나가봅니다. 아직 7월 시간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 보험도 이게 좀

오아시스의 원더월 들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뭐 어떤 지역에서는 뭐 문자도 안 주시네요. 뭐 이렇게 약간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7393님 장충동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 중인데 연락이 없다고 하셔서 바로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장충동. 네. 장충동은 또 좀 저는 좀 인연이 있죠. 이 지역과는 처음 데뷔할 때 여기 그 장충 스튜디오라는 그 녹음 스튜디오에서 뭐 1집에 한 반 정도를 다 녹음을 하고 20까지 여기서 다 해서 여기 또 그 사무실이 이쪽에 있어서 내 집처럼 드나들었던 여기도 장충동도 사실은 많이 변했죠. 그 족발 그 골목은 아직 다 남아있진 하지만 모습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 뭐 유명한 냉면집도 있고요. 그죠?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9469님 저 개포동 살고 있고 여의도로 출근 중이에요. 운동은 약수 쪽에서 하고 있으니 세 지역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차디 화이팅! 기죽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기사하는데요. 이렇게 세 지역을 다 맡아주신다고. 아유, 괜찮으시겠어요? 안 지치시겠습니까? 여의도, 대치동, 약수동 다. 네, 감사드리고요.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기사입니다. 1500님, 맥주 소주 배달합니다. 요즘 맥주가 소비가 굉장합니다. 정왕동 거래처 방문하고 목감으로 갑니다 하셨어요. 아, 맥주 소비가 그렇죠.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래도 맥주 소비가 쭉 올라가겠죠. 안 그래도 뭐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고 그러면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이 나는 계절입니다. 사실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그 맥주 소주 배달하고 계시다면 진짜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있으시겠어요. 어느 계절에 어떤 주류가 가장 좀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지금은 맥주군요. 2740이 신당동에 사는 1인입니다. 중구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3번 옥수수였습니다. 옥수수. 아, 해독수수가 제철이죠. 너무 맛있죠. 네. 자, 여기서 2부 마무리합니다. Walk the Moon의 Shut Up and Dance 임지선 씨 청해 주셨고요. 3부에 뵙죠.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꼬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0: 4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대체할 땐 어디로

하셨습니다. 어, 그래요. 그러니까 트럭커. 예, 2476님. 네, 많은 곳을 그 이동하시면서 음악 앨범을 또 이렇게 예, 틀고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차신코 보내드릴게요. 0306님, 성북구 기름동은 많이 있나요? 남편이랑 함께 보내봅니다. 아니요, 슬프게도 많이 없습니다. 네, 잘 보내주셨고요. 차진코 보내드릴게요. 기름동에서. 4678님, 저 강동구예요. 맨날 듣는데 강동에서 연락이 없다고 하셔서 문자 처음 보내요. 하셨습니다. 아유, 차진코 보내드릴게요. 강동구에서 또 주셨고요. 8554님, 금천역 앞에서 1,000원짜리 빵집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금천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항상 좋은 방송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 빵집은 음악 앨범과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뭐 여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사실은 뭐 그 음악 앨범에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진짜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에, 오늘 또 금천역 앞에 있는 1,000원 빵집에서 사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1,000원 빵집들이 뭐 그 가끔 이렇게 한두 군데 보이.

그리고 또 하나 뭐 네 글자 뭐 있던데. 예. 그게 뭐 더 좋다고 막 어떤 분들은 그러고. 예. 마운자땡. 예, 마운자땡이죠. 네. 아, 헬스클럽하고 또 이게 그러겠네. 경쟁자가 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근데 뭐 주변에서 진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시작한지 뭐 일주일 만에 뭐 2kg, 3kg가 빠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년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뭐 식욕을 없애준다면서요. 근데 뭐 그 이 성분을 내 몸속에 그 투여하는 이 성분을 이기고, 그걸 이기고 계속 그 식탐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위고땡을 이겨내신 분, 마운자땡을 이겨낸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 엄청난 의지, 그 약을 투여하는데도 그 이기고, 나는 먹겠다 그래도 그런 분들도 꽤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다 사람마다 좀 다른가 봐요, 그죠? 여러분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팔 빼는 거 이게 사실은 뭐 진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6486님. 중랑구 면목동에 살고 가게는 당산동입니다. 출근 중인데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면목동에 거주하시고 당산동. 그렇게 뭐 먼 거리는 아니네요. 그죠? 네. 역시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소수빈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소수빈의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게 뭐 여러 지역에서 여러 동네에서 듣고 계신다 이렇게 또 반가운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 아까 그 장충도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근데 장충도 아 옛날 처음 녹음하던 그 시절 생각이 난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제 복장을 보니까 약간 좀 무슨 좀 한복 비슷한 하얀색 그 한복은 아닌데를 입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한 그 뭐 한 장면이 떠올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기에 관심 있으십니까?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어딜 가나. 근데 그날도 이제 뭐 장충동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끝내고 나와서 장충 체육관이었죠. 그때는요. 장충 체육관 앞으로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깔끔하게 입으신 분이 와서 혹시 기에 관심 있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기의 실체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보이지 않는 무슨 이 힘, 이 에너지,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관심이 많죠. 기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지 저는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큰 신전을 짓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막 두 시간 동안 거기 절하고 뭐 이렇게 촛불 켜놓고 뭐 자신들의 철학을 막 얘기하고 안에 들어가니까 무슨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진 뭐 걸어놓고 해가지고 근데 결국 뭐 뒤에 실태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느라고 한 3시간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막 하루에 뭐 10번씩 전화 오고 뭐 집으로 편지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주소랑 뭐 다 적어놓고 왔거든요. 못 나가갖고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분들이 좀 열심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족발로 뭐 떠올리면서 갑자기

싫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거 참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이 반대인 경우가 많죠. 막 되게 우중충하고 비 오고 그러다가 떠난 날 아침에 이제 뭐 그 뭐 숙소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체크아웃 하려고 막 짐 싸는데 막 너무 하늘이 아름답고 나를 이렇게 붙잡는 것처럼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억울해서 그런 날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떠난 날 차 그때 좋았는데 뭐 이런 기억들이. 네. 근데 너무 좋은데요. 그죠? 예, 여행 딱 가니까 막 딱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이런 시츄에이션. 차준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 4233님. 백수되고 강릉으로 첫 여름 휴가 갑니다. 뭐 마음에 들면 윈도에서 며칠 더, 원도에서 며칠 더 묵고 오려고요. 백수되는, 되니까 이런 건 좋네요. 하셨습니다. 원도라 그래서 저는 무슨 강원도, 예, 강원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강자가 빠졌네. 예. 그래요. 이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이때가 또 이게 또 기에 관심이 많던, 기에 실체에도 관심이 많던 시절, 예, 이렇게. 자, 이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차준커 선물로 드립니다. 강릉은 지금 어떤가요? 멋지겠죠? 2648님, 여긴 강서구, 미국 아닌 마곡동입니다. 마곡동은 개발된 지 10년 전 넘었는데 아직 나무들이 작아서 그늘이 많지 않아서 여름엔 더 더운 것 같아요. 큰 나무 찾아다니고 있는데 도통 보이지가 않네요 하셨습니다. 아, 마곡동은 그렇죠. 개발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은 진짜 그 어떤 최신 트렌드 디자인의 건물들은 다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멋진 건물들이 많죠. 건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가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건물 보러 가는 것도 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멋진 건물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마곡이

네,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줄임말이라고 하죠. 네, 이런 순간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떤 말들이 좀 심할까요? 박미아 씨, 6살 푸들을 입양했는데요. 이미 뚱뚱한 상태로 입양을 한 건데 산책 나가면 개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게 개냐, 양이냐. 말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니까 스탑. 아, 이게 개냐, 양이냐. 에. 양들은 이제 뭐 아무래도 털이 복실복실하게 나니까 이렇게 통통 동글동글하게. 에. 당연히 개죠. 양을 끌고 다니겠어요? 그 동네 산책로에. 그래요. 요건 심하네. 요건 좀 심하네. 네. 박상훈 씨. 쉬는 날 모처럼 통기타를 치는데 아내가 아휴 진짜 백수 같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뒤로 기타 잡지도 않습니다. 제겐 말넘심이었어요. 좋습니다. 아, 이렇게 뭐 열심히 또 일을 하시다가 모처럼 하루 잠깐 쉬는데 이렇게 아 기타 칠까? 진짜 백수 같네. 아, 그렇죠. 이러면 딱 에, 기타 칠 기분 안 나죠. 김인숙 씨, 김안숙 씨. 코 수술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나 코 수술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글쎄, 코만 하면 될까? 라고 하더라고요. 말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네. 친한 친구입니까? 네. 코만 하면 될까? 네. 함정숙 씨. LED 등 바꾸기 전에 순간 겁이 나서 엄마 잘못되면 어떡해? 했더니 아들이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고 전등 갈아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머님이 지금 갈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갈고 계시다가 아, 엄마 잘못되면 어떡해 아들아 하더니 아들이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세요.

어리핀에 핀도 꽂아놨는데 비행기에서 내린 할아버지가 아기 발 잡으시면서 아이고 우리 장군님 하신 적이 있어요. 튼튼하긴 했네요 하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영유아들 그 아기들을 만나실 때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에, 괜히 뭐 장군님 뭐 공주님 에,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이때는 애들이 너무 포동포동하고 그래서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장군인지 공주인지 이제 알기가 좀 힘들거든요. 에. 사실 이 당시에는 뭐 많은 아이들이 남녀 성별을 떠나서 다들 장군처럼 보이긴 합니다. 네. 자, 김현철 조지의 드라이브 들을게요. 신하정님, 이대근님이 청해 주셨네요.

했다고요 하셨습니다. 송주현님, 네. 글쎄요, 청소를 하셨는데 아버님 눈에는 좀 뭔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0261님,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얼굴이 갸름해서 몸이 뚱뚱한데 뚱뚱해 보이진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칭찬인가요? 아, 너는 얼굴이 계란형이라 뭐 V라인이라 뚱뚱해 보이지 않아. 뚱뚱한데. 그러니까 뚱뚱한데 뚱뚱해 보이지 않는다. 아, 뚱뚱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뚱뚱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6261님. 4살 아이와 마주보고 앉아서 귤을 맛있게 까먹고 있었는데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 얼굴이 귤 같다 하는데 이게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던데요. 귤 같다. 이건 뭘까요? 하셨습니다. 귤 같다. 귤. 굉장히 좀 상큼하고 싱그럽고 뭐 이런 쪽으로 저는 몰아가고 싶은데 네 살이면 좀 동그랗다 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싱그럽다, 상큼하다 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어스터 듀오의 Falling in Love 듣고 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사고 난 버스가 서 있습니다.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를 지나서도 반포까지는 어렵다고 보시겠습니다.

8678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회사인데 한강 수영장에 누워있는 사람들 참 부럽다. 거긴 진짜 무지하게 시원하겠죠? 사무실이 더 시원하죠. 야외 수영장이 얼마나 습하고 덥겠습니까. 은행이 더 시원하고 마트가 시원하고 약국이 시원하고 버스가 더 시원합니다. 우리나라 참 시원한 나라. 자, 남들이 부러울 때는 시원한 냉수 한잔 하시면서 더위를 한번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자, AOA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Excuse me.

박명수의 라디오 쇼입니다. 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극한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유럽 쪽은 더 난리입니다. 지금 박현주님. 제가 가봤는데 한강 수영장 더워요. 실내가 짱입니다라고 박수정님도 보내주셨고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쳤더니 머리가 멍하니 죽겠네요라고 집하고 꿀잠 주무셨나요 하셨는데 어떻게 꿀잠 자겠습니까? 그냥 설잠. 예, 자는 둥 마는 둥 깨고 막 그랬습니다. 남경배님. 어제 한낮에 외출했다가 사람이 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토요일에 그 인천에서 촬영을 했는데, 예, 37도 찍었거든요. 어제는 40도가 넘더만요, 어제는. 어제는 콘서트에, 르스라핌 콘서트에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예. 이정우님 주셨는데, 오늘 저 클립비 나오는 거 맞나요? 하고 대박 사건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잠시 후에 전설의 고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반가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원조 꽃미남 아이돌 밴드죠. 1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클립비와 함께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뭔 일로 뭉쳤는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방송 중에 이 소리가 울리면은 퀴즈를 드립니다. 6,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150만 원 상당의 맞춤 정장 드리고요.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기능성 신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광고 후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 동생들이죠. 클릭비 여러분과 한번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얼마 만이에요, 진짜? 예? 우리 저 종혁이하고 상혁이는 봤는데.
0: 그쵸.
1: 다른 네네. 분들은 이제 좀, 근래에 뵙기는 좀 어려웠어요. 어떻게든 지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한분한분 좀 편안하게 네. 순서 없이 편안하게 네. 얘기해 주세요.
2: 아,
1: 예.
2: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아이가 두 명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네. 거의 육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요.
1: 아 예.
2: 네, 그리고 조그만 이제 뭐 카페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1: 잘 살고 있네요, 그죠? 네,
2: 아니 이제 잘 살아야 하는데 예. 잘 살아보려고.
0: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 보이냐?
1: 죄송한데 저 여기 와서 뭘 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2: 알겠습니다.
1: 저도 많이 저도 힘들기 때문에 네. 좀 오중구에 시달 리고 있어요 지금.
2: 아, 예, 형님한테 예, 좀 기대 볼까요?
1: 안돼 안돼
3: 좀 주세요.
1: 5중구까지 버티 6중구 안돼요. 예예. 호석군 네. 저 뭐야 네. 호석군이래요. 호석이 저기 카페 잘 되고?
2: 예. 아, 지금 한 5월 6월 계속해서 한 반 정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1: 아.
0: 야 다른 얘기 하시죠. 공연 중인데 닫았다 그래. 아무 이유 없이.
2: 맞아요. 아, 지금 왜냐면 저희 연습도 자주 있고 예, 또 예, 그러다
1: 예,
2: 보니까.
1: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예, 말씀하셔야죠. 예. 태영군 어떻게 지내요? 태영군은
4: 저는 뮤지컬 연극 이런 거 좀 하다가 예. 7월 10일에 이제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해가지고 예.
1: 아 그렇습니까?
4: 예 지금 많이 들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노래 뜨게 들떠 있어요.
4: 아, 들떠 있어요. 노래까지 뜬 건 아니고 제가 들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노래가 떠야 되는데 본인이 들떠 있네요. 그죠?
4: 많이 들으시면
1: 네.
4: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예. 우리 연석군은요?
5: 네 저도 5월 달에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음원 나왔었고 네네. 17년 만에 그것도 나왔어요. 아.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그냥 유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네, 네. 제가

0: 또 요식업, 또 부치는 영양제 사업, 또 여러 가지 네, 유통 쪽도 하고.
1: 알겠습니다. 어유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네. 아 근데 다들 다 자기가 또 뭐 이렇게 잘하는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이 11년 만에 이렇게 뭉치게 됐습니다. 그죠?
2: 예.
1: 예, 예, 예. 어떤 이유가 좀 있는지 궁금해요.
3: 있죠.
1: 예전에 제가 저 여러분들 팬 미팅 할 때 사회를 봤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20대 역도 경기장에서.
1: 예, 예. 네. 그때

0: 또 11년 만에 뭐 이렇게 간간히 서로도 연락을 하고 잘 지냈죠?
1: 연락은 계속 하고 네. 지냈었고. 네, 네. 단체 이제 좀 두 친구가
0: 네, 우리 네, 저 염석군.
1: 네, 그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예. 두 친구가 이제 싸워 가지고 저희가 11년 동안
2: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1: 긴 잠적기를 가진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0: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누가 누구랑 네. 싸운 겁니까?
1: 얘기해 주세요.
3: 싸웠다기보다요. 네. 이제 예. 의견 충돌이죠.
2: 네, 네.
0: 그게 싸운 거예요.
1: 시원하다.
0: 예, 예. 그
2: 너무 속 시원해. 네.
3: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요.
0: 네. 민혁이하고 누구랑 싸운 거예요?
2: 저 오중혁이랑. 네.
0: 그렇군요. 예. 의견 충돌이 있었고요.
3: 네, 15년도에 저희 예. 그 충돌이 일어나서 네, 그때부터 이제 11년이 지났죠.
0: 그때부터 연락을 좀 안 했나요?
3: 연락을 단톡방이 있긴 한데 단톡방에서 이제 저기
2: 서로 얘기를 서로 옆에 아. 멤버가 좀 전달해 주고
0: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멤버들이 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3: 형 있죠. 네.
0: 태형이도 있고
2: 네네. 엄청 네네. 많이
0: 좀 안
3: 들어요.
1: 노력을 했죠.
3: 노력을
0: 엄청
3: 했죠.
0: 얘기했죠. 얘기를 했어요. 네.
3: 아, 노력이 필요하다.
2: 둘 다 고심이 너무 세요. 네.
4: 아니야. 단카방이 있는데 정혁이 예. 형이 어떤 글을 올리면 민혁이가 답이 없고
1: 민혁이가 올리면
3: 정혁이가 답이 없고
0: 얘네 빼고 해.
2: 아니 또 이제 중혁이 형이 또 메인 보컬이고
3: 민혁이가 또 메인이
0: 이것도 빠질 수가 없겠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3: 아니 정돈준입니다. 네.
0: 뭐라고요?
3: 아직까지 정리 정돈 중에 있어요.
0: 안 끝났어? 네.
2: 그래도 아니, 2015년보단 나은 상태.
0: 네. 미치겠네.
2: 아니 절차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보다.
0: 네. 아니
3: 절차를 밟아 나가고
0: 클리퍼 팀을 할 때면은 그런 트러블이 있어도 되지만 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싸우냐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1: 웃을 정도 됐습니다.
0: 네, 네. 뭐 잘 정리가 된 것 같고.
2: 같이
0: 아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조 그 아이돌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좀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11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완전체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2: 방금 싸웠던
0: 그 하나 이유야?
2: 정말 그 하나예요.
5: 그거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4: 예. 각자 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0: 예예. 예.
4: 그러다 보니까
2: 바쁘기도 했고
4: 모이기가 쉽지 않았고 이번에도 모이기 위해서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얘기를 그쵸. 계속 나누고 네. 한 명 한 명 또 이제
1: 그러니까 뭐 지금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뭉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4: 맞아요.
1: 호석군 같은 경우는 얘기했듯이 네. 지금 두

0: 잠시 쉬어가는.
1: 생업을 포기되니까 부담 너무 되네요 지금. 네.
2: 아유, 형님 저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0: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3: 저희 팬미팅 언제 잡을까요? 형님 되시는 날로.
1: 얼마 줄 거야?
2: 맞춰 주실 거죠?
1: 맞춰 드리죠.
2: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남도 아니고 13년 전부터 같이 고생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콘서트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4: 네. 네.
1: 예, 예. 언제 어디서 합니까?
3: 저희 콘서트 8월 8일, 8월 예. 9일 날 블루스퀘어에서 약 이틀간 네,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1: 그 8월 8일, 9일이 그 여름에서 가장 더운 날이에요.
5: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 근데 마침 저희가 그날 데뷔해가지고
3: 8월 7일에
1: 네. 웬만하면 그날은 집에 있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제일 더울 때예요.
0: 공연장에 시원한 공연장으로.
1: 아, 근데
3: 에어컨을 많이.
1: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더운 날 딴 데 가지 마시고 콘서트 오면
3: 그렇죠.
1: 클립비 어떤 그 열정적인 무대와 네. 빵빵한 에어컨으로 네. 아주

0: 이거 쏘면 큰일 나요.
1: 안전상의 이유로. 예, 예, 예. 네.
2: 어떻게 잘 저 티켓은 잘 나갑니까?
0: 굉장히 잘 나가다가 저희가 스탠딩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취소표가 꽤 나왔어요. 예, 예, 살짝 솔직하다. 살짝 서운했습니다.
2: 아니 왜냐면 예. 여러분들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다리가 아플 나이가
1: 좀 맞아요, 맞아요. 연골 조심해야 예, 됩니다. 예.
2: 40대 이제 초반 중반으로 가기 때문에 네. 오래 서 있으면 찌뿌드도 하거든요. 네,
3: 맞아요. 예.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오픈했을 때는 거의 이제 매진에 가까웠는데 예. 근데 이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또 피서 처리고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이제 다들 맞아, 이제 맞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그렇지. 메시지를 많이 받아요.
2: 그래,
3: 뭐,
2: 그래,
3: 아, 지금 뭐 예, 휴가가 예. 갑자기 잡혔다. 뭐
2: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공연을 또 추가할 수 없으니까
0: 그렇죠.
2: 휴가는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0: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스탠딩 콘서트입니다.
1: 아,
0: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2: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제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0: 네.
2: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공연이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궁금해요. 이걸 듣고 또 아, 취소 포기 아, 저 휴가 포기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1: 아, 그럼요.
2: 어떤 식으로 뭐 연주라든지 뭐 어떤 좀 서로 좀 11년 전과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4: 뭐 일단은 저희 노래를 좀 색다르게 좀 편곡을 해서 여러분께
2: 예, 예, 예. 예,
4: 아직까지 좀 못 보여드렸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2: 예.
4: 저희가 그동안 좀 공백이 길다 보니까
2: 예.
4: 사실 저희가 낸 앨범에 비해서 무대나 이런 데서 못 보여드렸던 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 예, 예.
4: 그래서 그런 곡들도 저희가 좀 위주로 해가지고 이번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좀 선보여드린 노래들도 많고
2: 예.
4: 그리고 이제 사실

0: 혼자 주무시는 거예요?
1: 아,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2: 죄송한데 몸매가 안 무너졌어요? 괜찮아요?
1: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달째 계란찜 먹고 있어요.
2: 상탈하려고?
1: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만 좀 이렇게 풀어헤치고.
3: 예, 예. 상탈하겠네.
1: 이 풀어헤침이 안 쓰러 보이지 않을 정도의 예, 느낌.
3: 예. 어우, 탄탄해요.
0: 해도 되겠는데요?
1: 아, 그래요?
3: 네네. 제가 만져봤는데 충분합니다.
2: 태형이 혼자 준비하나 봐요.
0: 네, 혼자 준비하나 봐요.
3: 표정 자신감 봐.
2: 예, 예. 예.
1: 도와줄 줄 알았지, 멤버들이.
4: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요. 예,
5: 예. 의욕이 야. 다들 지금. 네.
2: 준비들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준비들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요새 거의 매일 만나서 연습하겠네요.
0: 자주 만나죠.
2: 네. 아, 네. 재밌어요?
1: 아, 그럼요.
0: 재밌어요.
2: 재밌어요.
0: 할수록 지금 합이 맞아가면서 더 재밌어지는 것

0: 기타 이제 세컨 뭐 이런 것들을 예. 녹음을 해놓거든요. 아. 그때 아 그래도 썩어도 준치네 정도는 오. 네, 느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네. 예. 상혁군은 베이스 쳐요?
2: 네네네. 오. 베이스 그래서 이번에 진짜로 저희 나이에 맞는 또 옛날로 치면은 약간 댄스곡도 있는데 진짜 이 나이에 맞는 밴드 무드로 진짜 예쁘게 편곡하고 또 시티팝 느낌의 노래도 많이 섞어놨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1: 예. 어, 종혁군은 어때요? 지금 보컬인데 네. 괜찮습니까?
3: 어...
1: 예. 관리 잘 돼 있어 목소리?
3: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 어, 칭찬 많이 받더라고요. 해피투게더에서 네. 예. 불렀더니
1: 아 해피투게더 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에서
3: 네네네.
1: 아 그래요.
3: 원래 해피투게더 MC
2: 이번에는 호출
3: 안 받았어.
1: 뭘 모르냐? 그만하라. 아이씨. 알겠습니다. 예. 아내가 어렸을 적 팬클럽 리즈였는데 덕분에 저도 백전무패 카우보이 따라 부르며 추억 여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말 반가워요. 오, 라고 하셨고
0: 감사합니다.
1: 드리밍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이번 기회에 역주행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3: 네.
1: 해피투게더의 클립이 나온 거 봤는데 이젠 다 40대라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미모는 또 무르익으셨어요. 라고 김명애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1: 23년 전 여고생 수학 과외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클립비 광팬이었어요. 책상 앞에 클립비 포스터를 붙여두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런 9629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콘서트에 누가 또 나오냐고 이혜리님이 주셨는데 나오는 분이 계신가요?
0: 저희 7명으로
2: 네.
3: 혹시 게스트 형님 가능하실까요?
1: 제가요?
3: A가 맞으려나 근데 맞춰주시나요?
1: 제 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오준거예요 오준거. 다섯 가지 안 좋은 일이 겹쳐왔어요. 건들지만
2: 뭐 하나 얻나 안 얻나 비슷한데
1: 그래 육준거는 못 했대요.
2: 알겠습니다.
1: 예, 네. 힘듭니다. 예. 지금 한창 연습 중일 텐데 제일 댄스가 안 되는 멤버 누구냐고. 댄스가 안 되는 멤버 개구리 쫑님이 주셨는데
4: 접니다
5: 저 네. 저도 안 되고
1: 어, 네. 네.
4: 호석 연석
5: 둘 다 안 돼요.
1: 옛날에 됐어요? 옛날에
4: 예전에도 좀 안 되긴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좀 안 됐는데
1: 비주얼 담당 아니야? 비주얼 담당 아니야?
4: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투자자 좀 안심시키세요.
1: 지금 한층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0: 아, 왜요? 좀
1: 티켓이 예. 생각보다 더 잘 나가가지고 한시름 놓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죠.
0: 계속 좀 불안해하셨는데 티켓이 이제 공연 날 가까워질수록 다 나가니까 한시름 놓고.
2: 네. 여러분 이번에는 예. 정말 저희를 꼭 와주셔야 하는 게 예. 제가 이번에 어떤 뭐 매니저먼트라든가 네. 뭐 이런 뭐 공연 기획사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저희가 예. 자체적으로 1부터 10까지 다 만들어가고 있는 공연입니다.
0: 아이고.
1: 네. 의상도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0: 아, 의상도 상의가 네. 그렇죠. 입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잘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손기술로 하는 거니까, 그죠? 말만 안 하면 되니까. 네. 요즘 아이돌 밴드 많잖아요, 그죠?
1: 그렇죠. 너무 대단하신 분 많죠.
0: 어떻습니까? 네. 예, 아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어때요?
1: 아니 뭐 더 그 이상은
3: 더 잘하죠. 네. 네.
1: 노래도 너무 좋고.
0: 근데 왜 이렇게 잘해 요새?
2: 그러니까요. 맞아요.
0: 왜 그래 잘해. 진짜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3: 그러니까 눈에 예전보다 확실히 수준 자체가 그냥 올라간 거예요.
0: 진짜?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연습은 똑같이 했는데 왜 그렇게 잘해?
4: 근데 회사에서 네. 시스템들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습 양이라든지 뭐 예. 이런 것들이 예. 시스템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0: 지난 2025년 1월 3일 박명수 씨의 발언으로 이런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이 춤 창시자 박명수, 춤에 이름 붙인 건 가수 외에 내가 최초. 문제입니다. 박명수 씨는 어떤 춤의 창시자일까요?
1: 1번 코사크 댄스, 2번 승무, 3번 쪼쪼 댄스, 4번 뱀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저, 뱀춤이 보이죠? 예, 예, 예. 자,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6,000번째로 정답 보내주신 한 분에게 150만원 상당의 맞춤 정장.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기능성 신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탈랄라. 잘생긴 나의 야, 우리 강프리카 커머님이 주셨는데 클릭비 우리 나이트에서 많이 들었죠? 예. 나이트도 한 적 있나?
2: 그 노래 자체가 노래가 이제 DJ분들이 나이트에서 틀면 그게 입소문부터 뜬다 그래서
1: 그때는 나이트클럽, 맞아요, 맞아요.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홍보를 많이 했지.
2: 버전이 맞아. 나이트 버전이 또 따로 나왔어요. 트랙에.
1: 맞아.
2: 네, 그래서 저희 노래가 몇 곡이 나이트 버전으로 하늘 같은 게 나이트 버전이
3: 나왔어요. 이때도 2000년 초반이 또 테크노가 유행했을 때 테크노 버전도 저희가 많이 좀 내긴 했었죠.
1: 예, 그 노래 혹시 이나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저는 기억이 그때가 그 좋은 친구들이 인가 그랬을 거예요.
2: 맞아요.
1: 에스버브에.
4: 맞아요.
1: 거기서 이제 습격 사건을 이제
3: 추억이다.
1: 그때 그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재밌었잖아. 빵집을 털었잖아요.
2: 빵집 털고
5: 참외 바지
6: 제일 힘들었어요.
1: 야, 그거
2: 아니야.
6: 그 뜨거운 참외를
2: 우리 배.
1: 그러니까
6: 그게 마지막 촬영이었어.
4: 진짜.
2: 그때 명수 형이 닭갈비 샀잖아요.
4: 맞아.
2: 사실 얼마나 투덜댔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나.
1: 뭐그 뭐예요?
2: 그 형이 소시고
1: 오리배 타고
2: 이렇게 많이 먹었냐고 투덜대가지고
1: 내가 냈는데 니네 멤버가 너무 많잖아.
2: 아니,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큰 형이 사신다고 하셨는데
1: 거기에서 했던 것들이 무도에서 또 많이 했어요.
4: 맞아요.
2: 그렇죠.
1: 그 감독님이 감이 좋아가지고
7: 같은 감독님이세요?
1: 다른 감독님.
4: 아, 그렇죠.
1: 그분은 이제 어디에서 뭐 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오리배 이후로 지금 오리무중이야. 오리배 이후로 오리무중이야.
7: 괜히 죄송하네.
1: 좋은 친구들 그때 기억에 납니다. 아, 그때 빵집 가서 빵 다 먹고
2: 빵 털고 아이스크림 털고
1: 또 뭐 털었지 우리가?
2: 라면 털고
6: 라면
3: 참외
6: 뭐. 아 근데 참외가 너무 힘들어.

0: 거기까지는 그때는 저 음악 프로그램 인쇄했죠. 가서 아저씨들 다
1: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희 때 데뷔했을 때가 저희가 제일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그룹에서 했기 때문에 맞아. 데뷔하고 나서는 선배님들이 많이 좀 귀여워해 주셨던 그렇지. 네, 그런 기억이 예, 좀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그때 활동할 때 가장 선배랑 같이 이렇게 할 때 누가 계셨어요?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1: 건모 형
0: 계시고
1: 승철 형님 계시고
0: 승철 형 계시고 네. 그러니까.
2: 김정서 형님도
1: 김정서 형님도
0: 계시고
1: 장훈 형도 계시고
0: 누가 제일 잘했던 선배 기억나요?
1: 정서 형님 너무 잘해주셨고
3: 엄청 챙기시고
0: 어떻게 잘해주셨어요?
3: 쌀국수 되게 많이 사주셨어요.
0: 쌀국수요?
2: 네.
4: 그리고 고수를
1: 술도 많이 사주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 공개방송 가면 정서 형님이 무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무대 위로 난입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0: 종성이 사람이 좋아. 네. 아, 예, 그래요. 종성만 기억이 나는군요.
1: 그때는 명수 형이 앨범을 안 내셔서.
0: 예, 예. 아니, 제겐 그게 아니고. 지금은 서로 인사하고 그런 게 좀 없나 봐요. 예, 워낙 또 많은 팀들이 오고 또 자주 바뀌니까.
1: 맞아요.
0: 예전하고 좀 다른데 우리

0: 합니다.
1: 그래요, 그래요. 제발 이제는 좀 저 서로 싸우지 말고 나이도 많은데 서로 싸우지 말고 아, 앞으로 그런 아니 이제 빨리 푸세요.
2: 네. 아니 아니요. 네. 그래서, 정말 예. 그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1: 어 아, 그래요?
3: 네. 네. 어, 잘 정리했습니다.
1: 어
3: 네.
1: 그래요.
2: 인사도 예. 하고 대화도 합니다.
1: 어 그 정도는 안 좋았구나. 어 그래요. 좀 친해지면 민혁이 옆에 앉을만 한데.
2: 그렇죠.
1: 또
3: 아니 뭐, 옛날에 오늘
4: 좀, 아니 오정은 요 정도 거리 줬으면
5: 앉으라고
4: 요 정도 거리 딱 줬어.
5: 맞아요.
3: 아니 근데 옛날에 게릴라 그 콘서트 있었잖아요. 네네. 영상 다시 보기 보는데 예. 민혁 군이 종혁이 형 울면서 안아주더라고. 그걸 내가 짤을 보고 이거 단체방에 보냈어요.
1: 뭐야 그건?
3: 우리 막내가 종혁 셋째 형 안아주네. 이러니까 둘 다 대답이 없더라고.
1: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4: 네 어떤 거예요?
1: 왜 안 웃었어요?
4: 아 게릴라 콘서트를 네. 성공을 하고 네. 많이 울길래 예, 이제 예. 제가 이제 보듬하셨죠.
2: 오, 실패했죠.
4: 실패하고 예. 기억이 오락가락합니다.
1: 실패 성공도 기억 못하냐? 예예예. 네. 예.
5: 그때는 관계가 좀 되게 좋았죠. 안아줄 수 있는 사이였기
1: 알겠습니다.
5: 때문에
1: 이게 좀 굉장히 좀 궁금한데 예. 물어보기도 뭐하고 생방송이라서 투 채널 전국 방송인데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하고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요. 예,
2: 예. 지금은 좋습니다.
3: 서로 안아주고 나가.
1: 예예. 우리 저 호석군한테 궁금한 네. 게 네. 아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예. 어때요? 지금 너무 귀엽고 너무 행복하죠?
5: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네 너무 행복한데 지금 아이들 보고 또 저 연습하고 막 이러느라고
1: 가게는 문 닫고
5: 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 하루에 요즘 평균적으로 한 3, 4시간 자는 것 같고요.
1: 아이고. 네,
5: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1: 그래도 즐겁죠?
5: 네. 즐겁... 너무 즐거운데.
1: 제수 씨가 뭐라고 안 해요?
5: 지금 아내에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1: 왜요?
5: 아버지 지금 두 아이를 독박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제가 좀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예. 가족들에게. 예, 그래도 행복합니다.
1: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이 나온 겁니까? 신곡이?
5: 아니 신곡은 안 나왔습니다.
1: 신곡은 안 나왔습니까?
5: 네네.
1: 아 그냥 예전 걸로 울고 먹는 거예요?
5: 아니요.
1: 이번에 이렇게 하나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참 보통 이런 때 신곡 발표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전 거 울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5: 저희가 이번에 공연이 잘 끝나면 예. 잘 끝나면 이제 그 힘을 또 받아가지고 이후에
1: 네. 못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박 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형님.
1: 예. 일곱 명 세븐 아닙니까?
5: 네.
1: 형들 세븐이에요.
2: 매진 가나요?
1: 모르겠어요.
5: 오늘 방송 끝나고 나머지가 다 나가는.
1: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2: 그렇죠. 예, 안 나가면 예. 명수 형이 사주신 듯.
1: 예.
3: 지금 오중거래 오중.
1: 집이 그 근처라서 저라도 그냥 쓰레파 신고 갈게요.
2: 감사합니다.
1: 집이 저 근처니까 혼자라도 뒤풀이 합니까?
2: 당연히
6: 해야죠.
1: 숟갈 꽂아도 돼요?
2: 네. 형님은 얼마든지.
1: 숟갈 꽂아도 돼요?
3: 장소 제가 해놨어요.
1: 내가 살 이유는 없잖아. 근데 뜬금없이 내가 경련을 해주고 가겠어요.
3: 오세요.
1: 우리 집 바로 뒤에 있거든요.
3: 오세요.
1: 내가 그 살 이유는 없잖아 그걸로.
5: 아 그래도 형님이 아끼시던 동생들인데.
3: 아 제가 살게요. 오세요.
1: 아끼셨. 지금은 안 아끼고요. 아꼈던 동생들이에요. 예.
5: 아꼈던
1: 그걸 알고 계셔야죠.
2: 창과 방패다. 창과
1: 방패. 11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또 예 예.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초 6대 크리피를 너무 좋아해서 기독교인데 부족처럼 초록색 풍선을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5: 감사합니다.
1: 진짜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예, 5214님이 신곡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챌린지도 하고.
2: 네. 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정말 어떤 것보다 콘서트만으로 얘기가 시작이 됐고
1: 네, 네.
2: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했는데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3: 빌드업을
2: 갔으면 좋겠다라고
1: 네, 네.
2: 얘기를
1: 빌드업
2: 했기 때문에
1: 얘기죠. 네.
2: 아마 신곡도
7: 네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1: 네. 급하게 빼면 공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급하게 빼면.
5: 아 근데 또 클릭비 신곡 나오기 전에 네. 우선 또 얼마 전에 또 태양이 형의 신곡이 나왔으니까 네. 우선 그 곡을
1: 그러면
5: 먼저
1: 저 잠깐
5: 계시고.
1: 그럼 좀 그 소개라도 좀 해주세요. 예.
7: 아 제가 첫 솔로 음원을 이제 7월 10일에 발매를 했고요.
1: 네.
7: 총 두 곡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여름이라는 곡이랑. 오늘 나는 나를 데리고란 노래 두 개를 이제 발매를 했는데 이 앨범이 저한테 큰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첫 앨범이기도 하지만 중학교 동창 셋이서만 만든 앨범이거든요. 뭐 투자나 이런 거 받은 거 없이 다행히 친구 한 명이 이제 음악 프로듀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명이 또 CF 감독 출신이어가지고 셋이 맨날 술 마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가 셋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5: 잘 되면 세 분이서 다 먹는 거예요?
7: 그쵸.
1: 뭘 먹어?

0: 저 죄송한데 먹는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맛있는 거. 아니, 아니, 맛있는 거.
0: 외식업을 거. 하니까 네. 카페에서 이제 뭐 케이크 같은 것도 지금 먹는 거 하니까 예.
2: 맞아요.
0: 그런 표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계속. 시간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3: 벌써 한 시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아서
0: 시간이 다 됐고 야 저 야 야 나 생방송 싸우고 그래. 예, 저 우석이하고 태영이가 치고 약간 싸우거든요. 예,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싶어요.
2: 네네.
0: 예, 그래서 좀 어떤 노래 하나 좀 들으면서 끝낼까? 아, 백전무패. 예, 이 백전무패. 노래를 좀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 8월 다시 한번 8월 8일?
2: 8월 8일 9일
0: 예.
1: 블루스퀘어에서 예. 이틀에 걸쳐서 공연합니다. 예. 아직 예. 자리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0: 네, 예, 와주세요. 네. 와가지고 살아있는 클리피의 모습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신곡도 나오고 매년 공연하는 클리피의 모습 기대해 볼게요. 오늘 감사드리고
2: 네.
0: 자주 봅시다.
2: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공연 대박 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지퍼
2: 화이팅. Now that's what I call music.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2: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3: 박명수의 라디오 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리브랜딩한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골드메달 퀴즈의 정답은요, 3번 쪼쪼댄스 150만원 상당의 맞춤 정장 받으실 골든벨 6000번째 당첨자는요, 해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은 선물이에요. 아차상 기능성 신발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레지던스 숙박권 받으실 만번째 당첨자는요, 김효진님,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생 우리 클립비의 노래 보랏빛 향기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참 좋네요. 예,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 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 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중간이 없죠. 폭염 아니면 폭우입니다. 건강관리 물론이고요. 차량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교통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월룡 분기점을 지나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묵동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 방향 종암 분기점에서 신내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는 방화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더 가서도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여기는 작업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노량진에서 성수대

채널 오만대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7월 13일 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리센네의 프리티 걸이었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어때요? 키캡 약속 지키는 DJ 괜찮죠? 아니 중간에 그런

0: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진짠지 모르겠어요. 미국 날씨가 요즘에 말도 안 되게 더워서 슬리퍼가 녹는다 그러더라고, 시멘트 바닥에. 그리고 막 강아지랑 동물들이 바닥에 뜨거워서 막 좀 막 엄청 빨리 달려가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정말 요즘 날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가광 문화센터. 오늘은 쿠킹 클래스 준비해봤습니다. 점심 메뉴 자랑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죠. 우리 동네 맛집이나 레시피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입에 침 가득 고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심부터 회 먹는 사람 저요 저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제가 만든 파인애플 볶음밥 먹고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만든 요리 자랑도 실컷 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베이글 세트와 드립백 커피 보내드립니다. 이거 딱 받아가지고 아침에 딱 드시고 출근하시면 딱 좋겠다. 그쵸? 네. 7128번님의 신청곡 듣고 와서 가광문화센터 쿠킹클래스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미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쿠킹 클래스. 듣기만 해도 입에 침이 싹 고이는 맛있는 음식들 공유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베이글 세트와 드립백 커피 보내드릴게요. 1012번님께서 이 시간부터 문연 고깃집 찾아서 돈 뱃살 먹는 저 맛있겠죠? 아, 고기가 지방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난감한데요. 네, 베이글 세트 보내드릴게요. 안태희님께서 저 지금 친한 언니랑 언니가 담근 열무김치 가득 넣고 비빔국수 먹고 있어요. 진짜 꿀맛이라 둘이 먹다 한 명 없어져도 몰라요. 몰라. 하, 진짜 열무김치도 열무김치지만요. 이렇게 더울 때 정말 면, 특히 소면류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비빔국수니까 소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겠죠? 네. 그래도 한 명 없어지면 눈치는 채줘야 되니까 베이글 세트 드립백이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3601번님께서 저는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일해요. 오늘 점심 메뉴 사진이에요. 꼬마 친구들이 싹싹 너무 맛있다 해줄 때 행복해요 하면서 급식판에다가 지금 밥도 가득 들어있고요. 가운데 약간 불고기 같은 거

죠? 불고기 같고요. 왼쪽 그냥 우엉조림 막 이런 건가 보다. 그리고 약간 깍두기 같은 물김치처럼 보이는 깍두기가 좀 있고요. 콩나물국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지금 해장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아 저거 딱 먹으면 진짜 해장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애기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8334번님께서 저는 점심 간단히 냉면 육수에 묵이랑 오이 넣어서 묵사발 먹으려고요. 간단해서 자주 해먹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게 꼭 수박처럼 생긴 빨간색, 초록색, 흰색 들어간 아래 판 위에다가 접시인가요? 쟁반인가요? 위에다 올려주셨어요. 간편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드시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노래는 효린 키썸의 Fruity 듣고 올게요.

가광문화센터 코너 이어서 효린 키썸의 풀티 듣고 왔습니다. 제목처럼 상큼하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진짜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네, 더위가 날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1049번님께서 폴, 청소 중인데 베란다에 널어둔 장갑이 이리 녹았어요. 너무 더워요. 살려줘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혹여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정말 그 고무장갑이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페인트처럼 녹아내렸어요, 조금. 생각보다 근데 고무장갑이 되게 두껍지 않아요? 저 두꺼운 고무장갑이 녹을 정도로 덥다는 게 심지어 우리나라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거 맞죠? 대한민국 맞으시죠? 충격입니다. 9788번님께서 큰일 났어요. 오늘 저녁에 소개팅 있는데 화장품 파우치가 사라져 멘붕이에요. 직장에도 집에도 어디에도 없네요. 어쩌죠? 오늘 생얼로 나가야 하나요? 그 소녀시대님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돼 안돼 뭐 그치 생얼만은 절대 안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 전혀 다른 노래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생얼은 절대 안돼 아무튼 안 됩니다. I got a boy 뭐 여기에 나왔던 가사였던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새로 하나 사야죠. 네. 앞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또 생얼에 자신 있으시면은 생얼로 나가 보시는 것도 네 후기 꼭 알려주셔야 돼요. 9953번님께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봐요. 제 문자가 읽혀진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읽어드렸지요.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네, 우리 9953번님 행복했으면 저도 행복합니다. 4991번님께서 더워서 밖엔 한 발짝도 나가기 싫어서 홈트하는 중인데요. 땀을 세 바가지 흘리고 찬물로 샤워하고 나니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부터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광타임. 열심히 운동한 자, 아이스크림 즐겨라. 근데 이렇게 땀을 세 바가지나 흘리고 씻고 먹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1부 마치고 퀴즈 정확히 2부로 돌아올게요. 박재민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여름 인사.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하이키의 뜨거워지자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그나마 나은 것은? 이라는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1번, 여름 내내 차가운 거 못 먹기 대 2번, 여름 내내 차 에어컨 못 틀기.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 어디 다 같이 모여 계신 거 아니죠? 정답이 지금 거의 한쪽으로 몰렸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폴킴 속이고 작당 모의 중이신 거 아니죠? 아, 근데 거의 저의 마음이랑 비슷하시더라고요. 배다희님께서 1번 그냥 차가운 음식을 포기할

가서 회사나 공공장소 가면은 안 틀어주면 좀 섭섭하잖아요. 4002번님께서 근데 뜨끈한 국밥 먹으면서 뜨끈한 물 마시기 35도 여름에 가능? 저는 여러분이 가요광장 청취율 조사에 열심히 해주신다면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네, 가요광장이 청취율이 잘 나온다면 여기 에어컨 끄고 한번 라디오 해보겠습니다. 제 말에 책임은 못 집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노래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6013님의 신청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진짜 추억의 노래다. 폴킴 청하의 러브십.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입니다. 여주 분기점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차로 통제 없이 갓길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4km 구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에서 통 원활하고요. 인천 쪽으로는 강원권인데요. 작업 여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둔내터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면원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안산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3차로가 막히면서 여파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래터널 부근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빗길 주의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어린 왕자 컨셉 하면은 어떤 분들이 약간 안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망가지는 걸 여러분들은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닭님께서 청아랑 유정이 나온다고 해서 놀랐어요. 잘 오셨어요. 조금 있다가 나오실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로 아니면 뭐 콩으로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최유정 청아님과 함께하는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가 곧 시작할 거예요. 저희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셔도 되고요. 또 크레

0: 성아 카메라 향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1: 이거 바로 보시면 돼요.
2: 네.
1: 아마 맞을 거예요.
2: 이거 할까요 언니?
3: 어 좋아 좋아. 자 둘 셋
4: Yes I love it 아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아이유의 청아
2: 유정입니다.
0: 아 좋다 좋다 진짜 이렇게 사이가 엄청 좋은가 봐요 두 분이.
3: 저희 뒤집어지죠.
0: 네. 아 뒤집어져요?
3: 아, 뒤집어지죠. 아.
2: 그러니까 또 10주년에 또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진짜 아 이게 이 네. 모이는 거 보는 것만으로 저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2: 네.
0: 아마 진짜 팬분들 훨씬 더 많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2: 기쁜 감정을 가장 많이 느꼈으면
0: 좋겠다. 맞아. 1994번님께서 폴린 갑자기 트로트 버전인가요?
2: 어, 그러게.
0: 아니 난 이 노래 자꾸 이렇게 부르게 돼요.
2: 아 갑자기
0: 아, 이렇게? 아니, 자다가 집에서 혼자서 갑자기
2: 근데 저희도 그렇게
3: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 네. 2030뿐만 아니라 뭐 네. 3040 뭐 4050 다 노려보자
2: 맞아,
3: 막
2: 맞아.
3: 그런 얘기 했었어요.
2: 저희 진지하게 네. 막 세정이랑 다 같이 아, 우리 이거 진짜 트로트 버전 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도 나왔을 했었어. 정도로
0: 이거 내면은 100% 잘 됩니다. 일단 제가 매일 들을 거거든요.
2: 약속하셨어요.
0: 안 나오면 제가 녹음해서 제 스스로 듣겠습니다.
2: 스스로 듣겠습니다.
0: 이성민님께서 별디 댕디야

0: 갑자기 1위님께서 유댕이 무대 보려고 음악방송 보는데 갑자기가 1위에서 너무 감격. 심지어 아이오아이가 무대에 튀어 올라와서 더 감격. 아 이날 이거 약속 어떻게 된 거예요?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1: 아니 이게 이제 멤버들이 제 음악 방송을 네. 응원하러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하다가 그날 이제 음악 중심에 응원을 하러 왔어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저 대기실에서 잘해 화이팅 막 이런 거 하고 네. 다 같이 내려가서 저 이제 생방송 무대를 할 때도 네. 밑에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 멤버들이 막 탕타랑 이러면서 응원해주고 진짜. 있고 이랬는데 엔딩 무대 그 이제 그 순위 발표할 때는 저 혼자 올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1위를 하고 혼자 앵콜 무대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멤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올라와 줬어요.
0: 아 진짜 네. 이게 힘이 너무 되면서도 네. 본인도 되게 약간 뭉클했을 것 같아요.
1: 너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또 1위 해서 직접 무대도 네. 설 수 있고 네. 또 멤버들이 어떻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그날 또 다 와주고 이게 맞아. 너무 너무 뭔가 꿈 같고 드라마 같고 영화 맞아. 같고
2: 맞아 이게 유정이의 시점은 또 이런 시점이 있었겠구나. 저희는 네. 1위 그 후보라고 해서 네. 저희가 또 앵콜 무대 진짜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사실 기대 반 그리고 우리 유정이 사실 네. 응원 가는 게 메인이었고 되면은 우리 조금은 예쁘게 입고 가자. 아 되면은 좋으니까
0: 다들 예쁘게 입고 왔더라고요.
2: 아,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서 모니터로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지금은 SNS에 다 이제 퍼졌겠지만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0: 맞아, 기다리고 봤어요.
2: 그래서 그 집게 될 때마다 아 와 막 이렇게 거의 우리만의 축구를 보듯이
0: 그러니까. 진짜 유쾌하다.
2: 네, 봤었는데 이제 그 감독님께서 딱 올라가라고 신호 주시자마자 진짜 네. 뛰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 전 제가 그렇게 점프를 많이 한지 몰랐어요.
1: 언니 엄청 높게 뛰었다.
0: 날아가시던데요?
2: 아 그니까요. 제가 네. 그렇게 총알처럼 날아간지도 몰랐고 아, 좀 민망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0: 아니 보기 너무 좋았고 따뜻하고 아 진짜 이 그룹이 정말 끈끈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2: 너무 끈끈한데.
0: 3902번님께서 어제도 1위 했잖아 갑자기.

0: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 뭔가 그 이 방향으로 틀기까지가 네. 이 방향을 잡기까지가 조금 힘들었는데 오. 잡고 나서는 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 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곡을 준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고 아. 안무도 그렸어요.
1: 유정이라는 아티스트에게 내가 셀프 프로듀싱을 해주는 어, 거다.
0: 어. 나는 약간 어. 삼자처럼
2: 괜찮다.
0: 네, 그렇게 하니까 좀 과감하게 도전도 해보고 네. 좀 막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어, 어떡하지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되게 재밌게 작업했어요. 하나하나씩 뭔가 술술술술 풀리면서.
3: 그러게는 카메라에서 표정 연기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1: 아 진짜.
2: 아, 표정 연기는 원래
3: 진짜
2: 뱅뱅 때 네,
3: 아니 그렇게 해서 비장의 무기

0: 무조건 폭탄을 한번 탕탕탕탕 받아보시고 나면은 더 열심히 하실 수도 있어.
1: 탕탕탕탕탕탕탕
0: 그때 막 탕에 다다다다다다다 하실 수도 있어.
1: 아, 그 탕탕탕 외친 만큼 공이 붙었으면 좋겠다.
0: 그럼 진짜. 어,
2: 당 좋겠다.
1: 탕탕탕탕탕탕. 야, 너 밥 사라.
2: 어, 언니.
0: 밥 저도 사줘요. 나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1: 당연히요.
2: 아유, 그럼요.
0: 오인님께서 청하는 유댕이의 신곡을 언제 처음 들었어요? 발매 전에 들었어요? 어땠어요?
1: 아, 그럼요.

0: 활동 거의 이제 콘서트까지 끝나고 나서 바로 네. 활동을 한 거거든요, 유정이가.
1: 맞아요.
0: 그럼 이제 준비를 같이 한 거예요.
2: 힘들겠다.
0: 그러니까 갑자기 활동하면서 준비하고 저희 콘서트 준비하면서 준비한 거라서 진짜 체력적으로 쉽지 않아.

0: 맞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에
1: 네.
0: 아, 이제 IOI를 하는 동안 준비하러 갈때
1: 네.
0: 혼자 있는 게 되게 뭔가 만약 본격적으로 진짜 활동하면 나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1: 그럴 수
0: 거예요.
1: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가지고 사실 좀 많이 외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그 준비할 때는 제가 어쨌든 IOI 스케줄 하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안 외로웠어요. 그때는.
1: 그럴 수 있겠다.
0: 근데 막상 이제 음악 방송을 혼자 진짜로 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멤버들이.
2: 맞아.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
0: 너무 보고 싶다고, 멤버들을 생각난다고, 막 그렇게 연락도 하고, 특히 이제 대기실에 있을 때. 그리고, 아이, 뭐야, 대기실만이야? 무대 올라가서도요.
2: 그치.
0: 그눈 마주칠 사람이 없는 게 계속 카메라만 봐야 되니까. 너무
3: 그
0: 그리웠어요.
3: 진짜 너무, 너무 외롭긴 해.
0: 너무 큰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
1: 아니, 근데 러블리댕님께서 어제 음악 방송이 마무리됐는데 아쉬움은 없어요? 세일러복을 입고 무대에서 뛰어다니는 유정의 얼굴에서 살짝 아쉬움이 남아 보였어요. 그런 느낌을 아마 보신 걸까요?
0: 아쉽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1: 잠깐만요.
0: 네.
1: 제가 회사 대실에서 제재할게요.
0: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는 약간 왜냐면 잠시만요. 왜냐면 어쨌든 마지막 방송을 끝냈잖아요. 왜냐면은 이건 또 제가 만들었고 참여를 했고 이 끝까지 스토리를 다 쓴 느낌? 근데 또 그냥 쓴 게 아니라 심지어 아이오아이 갑자기로 1위까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어제도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울었냐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내 삶에 이런 순간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막 너무 행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날이 나에 또 오나?
1: 나보다 이렇게

0: 핑크보다 네. 오렌지색이랑 아. 노란색
1: 웜톤을 좋아하는구나.
2: 네. 밝고 병아리스러운
0: 아.
2: 거 좋아.
0: 네, 차라리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핑크는 너무 너무 핑크 여가지고.
2: 근데 지금 그럴만도 한 게 지금. 모든 그 핑크, 모든 어. 페이지가 다 핑크야.
1: 아 톤별 핑크가 어? 그냥 한 핑크가 아니고 그냥 종류를 좋은데. 들어갔어.
2: 그래 그냥.

0: 하고 있지만 저 트로트 너무 좋아합니다.
1: 아니, 발라드도 너무 이렇게 R&B도 그렇고 되게 담백하게 부르시니까
0: 트로트가 테크닉이 많이 필요합니다.
1: 아, 그럼요.
0: 네. 사실 보컬 트릭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제일, 트로트라고 제일 생각해요. 네. 조만간 네, 머지않아 가까운 미래에 트로트 한번 도전해보도록.
2: 아니면 섞어서 이제 네. 약간 발라트? 발라트? 이런 느낌으로 하나 새로운 장르를
0: 발라트로 제가 개척 한번 해볼게요.
1: 네. 오, 좋아요.
0: 실제 발라트 잘 되면 제가 네 탕탕탕 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탕탕탕탕님께서 비장의 무기가 저희 알고리즘을 지배했어요. 챌린지 진짜 잘 만든 듯. 챌린지도 유정이가 만들었나요?
2: 아, 그게 아무래도 안무를 이제 그렇게 좀 게임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어서 네. 네. 그것도 좀 게임의 아이디어랑 비슷하게 했는데 좀 간단해서 그런지 많이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0: 아니 챌린지
2: 너무 감사했어요.
0: 청아님이 엄청 많이 나와서 나는
2: 맞아.
0: 난 같은 뭐 둘이서 유닛 하는 줄 알았잖아. 아니 계속 나오길래.
2: 아니 심지어 언니가 갑자기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영상이 하나 와갖고 자기 전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나 없이
0: 맞아 봤어요.
2: 챌린지를 따로 그냥 찍어온 거예요.
0: 나 혼란스러웠잖아. 이거 청아 노래였나?
3: 아이고 또또 언니랑 킹키 오빠랑 이제 컨텐츠를 찍었는데 언니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오빠 이거 한 번만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0: 와 진짜 의리 있다.
3: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해서 찍었지.
0: 아, 진짜 이 팀의 이 의리는 무엇일까요?
2: 그 의리의 중심에는 언니가 있습니다.
0: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저희 수다 좀 떨고 있을게요. 오우.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제가 오랫동안 연명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저는 좀 너무 감사하죠.
0: 하나 배워서 계속 우리고 그래서
1: 또 12시에 하니까
0: 이제는 뼈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끓여가지고. 네. 사골이 다랑이님 것도 한번 유정씨가 읽어볼까요?
2: 아, 네. 이번 유정이의 수록곡 스틸큐트 비장의 무기와 또 다른 매력이에요. 음색도 부드러워서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이 곡의 비하인드도 털어줘요. 오. 라고. 아, 이 곡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게임 느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 시부야 K라는

0: 그러지 마. 저 9803번님께서 내가 듣던 별디의 목소리 라디오에서 들리는 더 좋아요. 왜 라디오 마이크 통해서 들리는 청아 목소리는 꿀을 더 탄 것 같을까요?
1: 오, 달다.
0: 진짜. 아니 이 정말 경력자는 이 읽는 톤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아. 두 분 다. 정말 좋고 양호철님께서는 역시 잘한다.
2: 잘한다.
1: 역시 잘한다.
0: 진짜 이렇게 잘한다.
2: 감사한 일이다.
1: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긋나긋하게.
0: 약간 감정 없는 것 같기도
2: 감사합니다.
0: 하고.
2: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사연 여러분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0: 칼국수에도 뭘 먹는 게 어울릴 것 같으세요?
1: 칼국수는 칼국수만 먹었는데요.
2: 나도 그렇긴 하다. 저도 칼국수는 칼국수만 먹었어요.
0: 여러분 만두 시키지 마세요. 유정 씨가 말한 거예요. 만두 아니요. 시키면 안 돼. 그냥 칼국수는 칼국수만 드셔야 돼요.
1: 아니, 김치랑 이렇게 해서만 먹긴 했어요. 근데 제가 도전해볼게요.
0: 좋아요. 다음에 한번 먹는 거 보여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김서연님께서 갑자기 아이오아이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콘 갔습니다. 너무 좋았어서 또 갑자기 중콘을 다녀왔습니다. 공연을 너무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유정이가 갑자기 저를 안아줬어요. 그때 그 순간 저는 유정님의 퍼펙트 타겟이 되어버렸어.
2: 안아줬어요? 누구를?
1: 네, 그 저희 아이오아이 곡 중에 If I라는 연정이가 이제 참여한 곡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부르는 구간에 너를 꽉 안아라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팬분 보고 부르다가 그 너를 꽉 안아를 하는데 안고 싶어갖고 이렇게 꽉 안았었어요.
2: 어머 너무 좋았겠다.
1: 그분이신 것 같아요.
0: 아니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소개한 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아니다 아까 어떻게 했죠? 편의점 상품권이라고 했어요?
2: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아 이렇게 하면은 받는 사람도 기분도 좋겠어요. 나 앞으로 리턴으로 갈 거예요.
1: 좋습니다.
0: 오루님께서 유정님이 청아님의 성대모사를 기가 막히게 하신다던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청아님도 유정님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뭐 이거 한번 들려주세요.
1: 내가 봤다 그거.
2: 봤어요 언니?
1: 나 봤다. 나 진짜

0: 성화 오로지 엄마만을 위해 멕시코에 축구 보러 간 거 너무 멋져요. 완전 효녀.
1: 진짜.
0: 아니 왜 이렇게 미담, 여기 왜 미담밖에 없어?
2: 아이고. 언니는 진짜 파도파도 미담 파파미예요. 파도파도 미담밖에 파파, 없는 파파미.
0: 파파미.
2: 어,
0: 파파미.
2: 네, 파파미.
0: 어, 나중에 이거 파파미로 노래 하나 내요. 파파미로.
2: It's me. 파파미.
0: 아 진짜 엄마만을 위해서 간 거예요?
1: 아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축구를 진짜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데 꼭 이제 그 손흥민 선수님께서 네. 이제 국가대표로 뛰실 때 꼭 네. 직관을 하고 싶다, 오. 직접 가서 응원을 꼭 하고 싶다 했는데 스케줄 딱 보니까 그 멕시코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믿고 있기는 했었지만 더 있겠죠 엄마 했는데 아 혹시 못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모르니까. 이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또 마침 시간이 또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로 다음날 갔어요. 제가 홍콩에서 그래. 그 스케줄을 끝내고 우리가 같이 이제 맞아요. 콘서트를 끝내고 오. 오자마자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멕시코로 날아가서 근데 오. 저 멕시코 너무 좋아해서 그냥 오. 저는 그냥 잠시 고생한 나를 위해 휴식을 취한다 생각하자
0: 필요하죠
1: 아,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맛있는 아, 네. 타코도 먹고 이제 그 응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돌아왔죠 다시 아. 열심히 스케줄 하러
0: 아, 진짜 효녀다

0: 돌아오는 걸로 아. 제가 약속드릴게요.
1: 약속했어요.
2: 유정 씨도 마지막 소감 한번 해주세요.
3: 저 너무너무너무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네. 이제 활동 딱 마치고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또 언니랑까지 해가지고 하니까 진짜 잘 마무리

강변북도 일산 쪽에 이동 비교적 무난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볼게요. 월계 1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천교까지 가는데 15분.

맴맴님이요. 오늘은 청순가련 스타일? 이뻐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청순가련한가요? 화장을 좀 덜 했을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청순가련하다고 해주셔서요. 0292님이요. 가빈님.

0: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 가베리카노 준비해 놓을게요. 자, 그럼 광고 듣고 폴디 데리고 올게요. 가비의 스페레디오 1, 2부는요. 베스트 슬립, KB국민은행, 셀룸엑스, 고려기프트, 키움증권, 일양약품, 더 건강한 주식회사, 메디힐 토너패드,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 국민

0: 이 노래의 주인공 다들 아시죠? 가수 폴킴 씨예요. 요즘 폴킴 씨 뭐 하냐고요?
1: 안녕하세요. 가요광장 DJ 폴킴입니다.
0: 네, DJ로 매일 낮 12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에이, 그럼 안 되죠. 나의 입사 동기, 내 첫 유일한 입사 동기 폴디, 오늘은 노래 홍보 말고 방송 홍보 좀 하고 가세요. 네, 저희 폴킴 씨가 이렇게 또 게스트로.
1: 아, 미안해요. 앞에 노래를 부르기로 했는데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0: 좀 어렵긴 했어요.
1: 왜냐면 노래가 이미 반주가 나오니까.
0: 그러니까요.
1: 거기 위에다가 이 부분이 아닌데?
0: 그렇죠.
1: 나 이 부분이 아닌데 노래 못하겠는데?
0: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것은. 아유,
1: 네.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0: 또 이렇게 입사 동기 폴킴. 또 생방송 끝나고 퇴근 안 하고 기다리시다가.
1: 그러니까 오늘 뭐 추가 수당 주시는 거예요?
0: 그런 건 없죠.
1: 아, 없어요?
0: 그런 건 없죠.
1: KBS 너무 짜다.
0: 그냥 정으로 의리로 나와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1: 아니 근데 진짜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마주쳐서 지나가잖아요. 오늘 화이팅 수고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하시는데 아, 우리가 정말 별 얘기를 안 했구나.
0: 가볍게 그냥. 왜냐면 저는 늘 녹음 끝나고 막 급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가고
1: 맞아.
0: 이렇게 나가시니까
1: 그게 붙잡을 수 없으니까.
0: 그렇죠. 또 57분 58분쯤에 끝나시고 저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1: 그렇죠.

0: 좋지 뭐.
1: 좋지 해야죠.
0: 해야죠.
1: 아 저도 별 생각 없다가요. 네. 계속 청취율 조사 얘기를 하니까요. 자꾸 욕심이 키워지는 거예요.
0: 맞죠.
1: 그렇죠. 계속 이제 청취율 조사.
2: 기대를 자꾸.
1: 자꾸만 이상하게. 아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렇죠.
2: 진짜 우리 세 달도 안 됐죠.
1: 세 달도 안 됐어요. 우리 왜 이래.
2: 그래도 기대는 해봐요.
1: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1734님 이것도 읽어주세요.
0: 가광 청취자 폴디 나온다에서 가빈 슈퍼라디오까지 흘러왔습니다. 두 분 라이벌 아닌가요? 하나면 두 분 같이 나오신다니 신기해요.
1: 아니 라이벌로 생각하시기도 해요? 나 진짜 몰랐네. 난 딱 2시만 생각했어요. 2시에 저기랑 2시에 저기 두 분. 저기
0: 저도 네. 저도 그 두 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 안 봐요. 안 봐.
1: 12시에 저분이랑
0: 원래 진짜 좋았는데 네. 요즘 좀 덜 보고
1: 그러니까.
0: 있어요.
1: 그러니까. 네, 9417님이요. 걱정 마세요. 성취율 조사 전화 와서 폴디랑 퀸디 라디오 2시간씩 꼬박 듣는다고 조사 완료했어요. 두 분 거 잘 듣고 있어요. 화이팅이라고.
0: 아, 고마워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Thank you.
1: 진짜 thank you so much.
0: So much.
1: Oh my god. 6653님이요. 구미 햄버거집이에요.
0: 여기까지 오셨네.
1: 저는 폴킴의 가요광장 애청자인데요. 가광 시간이 저희 매장 런치타임이라 너무 바쁘거든요. 우리

0: 스팟을 재밌게 잘 만들어요.
1: 그랬나요? 저 그거 어제 엄마랑 같이 듣고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0: 너무 웃기고 저 그래서? 사랑비 참 좋아합니다. 내 최애 스팟.
1: 이거 말하시는 거죠?
0: 최애 스팟이에요.
1: 아니 근데 우리 작가님이 랩 좋아하세요? 성대모사 좋아하시면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또 살짝
0: 안 좋아하는데 KBS가 자꾸 시켜가지고 네. 추가 수당도 안 주면서
1: 그러니까 랩 추가 수당 받아야 되거든요.
0: 저 랩 배틀 했어요.
1: 어? 언제요?
0: 저희 이제 가요광장에서 네. 그 아침에 하는 이제 조정식 아나운서 그 우리 식디랑 둘이서 랩 배틀. 저는 이제 저의 랩 네임은 폴뱅. 아. 폴뱅 그리고 그분은 J6. 폴뱅 대 J6의 랩 배틀 해서 제가 처참하게 졌어요.
1: 조정식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0: 아, 잘하세요.
1: 아 정말 진짜, 텐션 높으시고
0: 약간 정말 이성을 놓으신 것 같은데.
1: 아니 그때 7시쯤에 한번 전화해본 적 있으세요? 전화 인터뷰?
0: 했죠.
1: 그거 정말 저는 잠이 달아나더라고요.
0: 저는 정말 네. 그 살면서 네. 이 시간대 통화를 해본 게 살면서 처음이에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떠셨어요? 좀 그때 좀 목이 잠기셨는지. 아,
0: 목이 완전히 정말 일어나자마자 통화를 네. 한 거여서 그렇죠. 잠겼기도 했고 네, 네. 근데 또 근데 너무 재밌게 해주시니까 재미는 있었지만 굳이 나한테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지? 아하,
1: 굳이 내가 굳이? 이 시간이
0: 가요광장도 아닌데
1: 편한 시간이 아닌데 굳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게
0: 그래도 네. 좋죠 이렇게 또
1: 네 2시에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SBS 라디오. 폴킴 씨도 가요광장 할 때 매일 외치는 그런 슬로건이 있으신가요?
0: 저는 그냥 네. 폴킴의 가요광장.
1: 되게 네. 심플하네요.
0: 네, 뭐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의 가요광장.
1: 아,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네. 이군요. 네. 아, 그러네. 오후를 함께 뭐 시작하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의 가요광장과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포레디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킴 씨와 같이. 네. 이제부터 저희가 할게요. 쿨FM 청취 민심 설문조사. 귀심 체크.
0: 무서운데.
1: 귀심 체크예요. 귀심 체크. 네, 이렇게 민심을 한번 들어볼 건데 어떻게 청취율 조사 좀 그래도 기대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네. 근데
0: 아니, 네. 아니, 체크까지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저는 기대가 막 올라가는데요. 나 지금 약간 안 들으신다고 하면 설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저번에 제가 그 사연을 받았어요. 청취율 조사를 전화를 받으면요, 네. 딱 두 프로그램만 대답할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청취자가 만약에 가비의 슈퍼라디오를 말하려면 네. 식디, 차디, 명수 네. 형님 중에 누굴 빼야 될까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질문해주셔서
0: 대답해드릴까요?
1: 네.
0: 일단은 네. 그 슈퍼 라디오 가비 슈퍼 라디오 그리고 폴킴의 가요광장 두 개 말하시면요

0: 가겠지.
1: 우리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폴킴이랑 가비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0: 그래요.
1: 아시겠죠?
0: 폴가비.
1: 네. 어, 폴가비 좋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걸로 정리를 할게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 가요광장이랑 스피레디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 네.
1: 오케이. 그러면 저희 지금 한번 민심 체크.
0: 민심 체크 한번 네, 좋은데요. 네,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난주 아침 7시 조정식 FM 대행진부터 오후 4시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에

0: 들으면서 어떤 프로그램 가장 즐겨 들으시는지 예, 한번 귀심 체크 해보겠습니다.
1: 이거 사전 섭외 없는 거죠 지금?
0: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1: 정말 즉흥으로 전화하는 거죠?
0: 그래서 안 받으시기도 해요.
1: 어머 어떡해.
0: 그리고 저번에는요 한번 전화 드렸는데 네. 지금 전화 못해요 하고 끊으셨어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전화를 네,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1: 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0: 네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 드릴까요? 전화 받으시면은 네. 네.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아,
1: 받아줘라
0: 제발
1: 한 번만.
2: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고요. 저는 노래하는 폴킴이에요.
2: 안녕하세요.

0: 저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1: 저는 가요광장 DJ 폴킴입니다.
2: 폴씨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머, 혹시 지금 혹시 라디오 듣고 계셨어요?
2: 그럼요. 저 아침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0: 오 마이 갓.
1: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아니, 저희가 지금 쿨 FM 청취 민심 테스트 하고 있는데요.
2: 네.
0: 혹시 쿨 FM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즐겨 듣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는 폴킴의 가요광장이랑 가비의 슈퍼라디오.
1: Girl, yes, 여기까지.
0: Thank you so much예요, 진짜로.
1: 아니, 나 진짜 이 가비일칸에다가 뭐 꿀이라도 더 넣어드리고 싶다.
0: 허니 추가해드리고 싶다.
1: 샷추가랑 가해드리고 싶다.
0: 아니, 근데 FM대행진 식식이신데 식지는 어떡해요? 서운해서 어떡해?
2: 아, 전 사실 강경 쿨 FM 파여가지고 아침에 상쾌한 아침부터 스테이션 제로까지 그냥 쭉 틀어놓거든요.
1: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혹시라도 네. 청취율 조사 오면은
2: 네.
1: 식대는 알아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제가 전화 오면은 안 그래도 신입 두 분 밀어줘야겠다 하고 두 개 외치려고 그랬거든요. 전화 안 와요, 근데.
0: 전화가 안 하는 게 문제예요.
1: 아, 왜 안 우리만 하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 아, 저 지금 그 가비의 슈퍼레이 도에서 이걸 여쭤보는 게 좀 그런데 네. 얼마 전에 있었던 폴 밴과 제이식스의 아, 네. 랩 대결 어떻게 보셨어요?
2: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1: 아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안 들을게 나 지금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2: 폴이는 너무 감미로우셔가지고
1: 돌려서 그런

0: 가비의 슈퍼라디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폴킴씨
1: 네.
0: 죄송해요 우리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1: 저 분당 추가 요금 붙어요
0: 그럼 나 10분만 추가할게요
1: 좋아요
0: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 한번 바로 가봐야 되거든요
1: 좋아요
0: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전화 갑니다 이분은요 가요광장 청취자예요
1: 우리 애기들이네
0: 네 우리 애기들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분이 이분이 지난주에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고요. 저는 가요광장 DJ 폴킴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당황하셨다.
1: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거면 라디오 잠깐 꺼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1: 좋아요. 소리가 두 개로 들려가지고
0: 듣고 계신가 보다.
1: 아니 잠깐만 가요광장 듣다가 지금 여기로 넘어오신 거 보니까 쿨 FM 청취자신가 보다.
2: 맞아요.
1: 아 저희가 지금 쿨 FM 청취 민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쿨
2: 네.
1: 뭐 안 물어봐도,
0: 물어봐도
1: 나는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
0: 그러니까 근데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1: 쿨 FM에서 아 진짜 네. 요즘에 이 두 프로가 진짜

0: 드릴게요. 좋은 네. 하루 보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2: 아 좋다.
0: 너무 좋다.
2: 아 전화 연결 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0: 그래 너무 잘하시던데요.
2: 아 너무 좋은. 나 이렇게 우리 좋은 얘기만 해주시니까 나 자꾸 칭찬 듣고 싶은데요.
0: 보통은 부끄러워서 매력 얘기해달라는 거 안 하는데 계속 매력을 얘기해달라고.
2: 저는 라디오 시간만 있으면 10개씩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없은 거 만들어서라도 듣고 싶어요.
0: 약간 자존감 채우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폴킴 매력 말하는 약간 전화 연결해서
2: 그래 해야지 이제 네. 무대 올라가서 또 이제 자신 있게
0: 그렇죠. 그래야지 커피 또 제안을 하죠. 아,

네, 듣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피처링 문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민윤기님이요. 헐 안돼 스토리를 못 보다니 내 도파민인데 김진님이요. 게스트 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 게스트를 또 기다리고 계셨구나. 내일은 게스트 올 거예요. 끝쇼 PD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토리 어디 안 가요. 오늘은 또 폴킴씨 오셨으니까 우리 가족인데 잠깐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 스토리가. 또 청아님이요.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언니 잠깐이었는데 너무 반가웠어. 언니 만나면 늘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지. 그 잠깐 사이에 챌린지까지 해주고 퀸갑이 최고라고 또 청아야. 이 녀석아 너 이렇게 인성이 좋아서 어떻게 할래. 진짜 청아예요 그 청아. 네. 그 롤코 청아. 진짜 청아. 여러분 아시죠 가수 청아. 그 청아가 방금 이렇게 보고 갔거든요. 폴킴 씨 라디오 했잖아요. 그때 사이에 잠깐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챌린지 같이 찍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나고 나면 늘 기분이 좋아진다고. 청아야 어떡하니. 어떻게 이렇게 착해요 애가. 그쵸. 고마워 청아야.

0: 빠져들었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광고 선생님들 잠깐 만나고 올게요.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에이야.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

분당 수서도로 성남 쪽은 수서에서 복정 부근 3차로에서 차단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돈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오늘은 좀 무거운 두 친구들의 대결 가볼게요. 3, 2, 1, go! 족발 대 보쌈. 아, 진짜 어려웠어요. 저 이거 고르는데. 그렇지만 하나 골랐습니다. 물론 이 같이 먹었을 때 맛있거든요. 하지만 단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여러분들 뭘 드실 거예요? 저랑 텔레파시 통해서 같은 거 고른 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콜라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4314님은요 족발 내가 좋아하는 콜라겐, 양태성님은요 보쌈 사랑해 해주셨고요. 임나영님이 가빈님 오늘 옷이 족발 색깔이에요. 그래서 족발. 그리고 더위사냥꾼님이 족발, 쫄깃한 족발을 고를 거라고 믿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가비가 어떤 것을 골랐을까요, 여러분? 가비는요, 저 퀸디는요, 바로 족발이 아닌 보쌈을 좋아해요, 여러분. 짜자잔, 보쌈. 나는요, 보쌈이랑 먹는 김치 좋아해요. 그리고 막국수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막국수의 어떤 이런 면발과 김치의 어떤 색깔로 살짝 이렇게 비금, 그리고 돼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작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저 보쌈 좋아해요. 저 진짜 족발도 좋아하고 보쌈도 좋아하고 둘 다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 보쌈에 김치 이렇게 싸가지고요, 이렇게 배추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요, 그렇게 먹는 게 너무 좋거든요. 마늘 착 올려서 먹은 다음에 막국수로 마무리 호루룩.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족발이 꽤 많이 온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옷도 약간 족발 색깔인데, 저 가비, 저 퀸디는요, 보쌈 좋아합니다. 둘 중에 보쌈 골랐어요. 가비바비보 보쌈 골라주신 10분은요, 러닝 좋아,

0: 그만두면 안 된다니까요.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친구니까.
1: 아 네. 그런 관심일 수도 있다.
0: 그럴 수도 있겠죠.
1: 네. 어쨌든 관심, 호감 정도는
2: 있다는 거지.
0: 그러니까 호감이 없으면 사실 카풀을 못 하죠. 그 두 둘이 있는 공간을 몇 분 몇십 분 있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니까.
3: 확실히 호감은 있는 거다.
2: 나도 그쵸, 그쵸. 카풀 해보고 싶더라고. 어떤 느낌일까.
1: 궁금하긴 해요. 카풀이 어떤 느낌일까.
2: 그쵸. 우리는 네. 안 해봤으니까.
1: 거의 안 해봤죠. 그쵸.

0: 있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분이 너무 편하게 있거나 제가 너무 편하게 있으면 뭐 얘기합니다. 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좀 큰일 날 수가 있다.
1: 실제 만약에 여성분이 네네.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 생리현상이 막 계속 자연스럽게 네. 장이 안 좋아 계속 나와
2: 장이 네. 안 좋아
1: 그러면 좀 정이 떨어져요.
0: 전 이별의 사유가 될 거라 생각해요.
2: 아, 네. 진짜요?
0: 아, 저 정말요. 네.
1: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도 그게 싫어서 이렇게 화장 그 나올 것 같으면 헤드폰을 끼워준대요. 아. 상대방한테
2: 착하다. 네. 어, 그거 감동인데요?
0: 아니, 저는 그래서 실제로 네. 화장실 갈 때도 물 틀어놓고 용변을 가요. 저는 아예 소리 다 들려주기 싫어가지고.
1: 근데 너무 불편하다. 근데.
2: 그게 몇 년이 돼도 그렇게 하세요?
0: 저는 그냥 제 살면서 그냥 습관처럼 돼가지고 물 틀어놓거나 음악 틀어놓거나
2: 누군가 있으면.

0: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그냥 앞으로도 뭐 친한 친구로 잘 지내자고 얘기하고 막 넘기는 것 같은데 잘 거절하는 방법 어떻게 조언해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아직 본인 마음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엄마는 아들이 여자친구 생기는 것도 오케이라 뭐 이렇게 이게 좋아하는 마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설렘을 느낀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서 아들에게 뭐라 해줄 말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1: 잘 거절하는 방법 어떻게 조언해주면 좋을까?
0: 잘 생겼나 본데요.
1: 그러니까
0: 받는 거 보니까.
1: 몇 번.

0: 그렇죠. 그건 조금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정확하게 뭐 공부가 서유면은 우리 공부할 때야.
2: 별별멸구님도 뭐. 네. 미안, 나 지금은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어라고 거절하는 건 어떨까요?
1: 학생으로서의 가장 큰 명분은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은 뭐 부모님을 살짝 팔더라도 엄마가 연애하지 말래.
0: 그거 좀 싫다.
2: 그리고 너무 마마보이 같다.
0: 엄마가요. 그거는 별로야.
1: 그러면 이건 아빠가 연애하지 말래요.
2: 어우 별로야.
3: 자기 뜻을 전하는 게 맞죠.
0: 그렇죠. 그렇죠. 뭐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어.
1: 명분이라는 얘기입니다.
0: 네. 근데 공부에만 전념하고 싶어 하면 마음이 딱 떨어지나요? 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2: 그럼 너는 공부에만 전념해. 난 너에게만 전념할게.
0: 오 마이 갓.
2: 그럼 어떡해.
1: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연애를 뭐 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0: 정신 차려.
1: 나는 TMI 마인드로 약간.
2: 그건 좀 별로야. 정신 차리라고.
1: 좋은데. 좋은데 어떻게 근데 사실 그거예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야 우리 공부할 때야. 공부하자고 파이팅 하자고.
0: 근데 너도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1: 그치 그치 약간 이런 식으로.
0: 약간은.
1: 그럼 기분 나쁘면서도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서 살짝 조금 정이 떨어지지 않을까.
2: 아예 좀 정 떨어지게 해서.
1: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나쁜 말은 아니에요. 너 별로야 이게 아니라 우리 공부할 텐데 너 지금 연애하는 말 지금 필요하다 생각해? 나 아닌 것 같은데.
0: 설득시킨다 그쵸, 공부하라고. 그쵸. 박옥부님이요. 지금은 친구를 잘 지내고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만나보자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2: 그것도 괜찮네요.
0: 그러면 오히려... 기다릴 거 아니야 그때까지.
1: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0: 그쵸.
2: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너가 아니야.
1: 그럼 상처죠.
2: 너도 그러니까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0: 이제 별로라고 했어요. 너도 충분히 너 괜찮은 친구지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마음이 안 간다. 마음이 안 가면.
1: 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다도 괜찮을 수 있겠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딱 떨어질 것 같아.
0: 더 확실하게 얘기를 전달하는 거죠.
1: 김주연님이요. 요즘은 여자아이들이 더 잘 고백한대요. 저희 아들 중1인데 입학하고 한 달 지나니까 여자아이들이 여기저기 고백을 많이 해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진짜요?
1: 아, 물론 저희 아들은 고백 하나 또 못 받았어요. 라고.
2: 뭐야?
1: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주변에서 주변인한테 고백을 하는 거지. 자기한테 고백 안 하고.
2: 이게 무섭다는 게 그거죠. 난 언제 올까? 나도 고백 와야 되는데 나 안 와서 무서운데 이거 아니에요?
1: 안 와서 무서운 게
2: 안
1: 왔다.
2: 안 와서 무서운 거다. 나 슬슬 내 순번이 와야 되는데
1: 왜 나는 왜 고백 안 하지?
2: 왜 안 오는 거야?
1: 그치.
2: 익명으로 또 요청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아,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0: 같은데.
1: 이게 요즘 힘든 일이 많아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는데 상대방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2: 상대방이 우리 연차 쓰고 낯설이나 먹을까요?
1: 근데 그 힘들다라는 이렇게. 게 상대방인가요? 본인인가요?
2: 본인이 힘든데 그래서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다.
3: 아, 근데 이거 그렇게 플러팅 같지 않게 하다.
1: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아 네. 너무 힘들어. 아 너무 지쳐 지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면 우리 연차 쓰고 낮술이나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2: 아 이거는 거네요. 완전 플러팅이에요.
1: 그리고 그러니까, 잠깐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2,580% 플러팅인데요.
2: 왜냐면
3: 뭔 소리야. 그냥 술 먹고 싶어서 얘기한 거지.
2: 아니 그게 아니,
1: 근데
2: 아니라
1: 보세요.
2: 봐봐 나 먼저 얘기할게요. 봐봐 퇴근하고
1: 손 들어서 하십시오.
2: 퇴근하고 먹어도 되는데 네. 연차를 쓴대잖아요.
1: 자,
3: 지금 당장 집에 가고 싶으니까 힘드니까.
1: 자, 근데 자 들어보세요. 근데요,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만약에 저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32,582% 플러팅인 게 뭐냐면 저는 낮술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술을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방 위로하겠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2: 진짜 맞는 게 하나도 없네.
1: 두 번,

0: 이건 달라요. 아, 예. 선생님 먹을까요?
1: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은 이분이 이거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오버하는 걸까요? 절대 안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커피 한잔 마시다가 그러면 뭐 연차 쓰고 낮술이나 먹을까요?
0: 그래, 그 이톤이면
1: 약간 이런 비트 있는 느낌이지.
0: 이톤이면 좀 그래.
2: 야, 그래 우리 뭐 연차 쓰고 낮술이나 한번 때리자고. 에? 자, 청춘도 만원자, 청바자 이러면은. 이러면.
0: 아, 그렇긴 한데.
1: 이러면 문제죠.
0: 아, 그렇긴 한데 저는 이렇게 톤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 확실히 확실한 건 톤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톤이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네. 너무 궁금해요.
1: 예의상 빈말이라고 9377님께서 아, 스쳐가는 말입니다. 플러팅 아니에요.
0: 그래, 진짜 플러팅 아닐 수 있어요.
3: 나는 아닌데 이거 완전 플러팅인데.
1: 근데 제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만약 제가 저 얘기한다, 저는 전 플러팅으로 플러팅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저는.
3: 저거는 왜냐면 네. 연차도 쓰고 낮술을 먹는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 4시간을 쓴다.
3: 4시간도 쓰고.
1: 아니 나 연차 쓰고. 아니 연차 많아. 쓰고
3: 연차가 그리고 얼마나 귀한데요.
0: 연차 쓰고 낮술 먹는 게 뭐가 대단해요.
1: 에? 연차가 한 달에 한 번, 그게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3: 게. 연차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1: 네.
3: 1년에 한 번 아니야? 그래서 연차 아니야?
1: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 연차가 나가는 거잖아요.
0: 잘 모르는 거 없죠, 우리?
1: 예?
3: 연차가 1년에 한 번 쓸 수 있는 게 연차 아니야?
1: 그냥 정리해드릴게요. 귀한 게 맞습니다.
0: 귀한 건 맞죠. 귀한 건 맞는데.
3: 귀한 건 맞지.
0: 아, 저는 그렇게까지 플러팅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설비 씨 노래 홀리데이 제가 틀어드릴게요. 이거 듣는 동안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3: 더워?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 서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4: 여름 부두 속의 원조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5: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6: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벨 라디오 솔비 씨랑 정혁 씨랑 스트리트 연애 파이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연차 사연에 대한 청취자 의견 많은데요. 지금 한번 더 읽어볼게요.
2: 네.
1: RMF님이요. 좀 쉽게 보는 느낌인데 오히려 좋아하면 그런 말까지 못하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2: 아,
1: 오히려
2: 진짜요?
1: 호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은 있어도 진짜 좋아하면

0: 뭐 티나 한잔 하시죠 이런 거보다는 술 한잔 하면은 뭔가 그 안에서 진지한 대화도 나눌 그쵸. 수 있고
1: 그리고 또 힘들다고
0: 이런
1: 했으니까
0: 이런 푸념들도 풀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 되게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2: 근데 여러분 지금 연차가요 정말 소중한 게 맞나 봐요. 안수연님이요 소중한 연차를 상대방을 위로하겠다고 쓴다는 건 관심이 있어서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연차를 쓸 이유가 굳이 없다. 이선아님이 귀한 것에 한 표. 그리고 유경희님이 그 귀한 연차를 회사 사람한테 이건 썸이라고 그쵸. 해주셨고요.
1: 그러니까 또 오미경님이 전 연차가 1년에 22개여도 얼마나 고심해서 아껴 쓰나 몰라요. 무조건 플러팅임. 맞습니다.
2: 근데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연차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러면은
1: 근데 저는
0: 근데 되게 흘려 보내는 말들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보통 한다는 말 아닌가? 나는 보통 저는요. 저는 얘기할 때 그래도 네. 웬만하면 다 지키려고 하는데.
1: 아 근데 저는
2: 안 지키는 사람 만들어 버리신다.
0: 아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1: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이거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나를 위해 말했다는 자체가 플러팅인 것 같아요.
2: 그래요?
0: 그리고 연차가 어느 정도냐면요. 연인한테도 잘 안 쓸 수 있는 게 연차고 친구들한테도 안 쓸 수 있는 게 연차예요. 왜냐면 그치. 제가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야 어디 뭐 이제 축제 있는데 같이 가자면은 네. 아 안 돼. 왜? 연차 있잖아. 연차 좀 써. 아 안 돼.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고 심지어 그런 친구들이 여자친구 그렇구나. 만났는데도 이 연차는 아니야. 너보다는 내 친구들 만나러 갈게. 막 이럴 때도 쓰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써야 돼요.
1: 소중한 거지, 소중한 네. 거.
2: 완전 신정희님이요. 직장인들에게 연차란 골든바예요. 다른 단어도 아니고.

0: 방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10대 그쵸? 때는 손만 잡아도 좋고 10대 때는 그냥 문자만 보내도 막 미치겠는
1: 거예요. 그럼 20대 때는요? 계속
0: 20대 해봐요.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른의 마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뭐 어디든
2: 20대가?
0: 가든 뭐 왜냐면 20대부터는 내가 돈을 벌어서 여행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자친구랑 단둘이 있는 시간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아. 처음 해보는 게
0: 그렇기
1: 많지.
0: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연애에 대한 도파민이 점점 올라갔다 확신낸 게 저는 30대라 생각하거든요. 30대부터는 사실 슴슴해.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안 할 거야? 너 결혼 안 할 거야? 그럼 나 안 만날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고 더 나아가면 30대 때쯤에는 아 연애 귀찮아. 그냥 나 어차피 취미생활 하면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1: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나 그쵸, 이런 분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40대 중반이시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 썬다는 게 너무 좋긴 한데 막상 또 연애하면서 그 과정을 또 이제 귀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런 분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나 방어기제가 강한 분들이세요.
0: 심리상담 같아요 갑자기.
1: 방어기제라고
0: 하셔가지고.
1: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썸은 사실 되게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3: 맞아요?
1: 썸은 나를 안 보여줘도 돼요.
3: 맞아요.
1: 그냥 나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거 그쵸? 이런 취향만 보여줘도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려고 하는 어떤 밀도 있는 사이로 가려고 하는 거는 못 간대잖아요. 그거는 뭔가 자격지심이나 아니면은
3: 방어기제가
1: 강한 거예요.
3: 약간 회피하는 거지.
1: 거지.
3: 근데 여기 지금 신정희님이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 좋아해서 생기는 마음일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고.
1: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을 하려면 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3: 맞아.
0: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진짜 사랑은 40, 50대부터 확확 타오른다고.
3: 맞아. 그때가 엄청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1: 누가 그래요?
0: 그때 저번에 여기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3: 맞아. 누가 그랬는데?
0: 누가 그런 얘기했어.
1: 그 40, 50대 결혼을 했는데 그때 타오르면 어떡해요. 결혼은
0: 그러니까 40대
1: 30대 이렇게 하는.
0: 결혼하신 분이 아니라 40, 50대 때 연애를 하시는 분.
1: 40, 50대 연애에서 만난 분들.
0: 그렇죠.
3: 그분들 엄청 뜨겁대요.
1: 그게 뭐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느끼는 거 얘기해줄게요. 내가 느끼는 거 얘기해줄게요.
0: 본인 느끼신 걸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난 되게 아니라. 와닿아가지고 그런가? 궁금하긴 하네 이 생각했었는데.
1: 아니 자꾸 40, 50대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사랑하면 뜨겁죠.
3: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3: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1: 그냥 귀하죠 다.
3: 귀하죠.
0: 근데 근데 어쨌든 여러 사람들만의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을 또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1: 그냥 평생 썸만 타고 사셔야죠. 70 넘어 노인정에서도 썸만 타시게.
0: 잠깐 이거 저주 아닌가요?
3: 저주하신다.
1: 그러니까 이게 썸만 좋아하는 거는 뭔가 내가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3: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
1: 상처받기 싫은 거야.
3: 근데 사실 귀찮다 피곤하다 이것도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오는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맞아요. 방어기제야.
0: 아 뭔가 근데 제 주변에 남성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나이가 차면 찰수록 연애하는 걸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1: 왜냐면 요즘엔 그리고 혼자서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3: 맞아요.
0: 그러니까.
1: 혼자서 도파민 터지는 게 되게 많아요.

0: 지구지.
1: 나 데이트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끝나고 가서 노는 게 말이 안 되지.
2: 아니 이거 플러팅 아 이거 지금 플러팅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겨서 만나는 건가?
0: 남사친이 네. 진짜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네. 딱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지 않을까요? 게임을 잘한다.
2: 나도 그거 같아.
0: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데 듀오로. 그러니까 게임이 듀오라고 이제 같이 팀하는 게 있어요.
1: 아, 그 더 싫어.
0: 너무
1: 더 싫어.
0: 잘하니까.
1: 아, 더 싫어.
0: 그러니까 자기는 거지. 같이 게임하고 싶은데 잘하는 애랑 하고 싶다. 아. 이러면은 사실 모르겠지만
2: 그런 거 같. 그런 거 같아.
1: 그런 게임 같이 하는 여자친구를 만나지 왜 이렇게 이중생활을 해요?
2: 아 근데 게임 같이
0: 이중생활이에요.
2: 게임 잘하는 여자친구 만나기 일단은 그러니까, 어렵고 어쨌든 간에 이 남사친이 뭔가 약간 취미나 게임이나 같이 맞는 게 있어서 지금 너랑 야 노는 게 더 재밌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언님 이거는 플러팅이라고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이거 진짜 별로야 이 상황
0: 잠깐만요.
2: 자체가
0: 잠깐만 난 예언님이 플러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2: 그러니까.
0: 플러팅이면 어쩌죠라는 얘기 자체가 네. 저는 일단은 이게 남사친 여자친구 관계가 맞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
1: 그러니까요.
0: 약간 저는
2: 솔직히 예원님 지금 나한테 얘기해요. 지금 마음에 딴 마음 있어요?
1: 예원님이 어쩌면은 관심이 좀 있을 수도 있어.
2: 예원님 나는 딴 말에 지금 마음 있어 없어?
0: 그치, 그치.
2: 게임 같이 하는 거예요? 뭐 하고 노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 나한테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정여면님이요. 아 이거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람 피는 거라고 뭐 얘기를 탁 집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좀 별로긴 하죠. 그냥 이 남자가 끝나고 그러니까 바로 연락하는 게
0: 결국에 연인 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친구가 돼요. 가장 오래되고 편한 친구가 그치. 되는데 네. 근데 그 중간에 그런 모먼트들을 지금 예우님을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0: 끊어줘야 된다.
2: 끊어줘야 돼.
0: 끊음을 잘해줘야
2: 진짜.
0: 되는데 요거를 그러면은 yes. 우리 동그라미 두 번 해주시네 갑자기 저한테.
2: Yes. 완전 끊어주셔야죠.
0: 그래서 예우님이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2: 정말.
0: 네. 그냥
1: 맞아요. 이런 남자는 나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 여자 분들끼리 이거 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고쳐줘야 돼.
2: 그러니까
0: 여기 문자가 너무 매운 게 많이 오네요.
2: 어떤
0: 하나름님께서 개수작이다. 개수작이다.
2: 아, 그 멘트도 너무 개수작이에요.
1: 아, 진짜.
0: 개수작이다.
2: 야 너랑 노는 게 여자친구랑 노는 거보다 재밌어. 거기 설레지 말자. 우리
0: 답장하지 말자.
2: 예원 씨 거기 설레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1: 마치 모두 다 그 여사친에 대한 거는 그 그러니까 확률을 다 두는 느낌이야. 이 친구는
2: 나 지금 예원 씨 문제만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찾고 있어.
1: 예원님
2: 진짜
1: 정신 차리셔야 돼요.
2: 얘기해줘요 진짜로.

0: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했을 때 뭐 뭐라고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 하고 안 알려줄 그러면 안 할게요라고
1: 그러면 안 할게요 보다는 아, 알려주세요.
2: 아 근데 뭐. 이거는 두 분의 그 현장 뉘앙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저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알려드릴게요라는 거는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3: 자 그리고요 아까도 뭔가 말씀
2: 그 살짝 찌릿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3: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했죠. 여기가 상황이요 급박한 곳이에요. 드라이브 스루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그린라이트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시켜줄게요.
2: 첫눈에 반할 수도 있죠.
3: 첫눈에 반했으면 방금 들어가야죠.
2: 아니 근데 들어가야지, 난 가끔씩 들어가야죠. 그렇게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은 멋있던데.
3: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들면 들어봐야지. 왜 드라이브 스루에서 사사가지고
2: 드라이브 스루에서 살짝 지나치는 게 되게 멋있을 때가 있어요.
0: 아 근데 드라이브 스루한 직원한테 이름 물어보는 것 자체가 플러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기도 해요. 아,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플러팅으로 아니, 누가 이름을 물어봐?
3: 이거 장난이야 이거.
2: 아, 그러니까 이름 물어보는 것 같은
3: 이거 장난으로 보낸 것 같아요.
2: 이상하지. 근데 그 잠깐에 살짝 이렇게 설렐 수가 있어요. 일 되게 열심히 하면서 마치 나는 햄버거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햄버거가 딱 이렇게 주는 순간
3: 저는요,
2: 설레더라고.
3: 햄버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2: 왜요?
3: 아니 그게 설렌다는
2: 그분도
3: 게
2: 그분도 훈남이었어요.
3: 아니, 정확하게는 햄버거 먹을 수 있는 그 설렘 아닐까요?
2: 아니 근데
3: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0: 아 진짜 절대 아니라는
3: 햄버거다. 아. 네 햄버거 이제 먹을 수 있는 설렘인데 오해하는 게 아닌가.
2: 햄버거 먹고 싶다 갑자기.
3: 그렇죠. 햄버거
2: 드라이브스루 가볼 거야 나 오늘.
0: 가서 느끼 봐야 돼.
2: 이걸 느껴봐야 돼.
0: 느껴야지
2: 모르겠어.
0: 박소영님이요. 이름 물어본 사람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이름 말한 사람은 흘리는 것 같다라고.
2: 에이, 근데 저, 굳이 그렇게 이름 근데 말하면 흘릴 필요가 있나?
0: 아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 이 사연은
2: 어려워.
0: 뭐 그게 중요한가요?
3: 저는 여기가 패스트푸드 집이잖아요. 네. 바쁘면은요.
0: 커피집일 수 있고요.
3: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왜냐면 정혁이 다음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이거는 그냥 이 사연 자체가 별로. 플러팅 무슨 중요하지 않다.
2: 좀 더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자세하게.
3: 둘둘. 오케이.
0: 별로예요. 별로.
3: 별로 동그라미 둘둘.
0: 미안해요. 왜냐면 오케이. 이게 약간 이걸로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 오케이요.
0: 네. 요렇게 행복만다님이요. 다들 꼬였어. 좋게 생각해요. 우리라고 하시는데.
2: 저희 우리가 꼬였나?
0: 우리 꼬였나?
3: 네. 아니요.
2: 나 긍정.
3: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0: 네네네. 네,
3: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0: 아 최현진님이요. 맞아요. 오늘 드라이브 스루로 손흥민 선수 컵 쐈는데 진짜 긴박했어요. 품절될까봐 긴박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3: 그러니까
0: 얘기를 했어요.
3: 드라이브 스루는 바빠요. 패스트푸드 집은 전체가 다 바빠요.
0: 그렇죠.
3: 네, 많이 바쁩니다. 네.
0: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3: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0: 네.
3: 아, 여자친구 사귀려면 피부과 가서 여드름 치료를 먼저 해야 될까요?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이 먼저 되어야 할까요? 공부만 한 내색남은 이런 게 너무 어렵네요.
2: 자, 정말 귀엽다.
3: 자, 잠깐만요. 저희가 네. 꼬인 거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잠깐 오셨거든요.
0: 네.
3: 6730이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0: 아, 6730님.
3: 6730님께서
0: 네.
3: 아, 3년간 자주 마주쳤는데 얼마 전부터 호감이 생겼고 간식도 주고받았어요.
0: 그러면 플러팅 맞지? 뭐야 이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해요?
3: 6730.
2: 3년 동안 마주쳤대잖아요.
0: 3년 동안 마주치고
3: 말을 그렇게 끊으면 어떡해요.
0: 간식을 주고받았어?
3: 앞에 그 이게 있었네.
0: 뭐야?
3: 공사 명사 이런 게 다 있었네.
2: 이거는 곧

바다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가비의 통이 아주 많이 커졌거든요. 선물도 두 배, 세 배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선물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피드 라디오. 솔비 정혁 씨랑 함께하면은 진짜 할 말 너무 많고 시간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효민 님이요. 저도 이 코너 처음 듣는데 되게 흥미진진하네요. 그리고 또 7349님이 40대 주부인데 연애 상담 감정이입 엄청 되네요. 옛 추억에 빠지네요.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저도 연애 얘기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같이 이렇게 스칠 연애 파이트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내일도 재밌는 스타거리 들고 올게요. 끝곡이에요. 범진의 그런 날 들려드리면서 저 가비 이제 가볼게요. 그럼 바이. 죄송해요. 곡이 하이키의 여름이었다로 바뀌었대요. 그럼 바이.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님이 우리 매장에 액자에 넣어서 걸어둘게요. 사인 받으시고 가셨는 거 좋아요. 그래 액자에 넣으셔가지고 꼭 걸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좋은 기운이 있을 겁니다. 그 매장에 차주영님 와우 긍디견디 탑스타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봤을 때는 탑스타 같겠지만 저곳은 불 꺼진
1: 카페
0: 카페였습니다.
1: 영업 안 하는 곳.
0: 예, 주말이 돼서 KBS 카페는 주말에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1: 영업을 했다면 네. 나가라고 했겠죠. 예.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아는 네. 분이라 험하게 예. 하고 싶진 않은데 예. 영업해야 되니 근데, 나가주세요.
0: 근데 오픈 카페라서 뭐 편하게 의자에는 앉을 수 있어서 저희가 탁자를 잠시 사용했습니다.

0: 정도 예? 지켜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 있는 삶을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말 있는 삶.
1: 나는 나와 있어야겠다 좀. 그럼 한가하겠네. 내가 MBTI가 아니잖아. 예.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걸 좀 좋아하거든.
0: 아 여기 나와서.
1: 네.
0: 그래요. 하겠네. 여기 나와서 여기서 계세요 그냥 형은. 예. 그래서 이렇게.
1: 근데 토요일날 여기 올 때 차 막히더라고요. 되게 차 막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평일하고 또 다르더라고.
0: 그 시간에.
1: 난 평일이 막힐 줄 알았더니 예. 이상해. 여의도가. 원래는 이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네. 한가한 게 없지 않아 주말에 원래 그랬는데
0: 여의도 자체는 원래 한가하지 않아요?
1: 안에 복잡해. 왜냐면은 유명 쇼핑몰들이
0: 아, 백화점이 너무 많아.
1: 유명 쇼핑몰들이 생겨서
0: 그 앞에는 거기 힘들어요. 거기는 네. 주차 한번 하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1: 그러니까.
0: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1: 여의도 요즘 그렇습니다. 예.
0: 자 오늘 컵빙수 받으실 분 또 발표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권지현님. 권지현아. 자 권지현님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주는요 7미완 주간으로 달려보겠습니다.
1: 네.
0: 5미완, 6미완, 7미완입니다.
1: 뭐죠?
0: 월화 수목 금토 일 이번
1: 아,
0: 주
1: 7개.
0: 일요일 7번 5미완 세 글자 콩으로 또 문자로 저희에게 5미완을 보내놓으시면 일주일 7번 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네. 통해서 야 이거 뮤지컬 썸데이의 공연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뮤지컬 티켓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뮤지컬 티켓
1: 네네.
0: 꽤 나갑니다, 값이.
1: 요즘 뮤지컬 또 시끌시끌하더라고요.

0: 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안녕하세요.

0: 분들이
1: 아니요.
0: 분장했을 때 예. 약간 좀 시세하게 그러면서도 깔끔하게 분장하잖아요. 그 색깔이잖아요. 여름 색깔로 안 하셨네.
1: 일반적이진 않아요. 뭔가 튀입니다. 확실히
0: 그렇습니다. 예. 동네에서 좀 유명하시죠?
1: 개성 있는 분.

0: 뭔가 도전 정신이 생기네요. 칠미완 가보자. 칠미완 하니까 약간 뭐
1: 할만하죠.
0: 어디 저기 제주도 돼지고기집도 생각이 나고.
1: 칠미완?
0: 예.
1: 칠미도. 날 먹고 가라.
0: 자, 아무튼 뭐 칠미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0: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에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

0: 필드 노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1: 아, 잘했어요.
0: 예, 우승자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등 부산 다대포 VOS 의정부 시아준수에게 도전장을 냈었죠. 큰일이다를 부른 사나이

0: 약간 그 2000년대 그 감성 그 목소리를 했어요. 우리 약간 네. 박지현 씨랑 뭐 이런 느낌의
1: 옛날이란 얘기라서는 안 되지만 옛날 노래 잘하는 사람 목소리.
0: 2000년대 네. 그 초반에 그렇죠? 네. 네.
1: 정말 큰일이라.
0: 자, 이등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분이 신청해서 나왔던 분이죠. 수원 김경호님.

0: 아, 열이 조금 떨어졌네.
1: 아. 아, 이분이 난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2등일까 했더니 아, 여기서 조금 떨어졌네. 예.
2: 김경호 씨였으면 뒤에서 이렇게 그렇죠. 마이브레스 내가 저거.
1: 나으리.
2: 그렇죠. 그렇죠.
1: 야, 그거죠. 이렇게 하는데 예. 요즘 저 창고 밖에서 야! 이거 하거든요. 김경호 씨가. 예. 근데 이분은 먼 날 우리 아. 아.
2: 그랬었고요. 3등은 불광동 송가인입니다. 불광동 한 수절 큐.
3: 한

0: 골든벨 하드
1: 아이스크림
0: 그렇습니다.
1: 받으실 분
0: 얼음바 하드 네. 박보경님, 이현수님, 차정희님, 2964님, 7046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께 우리는 아이스크림 하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 2689번째 문자 나왔습니다, 여러분.
0: 예, 여러분들. 네. 이제는 다른 문자로.
1: 다른 도전이나 다른 것을 네. 써보내주십시오. 도전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셔도
0: 예. 자, 우리 8724님이 형이 아까 처음 오프닝에서 유기농 방송이라고 그래가지고
1: 네.
0: 유기농 방송으로 또 저기 오행시를 지어주셨어요.
1: 왜요?
0: 몰라요.
1: 자, 유
0: 유쾌한 미라
1: 기
0: 기가 막혀요.
1: 농
0: 농담 아니고 꾸르잼 웃다가
1: 방
0: 방귀 나옴 주의. 청취율 1위는
1: 송
0: 송구스럽지만 미라가 가져갑니다.
1: 송구스럽지.

0: 조금 깔끔하고 정상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져요.
1: 예.
0: 유기농 들어가는 순간 일단 재미가 없어요. 예? 그렇죠?
1: 예.
0: 잘했습니다.
1: 자, 아무튼 감사하고 김종호님께서 두 번째는 없습니다. 오직 첫 번째 미스터 라디오만 존재합니다. 미라 청취 동시간대 1위 가자. 유나님, 저는 1번도 2번도 미라예요.
0: 거기다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 이런 분들만 있으면 저희가 벌써 1등 했겠죠.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분들을 좀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02056 전화 오면 전화 왔다 받아서 빨리 미스터 라디오 얘기해라 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재원님께서 우리 엄마가 청취율 조사 받았는데 두 번째 안 물어본대요.
0: 그렇지.
1: 일요일에도 저녁에도 전화 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바지가랑이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0: 네, 칠미안 도전합니다라는데 칠미안이라고 보내면 안 되죠? 오미완이라고 쓰는 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칠미완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오미완입니다.
1: 아, 이번에 어떻게 칠미완도 좀 인정해 주면 어때? 그만큼 방송을 잘 들은 거잖아.
0: 근데 칠미완으로라고만 쓰면 아마 집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 아, 그래요?

미라클. 분노보다는 짜증, 짜증보다는 좀 고민. 아,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분이 그때 못한 그 말 남창희가 대신합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30대 직장인 미라클입니다. 충성. 요즘 제가요 화가 막 났다가 이걸 어떻게 하지 했다가 에라 나도 모르겠다 했다가 다시 또 화가 났다가 아주 머릿속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여친 때

0: 아니 고기가 목구멍에 그냥 칵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요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근데 엄마, 언제는 빨리 여친 만들어서 결혼하라며요. 엄마가 저렇게 사진만 올리면 바로 연락을 하니까 숨이 막혀서요. 제가 한동안 SNS를 안 했습니다. 조용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전화가 오네요. 에이 엄마.
1: 아들.
0: 네.
1: 창이야.
0: 네.
1: 너 요즘 왜 저 사진 안 올려? 엄마가 우리 창이 그거 보는 재미로 샀는데.

멋있다 진짜. 어머니 엄마 이렇게 하면 저 진짜 결혼이 힘들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좀 사세요. 아빠랑은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에? 아빠랑 연락도 안 하더만 왜 그래요 도대체? 아빠랑 바다도 가시고 아빠랑 삼겹살도 먹고 좀 돌아다니세요. 그러시라고요 제발.

0: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1: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마지막 남은 얘기.
2: 예.
1: 근데도 참 희한하게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뭐 그렇답니다. 예,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예요. 예, 예. 지켜봅시다.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0: 자, 네. 우리 김범수님께서 그 어머님 미라클 되시면 엄청 피곤해질 것 같은데 감정 되시겠어요? 저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6시면 퇴근합니다.
1: 아들은 퇴근이 없잖아.
0: 아들은 퇴근이 없잖아. 아들은 24시간 엄마가 계속 보내잖아요. 우리는 6시까지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바빠요. 이거 들어오시면 오미안 해야지, 뭐 원분처 도전 해야지, 뭐 이벤트 하면 해야지, 뭐 공이 2056 전화하면 받아야 되지, 네. 뭐 할 게 많습니다. 미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시간 쉽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스라디오 들으세요.
1: 네.
0: 자, 윤경희님께서
1: 경희 씨 잘 갔어요.
0: 오미완 토요일 사인에서 만난 두 분 너무 반가웠습니다. 줄 서서 받은 두 분 사인 자랑하면서 지인들에게 미라 들으라 얘기 중인데 다들 웃기만 해요. 이렇게 재미난데 갈 때마다 잘생겨지는 두 분. 이번 청주조사는 압도적 1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인 지역을 넘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압도적으로 1등 갑시다.
1: 경인 씨가 저 경인이 하는데 아 경인 씨 하는데 히히 하고 웃는데 예. 저 그 웃음이 참 좋았어요.
0: 예.
1: 또 그날 왔던 기가양도 제 블로그에 미스터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후기 써서 미스터라디오 홍보했어요. 미스터라디오 청취율 1등 갑니다.
0: 예.
1: 잘했어요. 똑똑해.
0: 오.
1: 그래 그냥 역시. 올리면 이상하고 블로그에 올려야 그래. 어, 뭐 했나 보다 해서 그럴 수 있지. 자연스럽게.
0: 네.
1: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기관님도 감사드리고 아 이렇게 또 잘하셨어요. 그리고 9085님은 일요일에 낮잠 자다가 조사전을 받았어요.
1: 와우.
0: 비몽사몽 미스터라디오 듣는다고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미라 1등 가자 하고 저희에게 보내셨습니다.
1: 낮잠자다 전화 받는구나.
0: 022056으로 전화가 왔죠? 예.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보니까 그 통화 목록이 여보 자기야 장모님 둘밖에 없네요.
1: 잘하네.
0: 정말 아주 우리 어, 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영우까지.
1: 아, 영우까지.
0: 자, 가족밖에 모르는 바보.
1: 와우. 멋지다.
0: 가족이랑만 통화하는 사람인데

0: 결혼을
1: 우리가 좀 이 라디오를 오래 하면 그 진성이가 이제 결혼을 해요.
0: 아이고 뭐 그러네.
1: 그 진성이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오. 하면 우린 그 정도 되면 아 이제 그만 우리도 그만할 때가 됐나 하고 남창희 씨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됩니다.
0: 저는 계속 할 겁니다.
1: 나도 계속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도 해야 된다 예. 이거지.
0: 아 근데 진성이 시험 많이 봤네요. 보기는 진짜 도로 주행을 네 번을 봤으니
1: 운전에 저기가 없나요? 저기가 재능이 없던가요? 운전 그냥 슬슬 하면 되지. 근데
0: 그래요.
1: 이거 네 번 하면서 추가로 60이 더 들어갔어?
0: 예.
1: 아 물가가 좀 높긴 한데.
0: 네, 도로 주행 그 연수를 좀 더 받았나 보네.
1: 아 이거는 아, 나라에서 하는 거지 또.
0: 그럼요.
1: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로 낸 거지. 예. 아 60만 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0: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희도 유감을 표합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지민이님께서 청주 수원은 토요일에 받은 사인 책상 앞에 아주 소중히 걸어놨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1: 청주 수원.
0: 그 사인이 언제까지 걸려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걸려있었으면 좋겠네.
1: 네.
0: 수아야 부탁한다.
1: 최수진 씨가 진성군 파이팅 너무 웃겨요. 그 집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0: 예.
1: 애는 이쁘지만 60만 원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는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네, 윤정수 학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DS푸드, 코끼리 베이글,
5: 셀러맥스,
4: 서울사이버.
6: 부른 거니? 회사를 혹시?
5: 셀러맥스!
4: 앞으로 쓰세요! 자, 서울사이버대학교.
5: 양말 주문 제작은 삭스킹.
4: 오실게요, 일로. 협찬해 주시러. 베스트 슬립.
5: 주무세요!
4: 오토링크 제공입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어서오세요.
5: 네.
4: 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재밌는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있고요. 7214님, 고양시에서 버스 운전하는 진석입니다.
5: 아, 진성이 아니고요. 예.
4: 다 모아야겠다. 진성 씨 한번 불러서 진성, 진석, 뭐 진석. 어? 여보! 진석! 우리 여보까지 해서
5: 다 오세요.
4: 한번 모아야겠네.
5: 예.
4: 언제나 미스터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버스 예. 운전하시는 우리 진성님께서 예, 조심해서 안전하게 시민의 발이 되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1: Yes, I will.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네, 윤종수 합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고요. 3부 첫 곡 이 노래는 바로 에이트의 노래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래도 사랑을 잃고 노래하는 게 나아요. 그 재산 다 잃고 노래도 안 나와요.
1: 그래요.
0: 그 이제 그런 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1: 네.
0: 놀리는 게 아니라 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그러나 또 인생은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1: 네.
0: 한번 또 시작부터 잘, 우리가 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잖아요. 그걸로 해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1: 엄마 있이 나왔잖아요. 엄마. 엄마가 네? 엄마 뱃속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오긴 했지만 엄마가 있잖아요.
0: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엄마는 재혼에도 집중했어요.
1: 예.
0: 그리고 사춘기 고등학교 때 저한테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더 불편했어요.
1: 아.
0: 제가 그 얘기를 누차 합니다.
1: 예.
0: 집중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예. 언제 예.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1: 그래요.
0: 자, 여러분.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
1: 예. 오답.
0: 오답.
1: 네.
0: 이한곤 씨. 진성을 알고 노래를 까먹었네. 갑자기 이게 뭐야.
1: 아까 형 진성을 마지막에 얘기해
0: 주고. 그러니까. 아, 진성 선배 부르고 싶다. 네. 방영민 씨. 사공을 잃고 방송이 산으로 가네. 늘 그랬고요. 0511님. 추사랑을 잃고 나는 노를 졌네. 김인자님. 더위를 먹고 난 지쳤네. 너무 더워요.
1: 5888님. 홍단을 먹고 원고를 하네.
0: 너무 위험하다.
1: 피가 좀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지.
0: 어느 너무 위험해. 날 부가 없잖아.
1: 예.
0: 그러니까 띠를 두 장을 더 먹어야 1점인데 와 그거는
1: 예.
0: 옆에 사람들이 딱 쥐고 안 내놓으면 흉악해.
1: 어.
0: 그래서 내 돈 400원이 또 날아갑니다.

0: 언어.
1: 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3885님 4시에는 미스터라디오 1등 한번 해보자. 4시 제일 재밌는 라디오 미스터라디오입니다 하면서 저희 2호선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0: 광고판 아직도 있구나.
1: 예, 햄버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1773님도 안녕하세요 정수님 창희님 어제 선영역에서 2호선 샀는데 미스터라디오가 있네요. 인증샷 올려요 라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햄버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2호선 타시면 여러분들 미스터라디오 광고판 있습니다. 그거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0210님 3699님도 지하철 인증사진 보내주셨어요.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스터라디오 이번 한주 미라클 여러분을 위한 위에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윤정수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0: 압도적 정치율 상승 기원 주간 특집 미라 패밀리 주간.
1: 오늘부터 월화수목금 미라의 가족들 조충현, 쇼리, 송소진, 조현민, 지조 씨가

0: 손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패드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쇼리실라! 고려 기파체!
3: 반총물!
2: 굿즈 업!
3: 반총물을 고려하라!
2: 휴미카! 굿즈! 고려!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5: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6: 자,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지금 서울 2호선, 2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7: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쥐, 발빠짐 쥐.
8: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찾아보세요. 광고판 사진 찍고 미라의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9: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8: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9: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8: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9: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8: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9: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8: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9: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8: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9: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8: 엑소점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를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미라마트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오늘 마트 입구에서 낯선 직원 발견하신 분은 이쪽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주세요. 렛츠 충청. 고를 외쳤다면 렛츠 미숫가루. 미숫가루입니다. 미숫가루가 공짜.

0: 진짜. 네. 야, 조현민을 여기 넣어놨더니 아, 안 되네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아, 지금 털어내는 타이밍입니다.
0: 제 생각에도 네. 네. 예. 예. 왜냐면은 M본부에서 네. 어, 큰 개편이 한번 있었거든요. 어,
1: 그래요.
0: 박준영 씨가
1: 어, 맞죠, 맞죠.
0: 그만했습니다. 박영진 네, 씨랑 맞습니다. 라디오
1: 지금도 보고 왔습니다.
0: 네, 그렇죠.
1: 그늘져 있더라고요.
0: 예, 네. 그늘져 있죠.
2: 아, 또 같이 또 하시죠.
0: 개콘을 네. 열심히 하는 아, 하나의 또 어떤 네. 그.

0: 중에 추첨을 통해서 미숫가루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재미없으면 로별. 별로란 뜻이죠? 네. 재미있으면 안로별.
0: 안로별.
1: 예, 오늘만큼
2: 엄청 재밌으면 스타.
1: 와우. 와우. 자, 오늘만큼 확실하게 반응해 드릴 거고요. 최고의 아재력을 뽑는 아재왕 한 분 뽑아서 저희가 구두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그 와중에 우리 송소진 씨의 코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근데 코너를 그대로면 날씨를 소진핑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건가요? 그 날씨 믿어도 되나요? 날씨가 빠지겠죠.
1: 아니죠.

0: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1: 네. 자, 조현민 씨. 네. 조현민 씨도 뭐 사실 소문난 말장난꾼 아니겠습니까?
0: 아유, 저는 뭐 조롱 쪽이지 뭐 이제 아재 개그 정도.
1: 아재 개그 쪽 아니고 아재 개그는 사실 우리가 잘하는데.
0: 예, 저희는 잘 못하는. 예. 거는.
1: 근데 뭐 그런 개그의 그런 어떤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습니까?
2: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죠 뭐.
0: 그냥 뭐 그렇게
2: 남을 조롱하면서.
0: 살아온 거. 남을 조롱하면서 쟤는 참 완벽해 보이는데 약점이 있겠지. 이렇게 보고.
2: 근데 이게 예. 다를 것 같아. 저도 조롱을 많이 했거든요. 예. 남창희 씨 조롱 많이 했습니까?
1: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0: 남창희 씨는 조롱 쪽은 아닌 거죠. 자학 쪽이 많았고.
1: 예. 자학 쪽이 예. 많았고.
2: 저는 조롱 쪽인데. 예. 저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맞은 게 하나도 안 억울해. 왜냐면 밉상이었어요.
0: 아, 그렇죠.
2: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희는 언제나
2: 조현민 씨는 조롱하다가 혹시 뭐 혼난 적 없습니까? 아,
0: 정말 인성이 안 좋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1: 인성이 안 좋다까지 들었어요.
0: 저 예. 오빠는 저 형은 얼굉이 더 그러니까 흉악스럽다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2: 저 예. 이순환 얼굴에 네. 세상에 알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예. 자, 우리는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최신 유행 아재 개그 선발 대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무의 아재 개그 우리 나레이션은 김대희 김준호 씨가 하셨습니다.

0: 치맥 먹을래?
1: 오케이. 여기요. 여기요. 서울역이요.
0: 뭐 하는 거야? 장난하지 마. 저기요. 저기요. 옛날 옛적이요.
1: 옛날 옛적이요.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어?
0: 가르마 타고 왔지.
1: 나는 커피 타고 왔는데.
0: 무슨 치킨 먹을래?
1: 나 저기 로봇캅이 먹는 거.
0: 그게 뭐야?
1: 치킨. 치킨.
0: 아, 아, 치킨 한다. 아, 근데 왜 누가 났어? 네. 이모, 엄마, 엄마 여기 무 좀 주세요. 아, 왜 못 알아들어?

0: 이렇게 네. 구전되고 있긴 하는 거예요. 네.
1: 요즘 또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 뭐 소개해드릴까요? 첫 포문은 김혜정 씨. 햄버거의 색깔은
2: 버건디.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뾰로로로로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4부가 시작됐고요. 네네. 자, 이번 주는 미라 패밀리 주간이죠. 조현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라마트 오늘의 주제는요, 최신 유행 아재개그 선발대회. 사연 소개되시면 추첨해서 미숫가루 보내드리고요. 아재왕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구두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제 네. 만나봅니다.
4: 허화숙님께서 박신양이 젤로 좋아하는 과자는?

0: 공시렁 공시렁.
1: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2: 저는 이거 너무 다 알아가지고 저는 채팅창을
1: 넌 또 왜 이렇게 알아?
2: 다 알죠 뭐 솔직히 이런 거 저는.
1: 난 다 처음 봐.
0: 아 많이들 보셨어요.
2: 저는

0: 콜로세움
1: 안 넣으면
2: 제가 콜로세움에 신혼여행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콜로세움 앞에서 그 로마 병정한 분 이렇게
1: 그래.
2: 병정한 분이 네. 저는 그 앞에 커피숍에 앉았어요.
1: 먼저 알았어요. 사진 찍자 그래놓고 10유로 달라 그러지?
2: 사진 찍는 거 사진 찍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눈치가 있잖아.
1: 알았어.
2: 아,
1: 느낌이 업자다.
2: 네, 근데 와이프는 너무 반가워 좋아하면서 사진 찍었지? 그래서 찍은 거. 하지 마. 근데 이미 가서 찍었어.
0: 가서 찍었어.
2: 근데 나를 또 찍어주는 오세요. 그럼 내가 난 안 한다. 너 그랬어요.
1: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막 모자, 옷, 칼 같은 걸 주고 찍으라 그래.
0: 아, 그런
1: 그리고 거지. 돈을 달라 그래.
0: 아, 진짜로?
2: 그런데 딱 와이프가 오빠 왜 안 찍어? 그래서 저거 돈 달라고 하는 건가?
0: 느낌이 쎄하다.
2: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건 돈 달라고 그러던데 우리가 그냥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
0: 아 그러면 또 괜히
2: 우리가 그 소매치다 한 거 안 갖고 왔거든.
1: 세 명이었어 네 명인지 기억나지?
2: 아, 전 두 명이었어요.
1: 아, 그 여성 한 분이랑 남자 세 분.
2: 아니 그분 남자 두 분이었어. 거기가
0: 아 팀으로 움직여.
2: 한 명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엔터사가 있네 거기도.
2: 자, 아무튼
1: 저는 이제 찍으려고 해서 못 이겨 찍으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안 돼요. No, 너만이. 래프 강력하게 네, 한국인의 예. 자긍심을 보여줬어요.
2: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다음이요.
0: 아 여기도 뭐 사연 올라왔네요. 황현주님께서 지금 들었던 네. 대로 중딩 딸 방에 가서 햄버거 버건디 요거 했습니다. 딸이 짜증을 내네요.
1: 중학생.
0: 아, 근데
1: 날이 덥잖아요.
0: 날이 더운데 예. 그리고 좋은 말만 합시다.
1: 그 중학생 방은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0: 혼을 먹을 때 하는 말. 와타시다.
1: 와타시다.
2: 뭐 이런 거 잘해.
0: 이거 어떻게 하느냐.
3: 발라드 아니야?
0: 아, 기술 감독이 엄청.
3: 와타시다.
0: 와타시다. 자.
3: 자.
0: 노벨 안 노벨?
3: 아니 안 노벨.
0: 안 노벨.
3: 안 노벨. 안 노벨. 예. 예.
1: 자, 또 0458님께서 옥수수가 시험을 본다.

0: 열바다 가장 더운 바다예요.
1: 그러네.
0: 가장 뜨거운 바다예요. 열바다. 와이키키 좀 안로별?
1: 나쁘지 않으세요?
0: 네, 그렇지. 박선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박선일님. 아,
1: 그리고 김홍성님, 쇼핑에 쇼핑 중독에 걸린 동물은? 쇼핑 중독. 자,
0: 알지 나는.
1: 나 알아?
0: 응. 난 알지.
1: 윤정 씨.
2: 여보?
1: 사자.
0: 여보? 여보가 뭐야? 여보가. 원진섭입니까?
1: 원진섭 동물이에요.
2: 뭐예요? 뭐예요?
1: 사자.
0: 사자.
2: 사자.
0: 사자. 이것저것 다 사자. 사자.
1: 아, 그렇습니다.
2: 신현옥 씨가 계속 너무 많이 보내.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
1: 새우가 주인공.
2: 대하 드라마.
1: 아, 남당님 쪽에 있는 거네요.
0: 이탈리아 날씨는?
2: 네?
0: 이탈리아 날씨는?
2: 뭐야?
1: 이태리.
0: 이탈리아 날씨는 어떻습니까?
1: 이탈리아.
2: 몰라.
0: 스파게티?
1: 나 이거 알았는데.
0: 아, 5315님이 오셨어요. 5315님.
2: 신현옥 씨, 그 프랑스 라면이 맛없는 이유?
0: 아, 이건 알지.
2: 불었으니까.
0: 신났네. 아, 자기가 왜 신나요?
1: 왜 이러세요?
0: 아. 아까 처음에는 뭐 아예 어쩌다 보니 신났네, 신났어 우리 윤정수 씨가.
1: 자, 그럼 옥수수가 춤추면
2: 옥춤?
0: 옥춤 뭐야?
1: 이동환님, 옥수수가 춤추면 컨댄싱.
0: 아,
2: 그거 많이 하네. 혼이 많이 나가네.
1: 그러게 많이.
0: 혼이 많이. 콘으로 우리도 하나 짜보자. 어. 컨댄싱이 그거고 콘.
2: 이건 생각이 나야지. 딱 가면 안 돼. 아, 근데 여러분들 왜 이래요? 윤경희 씨. 와, 너무 웃기다. 아재 개그가 내 취향인가. 아,
1: 이게 하다 보면 이거는 약간 쌓이는 맛이에요. 아재 개그는. 아, 그렇습니다. 웃고 있는 내가 너무 싫다. 그겁니다. 자괴감을 느끼게.
2: 네.
1: 아, 그렇습니다.
0: 네.
1: 그렇게도 좋아하시네.
0: 또 일본인 개그 할 거예요, 형 또?
2: 안 할래요.
1: 간만에요.
2: 좀 해봐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정호 씨. 일본인이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아따시다.
1: 이게 하는 사람만 재밌네.
2: 그러니까 이게 애정을 갖고 해야 돼. 남들이 싫어해도 애정을 그래. 갖고 해야 이게 재밌는 거야.
0: 그래.
1: 하시는 분만 재밌는구나.
0: 그래. 아, 자, 또 빨빨 몇 개 빨 하고 이제 저희가 네. 아재왕 뽑겠습니다.
1: 자, 백은진님. 네.
2: 열심히 하세요. 그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0: 아, 저 빨리 해야 돼요.
1: 자,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백은진님.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2: 유기농
1: 소고기 무국.
0: 소고기 묵국.
1: 아, 요렇게.
0: 예.
1: 헛발질 가나요?
0: 자, 아재왕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1: 네.
0: 손원웅님, 초밥이 이에 끼면 ESC, 네. 미국에서 비만 내리면 USB, 네. 소재숙님,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거미는 박보검이, 최경란님, 일본 사람이 레몬을 먹을 때 하는 말, 와타시다! 이병호님, 가장 학벌이 높은 물고기, 닥터피쉬, 곽선일님, 왜 웃어요를 영어로 하면 와이키키까지.
2: 딱 와닿기는 선일씨께 확 와닿던 거.
0: 이 다섯 분 중에서, 자, 우리 조현민 씨가 뽑아주세요.
1: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본 거 손원웅님.
0: 예.

0: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박성남님께서 정수씨 머리 감을 때 린스 안 하죠? 정수씨는 프린스니까. 원래도 안 한대요.
0: 네, 대답을 린스 합니다.
1: 하세요? 네,
0: 엄청 합니다.
1: 전 안 하는데. 네. 네. 박근혜님 중1 아들 아재 개그 러버인데 오늘 들은 거 이따 해줘야겠어요.
0: 그러세요.
1: 네, 꼭 해요. 네. 예.
0: 잠시 사모님 것까지 읽고 바로 끝낼게요, 여러분.
1: 네.
0: 삼촌 사모님 낙타는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늑대가 나타났다.
1: 초사 아들이 깔깔거리고 웃네요. 김주현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래요. 초사 아들이라도 깔깔거리고 웃으며 다행입니다.
0: 네.
1: 예, 오늘 방송 그래도 안로별이죠, 여러분들.
0: 자, 초사 아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1: 네.
0: 지금 청조사 기획안이라고.
1: 자, 오늘 준비한 끝곡은요, 마이 앤트 메리의 행복을 기다리며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소중한 추억은 2689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양방향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도 마장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도 이산 쪽은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이후 다시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구리 쪽도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나면서 일대로 혼잡하니까요. 차로 변경 잘하셔야겠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나면서 일대로 혼잡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그리고 음악 속으로 숨어버린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쑥스러워서 여기 있단 표현도 못하고 듣고만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다들 뭐 하다가 이 시간 맞이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라도 편하게 가볍게 나눠봐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쿠폰 보내드립니다. 3859-2633-9110 하나씩 척척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사랑하기 좋은 날 같이 듣자고 팥빙수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바로 홍보해 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어서 오세요. 금인의 팝업 오늘은 시원하고 달콤한 빙수데이입니다. 김원기 씨, 블루베리 묘목에 물 주다가 라디오 켰습니다. 35도가 훌쩍 넘는 땡볕에서 밭일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 피로가 싹 풀리거든요. 밭일을 하셨다고요? 오늘 같은 더위에? 아니 TV에도 계속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낮 시간에는 일하는 걸 피하셔야 한다고. 한낮은 아니었죠? 아무튼 땀 얼마나 흘리셨을까요? 와, 블루베리 묘목에 물도 주셔야 하지만 김원기 씨도 시원한 거 드셔야겠어요. 5540, 하필 폭염

에어컨 설치 좀 누구한테 부탁드려야 하는 걸까요? 아무튼 건강 잘 챙기세요. 팥빙수 쿠폰 지은실씨께 약수 하나만 보내드리겠습니다. 5133 누나,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인데요. 오늘 더워서 그런지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원장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바쁜 월요일에 꿀이었습니다. 흐. 뭐 그럴 수 있죠. 이해가 가죠. 근데 어쩐지 병원의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응급실 이런 데는 더 바빴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사병, 열사병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더위 먹는다 우리가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부서들은 조금 더 바쁘시지 않았을 걱정도. 아무튼 5133 이분에게도 팥빙수 쿠폰. 5072 초계국수, 냉면, 냉메밀, 냉라면, 냉짬뽕, 아이스크림, 애플 망고 빙수, 이 맛있고 시원한 음식들 좀 전까지 제가 배달한 음식들입니다. 다들 밖에 안 나오시고 에어컨 아래에서 배달만 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겨우 삼각김밥 뜯으면서 문자 보냅니다. 흐흐. 저는 이만 수박 주스 배달하러 갑니다. 아, 어우, 앞에 막 음식 얘기하실 때 아니 이렇게 많이 다 드셨다고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야, 이분 오늘 진짜 얼마나 힘드셨을까, 뿐만 아니라 5072 이분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 배달하시느라 고생하셨을까 싶네요.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대표로 이 기사님께 5072 팥빙수 쿠폰 보내겠습니다. 리센의 러버택, 요즘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역주행 중. 0145 신청곡에 이어서 아일릿의 마그네틱까지 들을게요.

0: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있는 밀폐공간, 맨홀, 돈사분뇨 저장소, 집수조 등의 안전조치 없이 들어가면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사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비프 디자이너.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우리 회사는 창립 기념일이면 각 부서에서 장기자랑을 한다. 1등 상품 자그마치 500만 원과 여행 상품권. 상품을 꼭 쟁취해야 한다는 집념에 불타오른 우리 부서는 회의에 들어갔다. 장기자랑 뭐 할지 빨리 정해서 연습 시작해야죠.
1: 우리가 남자 둘에 여자 명이니까 쿨해볼까? 쿨 어때? 시현 씨가 쿨에 유리하는 거야.
2: 너무 평범하지 않나? 법무과는 남자들이 단체 발레, 발레리노 한다잖아.
0: 우리는 결국 대학 때 마술 동아리였다던 유 팀장님의 강력한 주장으로 마술을 하게 됐다. 유 팀장님은 마술사, 박 팀장님은 보조, 그리고 나는 마술사 옆에 빠지지 않는다는 최강 미녀.

성공적으로 마술을 마무리하면서 환호와 박수로 우리는 원하던 1등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시상을 위해 사장님이 직접 상금과 꽃다발을 전달해 주셨는데 소감을 이야기해보라고 내게 마이크를 건네주셨다. 다른 참가자분들도

잘 만나다가 이제 결혼 준비 중이에요.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저에게 꽂혔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 자기가 통 속에 들어갈 때 접히는 뱃살이 귀엽게 보였을 때 아, 내가 사랑에 빠졌구나 했어. 제 예상 답안 중에는 그거 없었는데 저는 그 100% 습한 그 미녀 의상 입고 메이크업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왠지 무대에서 아, 그거 아니었구나. 아, 그럴 수 있구나. 저는 지금도 남자친구의 말랑이로 살고 있습니다. 아, 두 분 참 재밌게 사시네요. 참 사장님 잊지 않으셨죠? 저희 냉장고 이미 다 골라놨습니다. 예, 양문형이죠? 투도어. 양문 이렇게 활짝 열리는 거 막, 어? 기능 많이 달려있는 막 그런 거. 아무튼 결혼하시게 되면 또 소식 전해주십시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아니 좋은 사연 듣고 왜 우리 제작진은 왜 웃지 못하고 왜 왜들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에? 부러우면 용기를 내든가. 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빅마마 기분 좋은 날.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15: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제이웍 서든리

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동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연희램프부터 정릉터널 이후 잠깐 속도 내다가 다시 마장램프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반포대교부터 방화대교 사이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구간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되고 있고요. 하남 쪽은 올림픽대교에서 천호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나면서 일대로 혼잡합니다. 미리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0: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만약에 같은 시간에 같은 열차 칸에 타고 계셨으면 다 그 근처에서 사진을 찍을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제 사진 기준으로 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와,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사진 찍지 않던가요? 그럼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지금. 너무 신기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여섯 분께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 우리 편하게 말해요 시작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쇼리 실라!

0: 아니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하시죠.
3: 지친 퇴근길에는 금이 라떼가 있습니다.
2: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3: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가 함께할게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누구 나? 네 맞아요. 어디 사세요? 이름은요? 우리 편하게 말해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아시겠지만 전국 방송이에요. 전국 방송에서 내 이름 석자 불리는 일 요거 흔치 않습니다. 오늘은요 출석 체크하듯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보내요. 제 이름은 이금희. 매일 듣고 있어요. 이런 사연 연예일기 애청자 우리 집 초등학생 김유진 이름 불러주세요. 요런 사연 다 좋습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오늘의 주제 내 이름을 불러줘. 여러분이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보내주세요. 본명은 조금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불리고 싶은 별명이나 애칭, 닉네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8910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보내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와, 이름 너무 예뻐요. 3894 강준아님. 5859 청주역에서 16년째 환경미화원 업무 중인 김진영입니다. 더위와의 전쟁 시작입니다만 시원한 물과 잠깐의 휴식 그리고 주민분들의 격려 덕분에 즐겁게 일하고 있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와, 16년째면 이 성실함이라든가 책임감, 정말 우리 김진영님의 그런 면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5859 김진영님, 아니 다른 직업도 그렇지만 이 더워지면서 힘들어지는 직업 중에 하고 계신 그 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덥지 않았을 때는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냄새도 많이 날 거고요. 땀도 훨씬 이제 많이 흘리게 될 거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0609 저는 최지수예요. 채소할 때 최지수. 지금 제주도 여행 와 있는데요. 차에서 라디오 켰다가 딱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0609. 채씨성 가진 분들은 꼭 채소할 때 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최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니까 최지수 아니고 채지수님. 제주도에 여행 가셨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6419. 안녕하세요. 부천.

너라고 슈퍼주니어. 누구신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름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는 시흥시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이순영입니다. 항상 사랑하기 좋은 날 고정하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순영 기사님이 2884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택시, 뭐 회사 택시, 버스 하여간 승객들을 모시면서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진짜 마음으로 가산점을 드립니다.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방송이에요? 누구예요?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이럴 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2884 이어서 7278.

6790.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 편의점에서 일하는 황정은이에요. 간혹 황정음 하고 오해하세요. 웃음 웃음. 네, 황정음 씨와 비슷한 황정음. 은씨고요. 저희 편의점 가격은 많이 싸게 못 드리지만 친절함은 꼭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편의점이 뭐 여러 개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가셔서 우리 친절한 황정은 씨 만나시면 인사 좀 건네주세요. 6790 고맙습니다. 황정은 씨. 2710 동작대교 위에 있는 이정인입니다. 이러셔서 깜짝 놀랐어요. 동작대교 위에서 운전하다가 그럼 차를 거기 차를 멈출 때도 아, 그 버스 정류장 쪽으로 멈추셨나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작년부터 다이어트 겸 운동으로 러닝을 시작했는데 1년 넘도록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저녁엔 꼭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 달립니다.

네, 2710 이정인 씨는 봐, 동작대교 위에 있잖아. 나는 지금 드라마 주인공이야. 이런 심정으로 러닝을 하시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동작대교 위에서 보내주신 거죠. 멋집니다. 이정인 씨 파이팅입니다. 9007 2710이어서 닉네임 장국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요, 소시적에 자주 듣던 별명이랍니다. 인기 좀 있었습니다. 장국영이라고 불릴 정도면 인기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인기를 받으셨던 분 아닐까요? 주변에 장국영 씨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별로 없거든요. 이거 웬만한 미남 아니고서는. 와, 닉네임 장국영님이었고요. 9007. 1370. 지금 밥 먹으면서 듣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임토마토입니다. 이건 제 별명인데요. 제가 토마토를 완전 좋아해서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에요. 제 별명 불러주시면 다음에 사연 더더 많이 보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임토마토님. 야, 이 초등학생들이 아주 그냥 표현력이 좋습니다. 임토마토로 불릴 정도로 토마토가 왜 그렇게 좋아요? 와,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데 아마 진짜 건강할 것 같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1370이어서 2119 학생들 생활기록부 작성하다 배고파서 교무실 컴퓨터 끄고 퇴근하고 있는 저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쌤. 요즘 쌤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이제 학기 말이어서 뭐 기말고사나 관련해서 아니면 지금처럼 생활기록부 작성하시거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 여름방학 시작입니까? 여름방학 시작. 조은정 쌤 그리고 많은 쌤들 아마 학생들 못지않게 기다리실 텐데요. 네,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여름방학 하면 또 사진 보내주세요. 1935. 저는 어른들께 이렇게 저를 소개해요. 강에서 사는 소라껍데기입니다. 그럼 어른들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제 이름은 강소라입니다. 천안에서 분당까지 출퇴근하는 치위생사 강소라입니다. 오, 좋은데요? 야, 이렇게 진짜 소개하시면 저도 못 잊을 것 같아요. 강에서 사시는 소라님, 강소라님. 매일 듣는 애청자예요. 계속 아르바이트 하다가 취업돼서 내일 첫 출근해요. 너무 기대돼요. 제 이름 김성은이에요. 김성은님, 첫 출근 축하합니다. 끝으로 1003. 같은 분이구나. 네네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성은님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도 닉네임도 또 하시는 일도 알게 돼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서인영 신데렐라.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저 큰일 났어요. 분명 끼고 있던 커플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언제 없어졌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아내가 알기 전에 찾아야 하는데 똑같은 걸로 사야 하나, 이실 짓고 해야 하나, 어쩌지요? 아니, 아내면 커플링도 아니고 이건 결혼 반지 아닙니까? 원하신 대로 익명 요청은 해주셨는데 어떡하지? 일단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의외 장소에 제가 반지를 끼고 다니진 않지만 의외 장소에 항상 물건이 있거든요. 집에 어디 있는 거 아닐까요? 아내가 찾아두신 거. 아, 나 진짜. 자, 두 분에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혁우, 톰보이.

0: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대로 뛰쳐나가 사무실까지 그렇게 갔더라면 출근길에 많은 분들이 즐거우실 뻔했어요. 그죠? 3719 참기름 들기름 세트 보내드리고요. 내일은 좀 늦잠 안 주무실 수 있기를 빨리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서울우유 현대자동차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으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에서 상계교 사이로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은램프부터 정릉터널 출구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변북로 일산 쪽은 동작대교부터 방화대교 사이로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고요. 구리 쪽은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이후로 다시 영동대교에서 잠실대교, 또 올림픽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각각 주춤합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분당 수서도로 성남 쪽, 수서에서 복정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0: 밑에 앉아서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는 볼륨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이게 에어컨 바람 밑에 있으면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에어컨 지금 없이는 너무 지내기 힘들고 이제는. 저는 온도를 엄청 내리진 않고 25도 정도로 맞춰놓고 그냥 집에 있는데 너무 더울 때는 좀 낮추죠. 23도까지. 그러면 너무 기분 좋게 시원하다.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해드릴게요. 김연아님은 쩡대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그 한여름밤의 비밀 산타가 오는 거 아니에요? 왔죠?
1: 메리 크리스마스!
0: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달콤한 초콜릿을 또 보내드렸거든요. 방송에 소개되지 않아도 이렇게 종종 깜짝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에 찾아오는 비밀 산타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제 럭키 줄라이 시작해보겠습니다. 남은 숫자가 1, 2, 5, 단 3개가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뽑게 될지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짜잔! 2! 아우, 중간으로 아주 잘 뽑았죠. 저번에 9를 뽑는 바람에.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9입니다. 아, 9가 아니라 2입니다. 바보 아니야. 두 명이 같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또는 숫자 2가 연상되는 재미있는 인증사진도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신 분들께는 커피앤도넛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910,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듭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장생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10: 위제로
9: 과식계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0: 위제로
9: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0: 위제로
1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예!

퇴근한 동안 잘 들을게요. 등등등.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떠셨나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하이라이트의 데이드림.

정대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을 구워줍니다.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빵은 올리브 치즈 큐브 식빵이에요. 사연 만나볼게요. 1668님 학교 동기랑 단양에 여행 왔어요. 숙소에서 효정님 라디오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효정님이 사연 읽어주시면 이번 여행에 더 좋은 추억이 남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요. 단양 너무 좋잖아요. 단양의 패러글라이딩도 굉장히 유명한데

혹시 내일 시간 되면 꼭 해보세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좋은 밤 보내세요. (8910님) 저는 47살 도예가입니다. 여름 불가마에 녹초가 되어서 오늘만 샤워를 4번이나 했네요. 그래도 작업 마치고 편안하게 라디오 들으니 정말 꿀맛 같은 시간이에요. 이번 주에는 온전히 저만을 위해 속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멋지시다. 도예가라니. 내일 일단 불가마 앞은 얼마나 뜨거울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힐링하는 시간 가득가득 하시길 바랄게요. 3787님, 그저께 헤어졌어요.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연락 안 오겠죠. 유유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떠세요? 3787님의 마음은 연락하고 싶으시면 아직 며칠 안 됐으니까 한번 연락해보시고 저는 끝까지 후회 없도록 이별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저희랑 함께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 되죠. 3787님 화이팅! 노래 듣고 올게요. 지난 10일에 발매된 신곡입니다. 연준의 아이스크림.

0: Cooling off, cooling off, make it fun. 진짜 건 나, 나, 나.
1: 연준의 아이스크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6130님, 저요. 손님이랑 저랑 두 명에서 듣고 있어요. 사진은 허락받고 찍었습니다. 마지막 예약인데요. 예쁘게 마무리해드리고 얼른 퇴근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단둘이 보내는 8시 반. 어떤 시술 중이세요? 속눈썹 시술 중인 것 같죠? 속눈썹을 이렇게 펌 중이신가 보다.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6130님 즐거운 시간으로 꼭 마무리하시고요. 저희가 커피앤도넛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머 여기도네. 5502님 안녕하세요. 저는 속눈썹 샵을 운영 중이고요. 고객님이랑 늘 함께 들으면서 일해요. 오늘은 8시 고객님과 듣고 있습니다. 어머 두 분 어떻게 이렇게 짠듯이 이렇게 속눈썹 샵에서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저보고 혹시 펌을 하라는 계신가? 제가 속눈썹을 약간 펌을 하고 싶은 생각 요즘 살짝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일단 8시 고객님과 다정하게 들어주시고 저희가 커피앤도넛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좀만 힘내세요. 8151님은요 2월 2일 생일인 이슬비 증거 보냅니다. 오? 어머 지금 이제 운전면허증 사진을 그거 안 지우고 보내면 어떡해요. 그거 다 지우고 보내야지. 저희가 안 띄우도록 할 건데 일단 2월 2일 생이 맞으시고 제가 아까 이슬비가 내리는 날씨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이슬비 씨가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한여름밤의 이슬비 씨 반갑고요. 커피앤도넛 쿠폰 보내드릴게요. 3618님은 같이 업무하던 동료가 퇴사한 첫날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른 사람이 충원되면 너무 좋겠네요. 그리고 저 올리브를 정말 좋아해요. 빵 먹으면서 오늘의 긴장을 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다가 막상 없으면 되게 조용하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의지를 했었구나 싶기도 하고 3618님 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오길 바라고요. 저희가 올리브 치즈 큐브 식빵 보내드릴게요. 멜로망스의 동화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1: 우리는 바로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메마른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 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글을 다 한 번쯤 써봤다는 중국어래 앱에 나는 이제야 푹 빠져버렸다. 왠지 손이 가질 않아서 방치해둔 운동화. 아, 설마 이걸 누가 사겠어? 반신반의하며 올렸는데 순식간에 팔려버렸다. 입금도 순식간, 약속도 척척.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거래가 끝났다. 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그날부터 집에 방치했던 물건은 저렴하게 팔고 쓰지 않는 물건은 쿨하게 나눴다. 인형을 무료 나눔하면서 어린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순간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집은 깔끔해지고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번 돈으로 빵도 사 먹고, 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 중고거래에 이것도 직업이라면 나에게 천직이었을 텐데. 오늘 내 마음 날씨,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쾌적한 기온. 또 팔 물건 없나? 집에 가서 살펴봐야지.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4390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제 막 재미를 붙이셨군요. 그럼 막 집을 진짜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요. 저도 좀 그런 시기가 한번 있었었는데 그냥 이제 많은 물건들이 그냥 이렇게 집에 냅두고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괜히 꺼내가지고 이걸 좀 팔아볼까? 이렇게 팔고 싶기도 하고 팔리면 되게 재밌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중고거래를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그건데 제가 이 노래를 나중에 어떻게 듣게 됐는데 성인이 지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걸 오마이걸이 리메이크하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생각하면서 제 품에 막 넣어놨던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린이가 이 나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린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상상하긴 했었는데 제가 또 딱 보고 너무 오랜만에 또 듣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4681님께서는 별빛이 내린다 안녕바다 노래 보내주셨고요. 노가리님은 1차원적으로 갈게요. 엔믹스의 별별별 이 노래도 너무 좋죠. 하정선님은 걸스데이 반짝반짝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트윙클이라서 별에 관련된 노래가 진짜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간에 진짜 놀랬던 게 오마이걸 유닛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오마이걸 유닛 노래가 나오면 좋겠네요? 그럼 그 노래가 뭘까요? 라고 문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렸습니다.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곡들, 좋은 곡들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0824님께서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더웠대요. 30만 몇 도 막 이랬대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우리 7월생 아가들은 진짜 더운 날 태어난 거잖아요. 그만큼 저처럼 강할 겁니다. 저도 7월 28일 엄청 더운 날 태어났거든요. 4431님, 남편이랑 저녁 운동으로 동네산에 올라요.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다정하시네요. 진짜 그 결혼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밖에 산책하는 부부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한 시간 반씩 막 걸으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두 분 좋은 얘기 많이 많이 나누시고요. 모기 조심하시고요. 커피 앤 도넛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노래 드릴게요. 해리 스타일스의 Ready Steady Go.

0: 좋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8573님, 쩡디, 우리 딸 10살 예성이도 귀엽죠? 딸은 숙제하고 저는 설거지하면서 들어요.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오, 저렇게 생긴 라디오도 있구나. 아닌가? 그 노래 듣는 건데 라디오가 되나? 라디오죠?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0: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0: 황디와 함께하게 된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작가야 너도 인사해줘.
2: 안녕하세요. 냄새는 안 돼요.
1: 이름이 작카라고 합니다. 맞죠?
0: 네, 그래서 이제 이작카라고 부릅니다.
1: 네, 성이 이제 이씨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이작카 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같이 온다고 했는데 흔쾌히 또 허락도 해주시고 지금 이제 방송 이제 이 친구가 두 번째거든요.
1: 진짜요?
0: 아직 좀 울렁증이 심해요.
1: 아니에요. 지금 너무 너무 너무 귀엽게 나오고
0: 아, 그래요?
1: 있습니다.
0: 그래서 혹시 네. 몰라가지고 지금 일단 기저귀도 차고 왔거든요.
1: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0: 또
1: 너무 귀여워.
0: 혹시나 말하면 또 대박 아닙니까?
1: 그럼요.
0: 저희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1: 뭐 지져도 됩니다. 사실 저희는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워낙 착해가지고 네. 잘 안 지는다고.
0: 한번 지금까지 제가 저와 함께 한 5년 했는데 아 3년 정도 있었는데 네. 한 3번 1년에 한 번 정도 지져요. 그것도 요 정도.
1: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지졌나요?
0: 자기를 안 보거나 빨리 반응을 안 해주거나 그다음에 놀자고 했을 때 안 놀았거나 이제 그러면은 그래요.
1: 완전 애정 표현으로 하는구나.
0: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해요. 졸린가 보네. 진짜요. 여기가 너무 편하구나.
1: 너무 착해.
0: 감사합니다.
1: 아니 작가가 오늘 아침부터 스케줄 갔다가 왔다면서요.
0: 예, 오늘 이제 그 너튜브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찍어야 돼가지고 오늘 또 마스코트로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1: 그래가지고 지금 졸린 상태입니다.
0: 진짜 게스트예요.
1: 진짜 게스트.
0: 감사합니다.
1: 주달님께서 작가 졸린 것 같은데 딱 맞춰주셨고
0: 정확하십니다, 주달님.
1: 그쵸, 난난난난난난님 쥐라프 보러 왔어요 해주셨어요.
0: 이게 별명이 제가 쥐라서요. 네. 그다음에 어딘가에 어떤 캐릭터에 항상 쥐를 붙여주셔서
1: 아트 이렇게.
0: 전 너무 좋아요.
1: 그쵸, 쥐롤라.
0: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쥐라프.
0: 감사하죠, 너무
1: 여러
0: 감사하죠.
1: 여러 개 많죠. 이혜성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0: 우리 이혜성님 비밀 정원 게스트로 개그맨이 오시는 건 처음 아니에요. 물론 뮤지컬 배우로서 오시는 거지만.
1: 그렇죠. 이게 단독으로 이제 게스트분과 개그맨분과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고.
0: 아 진짜요?
1: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뮤지컬 배우로.
0: 아 근데 좀 그렇게 또 거창하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작은 소망이고 꿈이었는데 이게 정말 이뤄진 게 저에게 이번 연도랑 앞으로가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1: 그러실 것 같아요.
0: 왠지 정디도 많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1: 아 감사해요. 창호님 왠지 너무너무너무너무 대박 나셔가지고 네. 막 진짜 상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0: 아, 집 바꾸나요?
1: 아니요. 그러다가 집까지는 좀 아직 한 2년 정도는 더 하고 집을 바꾸셔야 될 것 같긴 한데
0: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그렇게 잘 되셔도 여기 나오셔야 돼요.
0: 아니 진짜 한번 나와서 라이브도 한번 하고 볼륨도 높이고 음악 감독님이 좀 어려워하시겠지만 왜냐면 많이 튠을 좀 해주셔야 돼가지고
1: 아 튠이 실시간으로 어려워가지고
0: 아 그래요?
1: 그렇지만 저희가 녹방도 있으니까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저만 제가 혼자 녹음하고 가면 되죠.
1: 그럼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아유 9236님께서는 네. 창호님 나의 작은 청춘에게 챌린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볼륨에 나오려는 큰 그림이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0: 좀 작은 씨앗을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1: 감사해요. 어떻게 저랑 그렇게 큰 인연이 없었는데
0: 저는 나름 예전에 저희가
1: 예. 아 그랬구나.
0: 쇼폼 이제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서 그때 제가 제 얼굴보다는 락커 분장이 좀 심한 네. 상태로 만났었는데 그때 현장 분위기를 확실히 밝게 밝게 해주시니까
1: 진짜로요?
0: 그때 범이 형이랑 제가 맞아요. 같이 나가서 저희가 정말 갈급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면 하나 카메라 딱 컷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네. 해보려고 했을 때
1: 네네.
0: 그때가 갈급하니까 더 안 되잖아요.
1: 그 약간 이게 욕심이 앞서면은 긴장하게 되니까요.
0: 긴장하게 되고 뭔가 이 한 장면으로 내가 스타가 되고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그런 거를 했을 때마다 분위기가 좀 다운될 때 카메라가 넘어가면은 너무 잘 웃어주시고 반응해주셔서 아직도 그때의 감사함이 있습니다.
1: 진짜요? 너무 감사하다 진짜. 저는 그래서 챌린지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아 제가 안 찍었죠?
1: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 나와주셔가지고
0: 저희 삼촌이 찍으셔가지고
1: 네.
0: 검색을 또 해주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1: 나올 거예요.
0: 노래 괜찮았나요?
1: 잘하셨어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0: 한번 들어볼까요?
1: 우리 삼촌 버전. 택전님 버전.
3: 전해주고 싶어 나의 작은 청

0: 아니고 이택조 씨 때문도 아니고 네. 제대로 소개할게요. 뮤지컬 콘텐츠를 넘어서서 진짜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되셨습니다. 겨울왕국 출연 축하드립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1: 진짜 이게 너무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기합니다. 진짜
0: 진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1: 아 진짜요?
0: 어 정말로 댓글 안 보셨어요? 진짜 난리 났어요.
1: 제가 SNS를 끊었어요.
0: 왜요?
1: 혹시 좀 많이 휘둘리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영향을 조금 덜 받고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0: 그러시구나. 댓글 난리 났어요.
1: 아 진짜요?
0: 다들 진짜 이 열심히 해서 정말 꿈을 이루는 그 기적을 보신 것 같다는 댓글도 있고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고 계신데 워낙 또 유명한 작품이지만 어떤 작품인지 또 맡은 역할은 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단 겨울왕국 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0: 그렇죠.
1: 하고 이제 캐릭터 너무나 사랑받는 우리 엘사와 안나 그다음에 또 이제 크리스토프 그다음에 뭐 한스 또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한 나라에서 생긴 네. 마법으로 일어난 일들 에피소드에 관련된 건데 저는 거기서 이제 마법으로 정말 신기하게 태어난 모든

0: 제일 뜨거운 계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 고생하시는 만큼의 어떤 무대에서 그 보는 거를 꼭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으실 것
1: 진짜
0: 같아요.
1: 진짜 확실히 그게 느낌이 다릅니다. 아, 완전 입체적이고. 2867님께서 퍼펫은 혹시 하나만 있나요? 배우들이 돌아가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0: 메인이 하나 있고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용이 하나 있는데

0: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연락 그 합격 통보 연락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때 기분이 혹시 어떠셨나요?
0: 저는 계속 이렇게 위에 모서리 쳐다봤어요.
1: 아 진짜 카메라 있는 줄 알고?
0: 오, 혹시나 깜짝 카메라인 줄 알고.
1: 이거 이제 영어로 전화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한국의 이제 제작사분님?
0: 그렇죠. 한국 제작사 통해 영어로 오셔도 아마 제가 이게 합격 전화인지 불합격 전화인지 몰랐을 거예요.
1: 챙하오.
0: 어, 진짜 실제 그렇게 절 불러요.
1: 네, 이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아, 너무 재밌다. 이 썰. 혹시 너튜브에 좀 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0: 아마 지금 이제 그 연습 스케치 같은 거 이제 찍어 네. 가셨거든요. 네. 조만간 있으면은 조금 조금씩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첫 번째 오디션 영상을 제가 보고 싶어요.
0: 아.
1: 첫 번째 오디션 영상.
0: 아, 그 영상은 아마 네. 아마 우리나라 제일 깊은 곳에 아마 저장 아마
1: 아, 그거 보고 싶은데. 아.
0: 근데 그건 아마 절대 안 보여줄 것 같아요.
1: 진짜요?
0: 그 회사에서도.
1: 아 그렇구나. 그게 진짜 너무 진짜. 열정에 약간 막 소름 돋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0: 진짜 그거 진짜 생각해 보면 와 그때 어, 진짜
1: 열정
0: 아찔합니다 진짜.
1: 주다이님께서는 뮤지컬 관계자분들이 따로 퍼펫 세탁도 해주시나 해주셨는데
0: 제가 이 뮤지컬 위 무대 위에 올라가는 이 모든 배우들이 한 4, 50명 정도 된다면 네. 이걸 4, 50명을 위해서 준비

0: 그렇죠.
1: 너무 왜냐하면 겨울왕국인데 우리는 여름에 인사드리잖아요. 네. 정말 많이 신기할 것 같아요.
0: 진짜 그 여름에 얼마나 그 더우신 분들이 힘을 받으실까요? 그걸
1: 그럼요,
0: 보면서.
1: 진짜.
0: 근데 너무 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반짝이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
1: 재밌죠?
0: 네, 너무 재밌죠. 김나영님은 창호님 보니까 진짜 사람이 꾸준히 뭔가를 하면 뭐든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거의 표본이시죠.
1: 아, 저는 이렇게 생각 거창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0: 와, 근데 3년 전.

0: 소개되신 분들 중에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어? 겨울왕국 OST죠.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듣고 올게요.
1: 오. Elsa?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2: 네.
1: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2: 아.
1: 산들바람 평이한 감성평.
3: 참디 오늘도 감상평이 평이하네.
1: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워딩 하나하나 잡고 가지 마. 성의 이슈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진짜 평이한 사람 되는데. 쉽고 평이한 매력.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릴게요. 저는 샴디 감상평 쉬워서 좋아요.
3: 위로가 되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배우 이창호가 사랑하는 라디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2: 오,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최효정의 비밀 정원, 오늘은 뮤지컬 배우 이창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뮤지컬 배우라는 이 워딩이 너무
2: 왜요? 지금 이제 데뷔하셔야 되는데요.
1: 너무 감사하죠.
2: 8월 15일 첫 데뷔십니다. 네. 아, 저희가 뮤지컬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오고 있어서 조금씩 풀어볼게요. 1686님께서 연습실 분위기는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그 배경이 아렌델이라는 왕국이거든요. 왕국이잖아요. 거기가 진짜 이 백성들과 왕실과 모든 분위기가 좋아요.
2: 그 자체예요?
1: 저는 거기 아렌델인 것 같아요. 항상 들어가면.
2: 너무 좋은 분위기다.
1: 앙상블 분들, 관계자분들, 또 이제 배우분들 모든 분들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이 네. 이게 너무 그냥 다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나,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었나. 이게 진짜 마법이다.
2: 진짜 마법 그 자체.
1: 진짜 마법 같은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요.
2: 아, 그 연습실 근데 갈 때 아직 안 떨리세요? 계속해서 떨릴 것 같아요, 저는.
1: 일단 제가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인사 잘 드리고 네. 왜냐면 우리 어린 엘사, 어린 안나하는 친구들도 저보다 경력들이 다 높은 선배님들이.
2: 선배님들이시구나.
1: 제가 제일 경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꼬박꼬박 다 인사드리고 그러면 되게 더 저보다 고개 숙여서 인사해 주시고 네.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되셨거든요. 4학년 되신 분도 계시고 막 다양하세요. 네. 다양하신 분들이 이렇게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뛰어와서 해주시고 아 너무너무 좋아요.
2: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아역 배우분들이 요즘 이제 뮤지컬 아역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1: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2: 진짜 저는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을 들까가 궁금하다니까요. 이거랑 뮤지컬 넘버들을 다 이걸 외우는 것도 일단 신기하고요.
1: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지금 AI 이길 수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입니다.
2: 진짜 그 정도라니까요.
1: 진짜 와, 이 알고리즘과 어떤 그 이 모든 코딩보다 더 완벽하게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아주 놀랍습니다.
2: 자기 타임 딱딱 알고 그렇죠.
1: 저 기계예요, 기계.
2: 뭐 예를 들어 왼쪽에서 등장해야 되고 오른쪽에 등장해야 되고 이런 거 있으면 저도 처음 뮤지컬 했었을 때는 약간 이제 횡설수설 해가지고 누가 너 지금 여기 왼쪽이야.
1: 큐사인.
2: 이래가지고 저는 심지어 뒤로 지나간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착 자기 차 이럴 때 탁 들어가고.
1: 이 뮤지컬은 이 반주에 맞춰서 이 액팅들이 다 있잖아요. 전 반주를 해준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해서 너무 들리지가 긴장해가지고.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작은 드럼 스틱 뭐 소리 하나에 뭐 피아노 이거 하나에
2: 이거 하나에 손짓 딱딱 올라오는 거
1: 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2: 그 친구들을 꼭 많이 봐야 되겠다 이번에. 2877님 배우 중에 제일 막내로 계시겠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막내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막내, 생막내.
2: 그럼 일찍 조금 가세요?
1: 아 그럼요.
2: 몇 분 정도 일찍 가세요?
1: 아 뭐 그때 좀 다른데 네. 그래도 웬만하면 좀 일찍 가서 선배님들 오시기 전에 인사
2: 멋지다
1: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 근데 확실히 좀 성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렇게 분이 이렇게 오시면 막 너무 마음이 막 끌리잖아요.
1: 우리 선배님들이 저 그래도 과자도 이렇게 챙겨주세요.
2: 막내니까. 근데 막내가 너무 귀여운 막내라서 또 그런 거죠.
1: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계속 하고 싶다 막 얘기.
2: 자랑하세요, 자랑.
1: 아니 말을 계속 하고 싶어요.
2: 계속하세요.
1: 아니 이렇게 계속 리액션 너무 좋으시니까.
2: 아 진짜요? 네. 너무 재밌어요,
1: 차원님. 겨울왕국 이거 보시면서 하나 좀 이렇게 좀 즐겨줬으면 좋겠다는 네. 거 얘기해도 될까요?
2: 네, 너무 궁금해요.
1: 이 등장하고 네. 그다음에. 정말 막 소름 끼치는 장면들과 넘버들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박수로 그다음에 또 환호성도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럼요.
1: 너무 저는 막 매번 똑같은 거 보고 매번 똑같은 거 듣는데도 항상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2: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항상 연습해서 하는데 항상 반응해주는 그런 분위기죠.
1: 맞아요.
2: 그러면 무대 서면 난리 납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네. 관객분들도 이 공간에서만큼은 같이 아렌델 백성들이 돼서 아니면 더 마음껏 어떤 자기만의 상상으로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뮤지컬 가면은 약간 딱 조용해질 때 누군가가 먼저 용기 있게 박수를 쳐주시면
1: 그쵸?
2: 그때부터 딱 시작되는 거거든요, 박수는. 그래서 파워 2이신 분들이 그 조용을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2이신 분들이 좀 크게 쳐주시면 바로 이제 아이이신 분들을 따라 치시니까.
1: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2: 그쵸?
1: 진짜 신기해요.
2: 그렇게 좀 환호를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신기하다.
2: 변혈구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1: 엘사 안나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0: 어때요? 친해지셨나요?
1: 아, 이번에 안나 엘사도 너무너무 멋지신 분들이 함께 하시잖아요.
0: 그렇죠. 애니메이션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참 잘 뽑았나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1: 야, 그냥 목소리 자체나 그 노래 자체가 아예 다르죠.
0: 맞아, 맞아요. 네.
1: 엘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죠?
0: 일단 선아 누나.
1: 네.
0: 그다음에 경아님.
1: 경아님.
0: 그다음에 유진님.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우리 제가 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친해지고 있는 단계여서
1: 그렇죠.
0: 원래는 유지라고 해요. 경아라고도 하고. 근데 또 너무 그러면 좀 약간 꺼드럭대는 것 같아가지고.
1: 꺼드럭. 또 선배님이시니까.
0: 너무 다 대선배님이죠.
1: 그럼요.
0: 그다음에 또 이제 안나 역할은 진주님.
1: 진주 너무
0: 저랑
1: 귀여우셔.
0: 친구입니다.
1: 진짜요?
0: 친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제가 진주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1: 네, 진주님.
0: 그다음에 또 우리 금비.

0: 진짜 분들이 다 모이셨네요.
1: 진짜 너무 신기해요.
0: 와, 진짜 너무 잘 뽑으셨다. 저는 저희가 이제 고민 상담도 해드리겠지만 네. 제가 겨울왕국 보러 갈 때 어떠한 옷을 입고 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보러 갈 건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요?
1: 전 엘사보다 안나 스타일로 한번.
0: 안나 스타일로? 사실 제가 좀 엘사보다 안나 쪽에 좀 맞기는 해요.
1: 아니 뭔가 이게 이렇게 분위기도 통통 튀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분위기 메이커거든요 안나가.
0: 그럼요.
1: 그러니까 아 뭔가 이제 발랄함?
0: 발랄하게 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면 여름인데 혹시 좀 따뜻하게 입고 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와 함께?
0: 겨울 옷으로요? 거기 에어컨 좀 빵빵한가요?
1: 저 아직은 안 들어가 봤어요.
0: 그러면은 제가 겉옷으로 하나 챙겨가긴 해볼게요. 무스탕 네. 뭐 이런 거.
1: 너무 무스탕. 좋아요.
0: 무스탕 좋다.
1: 저희 살보임이 안 되거든요.
0: 아 살보임 안 되죠.
1: 네네네. 꼭 부탁드려요. 네.
0: 일단 저희가 고민 상담 아까 얘기해 주셔가지고 고민 상담 문자를 계속 받아볼 건데요. 네. 이제 제가 MBTI T고요. 창호님은 MBTI F, 대문자 F시니까 네. T와 F의 고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좋다.
0: 저희가 소개되신 분들께는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문자 번호 샵8910

0: 오, 지금 자카랑 같이 댄스까지. 랜드 오브 룰라 듣고 왔고요. 아, 고민 사연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 좋아요, 좋아요.
0: 정유미님, 네. 내일 사실 약속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나가기가 싫어.

0: 못 자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약초 취소 당했을 때 그 기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요. 그럼 일단 나가고 거기서 이제 한 시간만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데 혹시 우리 조금 오늘 일찍 헤어지자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1: 서운해.
0: 서운해요?
1: 한 시간만 이따 만날 거였으면은 미리 얘기하고 그냥 다음에 보지 왜 이렇게 얘기했어.
0: 아 그래도 난 네 얼굴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1: 이 양 봤는데 그럼 좀 더 있자.
0: 그래 그럼 30분만 더 있자.
1: 어? 30분?
0: 그 정도면 뭐 충분하지. 뭐 할 얘기가 있었어?
1: 혹시 뭐 내가 서운하게 한 거 있어?
0: 서운하게 한 거 없지. 나 알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운 거죠.
1: 완전 달라.
0: 그러네. T는 그러니까 F는 서운하구나. 한 시간만 놀다 간다 그러면.
1: 아니 그러니까 이왕 나왔는데.
0: 그럼 안 나가는 게 나아요?
1: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0: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다 보면은 야식 먹을 수도 있고
1: 그렇죠. 같이 영화도 한 편 볼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일단 근데 창원님 말처럼 한 51% 정도의 확신이 됐을 때 해야
0: 49일 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 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0: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755님은 저는 누군가와 깊게 친해지는 게 좀 어려운데요. 다들 적당히 친한 게 끝입니다. 깊게 친해지는 게 좋은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랑 그런 부분도 비슷하시네요.
0: 이게 다 챙길 수 없고 다 함께 갈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내가 깊은 만큼 많으면 제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고 상처도 그렇죠. 그만큼 많이 받아요.
1: 그럼요.
0: 몇 명만 있으면 됩니다. 몇 명만.
1: 근데 깊게 친해지는 건 어떻게 친해지는 거예요? 창원님 몇 분 계세요? 깊은 친구?
0: 일단 T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단 금전적으로 이제 빌려주고 뭐 이런 거 가능하냐?
1: 아, 그 정도로.
0: 요 정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F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아픔과 기쁨에 대한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낼 수 있는

0: 서운한 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언니니까.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니 언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제 자신도 너무 밉고 싫어서 근데 언니는 그런 의도가 아니신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지 당연히. 근데 왜 이거 의도가 아닌데 왜 화가 나는 거지? 나는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애들이.
1: 아니지.
0: 팀스.
1: 이제 팀보다는 언니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았나? 오늘 언니가 뭐 예민한 일이 있었나?
0: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1: 그렇게 생각을 했.

0: 겨울왕국 저도 보러 갈 거고.
1: 너무 감사합니다.
0: 창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하세요.
1: 지금 또 날씨도 무덥고 또 이제 뭔가 힘드신 일도 있으실 거고, 왜냐하면 또 지금 이 시간이 야근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어떤 많이 좀 지치고 힘드신다면 마법 같은 일은 꼭 일어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셔라. 이 얘기 꼭,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창원님 이제 보내드릴게요. 창원님 조심히 가세요.
2: 안녕히 계세요.
0: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퐁퐁남방님, 창호님 강아지 게스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셨어요. 진짜 너무 조용히 있어서 인형인 줄 아셨죠? 이치로사님, 강아지 반응은 어땠어요? 해주셨는데 졸려 보였어요. 아마 집 가서 꿀잠 잘 겁니다. 박광식님은 나중에 T랑 F특집 방송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저는 창호님이 너무 F의 의견을 막 잘 얘기해 주시니까 더 T스러운 면모를 잘 얘기할 수 있었어요.

0: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한해의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트와이스 치얼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프닝에서 오늘을 살게 하는 힘, 오살힘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마 각자의 좀 오살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좀 있어야 살아나가는데 정말 힘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요일마다 그 좀 오살힘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예상하시겠지만 첫 끼 메뉴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끼 메뉴를 사실 그 전날 밤부터 고민을 하긴 하죠. 내일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일은 무엇으로 내가 좀 힘든 스케줄들이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든든하게 또 기름기도 조금 있게 단백질도 풍부하게 좀 먹는 걸 선호 하는 편이고 저는 여러분 코너로 내일의 맛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일의 맛을 매일 스스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진실된 코너가 없고요. 실제로 내일 먹고 싶은 메뉴를 내일의 맛으로 녹이기도 하죠.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또 오살임은 한 끼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실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물론 제가 이제 뭐 이게 힘들 때도 조금 있죠. 막 앞에 스케줄이 너무 많거나 피곤한 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디오 생방하는 날에는 한키라를 통해서 오살힘 힘을 얻곤 합니다. 진짜로 제 마음 전달이 될지 모르겠고 우리 김연아님 회사에서 오살힘은 점심 시간이죠. 친한 사람과 함께 두루치기 먹고 아이스라떼 마시는 힘으로 버팁니다.라고 하셨고요. 아 정말 뭐 두루치기 먹고 라떼 마시는데 살짝 당도 추가해서 먹으면은 뭐 극락 아니겠습니까? 진짜 뭐 많은 회사원분들, 많은 월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 뭐 이 조합이라면은 거부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신 체리님께서 오살힘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힘 바로 한 키라 듣는 거죠. 목소리 부드러워요라고 하셨고요. 제 오살힘이 전형적으로 이제 제식 좀 줄이기 스타일이죠. 오살힘. 뭔가 좀 정신체리님 닉네임부터 월요일에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닉네임입니다. 환영하고요.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고수진님. 제 오살힘은 바로 월급날이요. 10일이라 지났지만 빵빵한 통장 보고 있음 힘이 나요. 또 다음날 10일을 기다리며 파이팅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10일 이라라는 건 10일 이나 지났겠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만큼 월급은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진짜 뭐 월급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직장인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월급날이 매일 10일이라고 그쵸? 10월에 10일에 월급 받는 분들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1일, 10일, 뭐 말일, 15일도 있고 아무튼 수진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몇 13일이면 이제 3일 정도 지났구나. 아 이제 3일이면은 이제 좀 바라던 것들 이제 어느 정도 좀 소비하셨을 텐데 너무 많이 오버하진 않으셨겠죠? 심희영님 저에게 오살힘은 에어컨. 으아 너무

더워서 에어컨 발명하신 분에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라고 하셨고요. 아, 정말 요새는 정말 에어컨 없이 못 삽니다. 요새는 밤에도 이제 열대야가 시작이 됐죠. 저번 주 주말에 제가 익산, 전라북도 익산 갈 일이 있었는데 좀 너무 더워서 당황했어요. 진짜 이렇게 더워도 되나? 바깥 생활 이거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더웠고, 아무튼 정말 우리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이 에어컨을 개발하신 분이죠. 샤라우트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 항상 감사드리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이런 소중한 것들을 개발해 주셔서 전 국민이 이렇게 좀 시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김선정님, 저의 오늘 옷살 힘은 퇴근 후 냉장고 문 열었을 때 보이는 시원한 음료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월요일도 금요일처럼 느껴지는 마법이 생깁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 참 무슨 음료인지를 떠나서 이렇게 참 더운 날에 특히나 갈증 날 때 딱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은 더위가 순간 날아가는 느낌이죠. 그 한 3초? 5초? 그거는 뭐 진짜 그 순간 도파민은 이길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선정님의 이런 디테일한 옷살림도 들어봤고, 왕주민님, 저에게는 보이넥스도어 멤버들이 올려주는 셀카가 옷살힘이에요. 더위에 지치고 늘어난 업무량에 지쳐있을 때 SNS 알림이 울려서 들어갔는데 최애 사진이나 릴스가 올라와 있으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라고 하셨고요. 그러게요. 정말 이런 최애 셀카 하나로도 힘이 나시는 게 또 팬분들이죠. 아, 좀 비교적 제가 또 SNS를 많이 안 해가지고 우리 팬분들이죠. 괜히 좀 서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소통 앱으로는 제가 간혹 셀카를 보내긴 하는데 거기서도 쓸데없이 막 가발 쓴 사진 보내고 분장한 사진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많이들 당황스러워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제 좀 인생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 주시고 월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청취율 조사 특집 코너 환승 라디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한키라 가족들의 월요일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월살 힘이죠. 말랑뽀용 붕방갱얼지 ABC스 전웅 씨와 희한해 함께합니다. 각종 희한한 사연 미리 보내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이영약품 쇼리실라

0: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0: 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1816님, 왕복 4시간 거리를 출퇴근합니다. 아침 7시까지 출근이라 평소 이 시간엔 잠에 취해 있지만 야근 덕분에 키스더 라디오 듣게 됐어요. 앞으로 야근 안 해도 자장가 마냥 틀어놓기로 약속. 일단 왕복 4시간 출퇴근, 아, 이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정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지 자차 운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출퇴근길에 라디오만 한 게 없거든요. 뭐 사실 제 코가 석자긴 하지만 아침 7시에 출근길에는 조정식의 FM 대행진 추천드리고요. 저녁 6시 퇴근길에는

라면은 저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잘 때 ASMR처럼 살짝 이게 틀어주시면은 또 잠 잘 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뭐 청취율 조사 혹시나 전화 받으신다면 그래 나의 밤과 함께하는 한 끼라 떠올려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100점짜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피앤베이글 세트 드릴 테니까 출퇴근 시간 언제든지 조금 배고프실 때 드시길 바라겠고, 결국에는 또 아시죠?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아마 많이 올 거예요. 근데 받아주시면은 혹시나 어? 뭐야? 라디오 청취율 조사잖아? 저도 아직 못 누려봤거든요. 그 기쁨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공미주님, 왕복 4시간 진짜 존경스럽네요. 긴 시간만큼 쿨FM과 함께하세요. 약속해요 라고 하셨고요. 미주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샤페인 부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그쵸. 뭐 밤 10시에 한 키라도 있지만 쿨FM에 너무 재밌는 라디오들 많거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채널이 아마 고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한 키라를 통해서건 뭐 다른 라디오를 통해서건 또 쿨FM 라디오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남미님, 약속해줘. 제대로 다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샴디. 약속을 하다만 느낌인데 라고 하셨고, 근데 원래 네 글자잖아요. 어떻게 약속해줘 빠라빠빠빠빠빠빠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튼 뭐 최선을 한번 다해서 노래를 받아봐. 아, 더 핑클스럽게 하란 뜻이구나. 좀 더 뭐 어떻게 좀 러블리하게. 아, 근데 그 핑클 선생님들처럼 귀엽게 러블리하게 되려나? 와. 약속해줘.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환승 라디오, 다양한 이유로 한계라 듣게 되신 청취자분들 우대하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선물 드리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원래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쩌다 한계라로 환승하게 되셨는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환승 라디오 달아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그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 저 놀릴 거 그냥 만드시려고 이런 거 시키시는 거죠? 갑자기 의심이 좀 됩니다. 그럼 저는 내일 한키라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죠. 리셋네 프리티걸 듣고 한 해만 해로 돌아오겠습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마레요님, 회식하고 나왔는데요. 공짜 삼겹살에 맥주 좀 마셨습니다. 소화시킬 겸 40분 걸어서 갈까요? 아니면 버스 타고 갈까요? 산투드메 삼겹살에 맥주 아주 훌륭한 조합입니다. 이 겉바 촉촉한 삼겹살을 그 기름장이나 쌈장 뭐 소금 이런 데 콕 찍어 먹은 다음에 돼지 기름 라드로 오일리한 입안과 식도를 그냥 청량한 맥주를 크 내려주면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the power, power. 오살 힘 아니 평살 힘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근데 산맥이 다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다.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 40분 걷다가 온몸에 안반수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미 결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10분 정도 걷다가 버스 탔어요.

0: power, power, power, ladder.
1: G-Dragon Power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사랑한다 마레요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회식에서 삼겹살에 맥주 먹었는데 40분 걸어서 집에 갈지 아니면 버스를 탈지 결제 드렸습니다. 아, 뭐 일단 너무 매력적인 메뉴죠. 밤에 뭐 이거 먹으면 든든하게 뭐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아, 날씨가 안 도와줬어. 사실 날씨만 좀 좋으면은 바람, 산들바람 싹 맞으면서 한 40분 정도 걷는 거 너무 추천하죠. 뭔가 좀 이렇게 소화도 좀 시키고. 근데 아, 요새 날씨가 열대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밤에 조금 선선해서 뭐 너무 이제 더위 안 타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소화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걸으시다가 버스 타시는 게 그래도 좀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세미 결제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K8121님께서 파업이요? 파업하라고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제 랩 스타일이 좀 그래요. 우리 지드래곤 선생님께서는 조금 유려한 물 흐르듯한 느낌이 저는 약간 좀 어택감을 좀 주는 그래서 그냥 파워 하기엔 좀 너무나 좀 심심하니까 파파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특유의 이런 파열음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거 좀 래퍼로서의 스타일이니까 조금 인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 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0: 다이땡 가야지.
1: 다이땡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이랑 다이땡이랑 굉장히 멀어요. 아이고.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0: 아, 다세권이랑 좀 멀구나.
1: 살짝 멀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번 주 진짜 덥다 하면서 일주일 지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더위를 싫어하는 건 확실히 또 어머니하고 비슷하시네요.
1: 확실하게.
0: 어머니는 또 바로 집으로 가셨으니까.
1: 맞아요.

0: 친구들아 미안해.
1: 친구들아 미안해. 성공해. 배팅한 친구들아 미안해. 아무튼 다이어트 계속 됩니다. 네, 여러분들 긴장 늦추지 마시고 우리 사연 주신 곽수빈님께 아이스크림 한 통 쿠폰 드리고요. 희한의 코너 참여 방법 우씨가 안내해 주세요.
2: 네, 제가 아는 형이 라디오 DJ인데요. 지난주 1주년 특집 때 랩으로 자축 무대를 하고 텀블러에 담긴 미역국을 자꾸 먹더라고요.
1: 오,
2: 역시 80.21kg 확신의 인간 남산이고요. 58kg인 제 입장에서는 아 이해가 안 되고 참 희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아, 남산 요새 가장 핫한 게 뭐예요?
2: 뭐예요?
1: 북부대공.
2: 북부대공.
1: 북부대공상 최사님.
2: 어, 네, 그렇죠.
1: 제가 남산이에요. 네.
2: 북부대공이고 형은 남산이고. 네,
1: 남산으로 갑니다.
2: 아, 최산 남산.
1: 네,
2: 아.
1: 형제로 갑니다. 형제.
2: 죄송합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1: 형제예요, 산 씨랑.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0: 러블리즈 아츄 듣고 왔고요. 저희 노래 진짜 좋아요.
1: 아 저도요.
0: 오랜만에 들으니까 진짜 다시
1: 너무 신나네.
0: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1: 옛날로 저 고등학생 때 나온 노래인데.
0: 그러니까 오랜만에 추억에 빠졌습니다.
2: 맞습니다.
0: 아 좀 지금 불길한 쪽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아 나 진짜 괜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남산 얘기하다가 우리 산 씨, 최산 씨 발언을 네. 좀 했습니다. 근데 혹시 에이티즈 배드 챌린지 한다는 말일까요?
1: 남산 배드 챌린지 드가셔야겠죠?
0: 라고 좀 하셨는데 아 제가 사실 여러분들 말 웬만하면 다

0: 100% 팔았어?
1: 하나에 빠지면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식으면 한없이 차갑게 돌변하는 부장님 정말 희한하지 않나요?
2: 이분께는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오,

0: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고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1: 네, 더위 조심님께서 저도 꽂히면 며칠은 가요. 시간 지나면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그나저나 부장님 극과 극이라 비 맞추기 힘들겠네요.
0: 이게 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과 극인 분.

0: 세탁구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세탁구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

0: 요거는 저도 좀 동의를 하거든요. 방송에서 웅이는 대기실 회식에서 대기실이나 회식에서 내향인이 된다.
1: 아,
0: 약간 이제 내향인이라기보다는 조금 경직된다.
1: 맞아요. 살짝 긴장해요. 사실은 네.
0: 방송이 더 편한 남자.
1: 네, 방송이 더 편합니다. 사실은. 네, 죄송해요. 아니 좀 웅이, 불편합니다.
0: 웅이가 방송에서는 뭐 저한테 아유 싱그러워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저한테도 막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예, 회식에서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주고 받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허리를 일단 고치세요. 허리를 고치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뭐 물어보 괜찮습니다. 말하고 갑자기 씁니다 음이다로 막 대답을 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원래 카메라 뒤에서 예의 바르게 하라고 배웠어요. 저는 라이머 대표님한테.
0: 세상에.
1: 앞에서는 까불어도 뒤에서 예의 바르게 하면 방송할 때 다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0: 그래서 카메라 있을 때 이제
1: 뭐라고요?
0: 눈이 돌았어.
1: 뭐라고요? 어떡하라고?
0: 어떡하라고? 웅이가 이제 대표님한테 하는 거 봐야 돼요. 방송에서. 이야 진짜 이. 그런 또 비화가 있었구나. 네. 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구나.
1: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대기실이나 그런 데서는 조금 말을 아끼는 편이긴 해요.
0: 아, 에너지 충전.
1: 그러니까 뭐 이제 멤버들이나 뭐 이렇게 있을 때는 되게 막 많이 떠드는데 네네. 솔직히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외부인들.
1: 외부인 분들은.
0: 그렇지, 그렇지. 네.
1: 그러니까 여기 KBS 분들 직원분들 얼마나 많아요. 또
0: 세상에.
1: 하니까 조금
0: 다 이렇게 좀 살짝. 넓은 시야로 그뭐 활동을 하는 거였구나.
1: 살짝 포장했어요. 그냥 불편해서 그랬습니다.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0: 아무튼 바람직한 아이돌입니다. 아니 우리 자이로 팬으로 유명하신 우준님께서 네. 웅 씨의 실물 후기를 보내주셨네요. 백설공주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이것도 환승 팬덤인가?
1: 근데 네. 그 저도 이 그때 나오고 나서 네네. 그 제가 이제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0: 네,
1: 제 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이로 형한테 빠졌다고.
0: 각자 이렇게.

0: 키라 두 달 만에 들어왔는데 못 본 사이에 살이 좀 오른 것 같네요. 아무튼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하셨고 나니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신다.
1: 그러게. 네. 아. 두 달 사이에 확 쪘다가 네. 확 뺀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막 컸어요. 네. 진짜 막 이게 막 기계 막 꽉 찼다고.
0: 네, 꽉 찼어요. 오. 진짜로. 저는
1: 문지기였다고.
0: 문지기. 웅씨 방송이라서 이러는 거예요.
1: 문지기였다고 막 엄청났다니까 막 돌덩이가 막 꽝꽝 있었다니까.
0: 와, 방 앞으로 방송 두 시간 이상 같이 못하겠습니다. 이러다 잡아먹힐 것 같아.
2: 아,
0: 이은빈님, 샴디랑 웅이는 각자 본인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은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웅이는 장모 골든 햄스터, 샴디는 쥐치인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라고 하셨고요. 은빈님은 쥐치는 학습당하신 거잖아요.
1: 맞죠, 맞죠.
0: 네, 아, 일단은 웅씨, 내가 네. 좀 닮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1: 사실 저는 그 햄스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여우 쪽인 것 같아요. 여우.
0: 여우 쪽. 여우 있다.
1: 형 방금 막 말을 삼키셨는데.
0: 아니 여우 있어. 아, 난 내 얼굴을 좀 봤어. 내가 무슨 동물을 닮았나 조금 이제 보고 있었는데
1: 팬분들께서는 네. 너무 감사하게도 햄스터를 닮았다고 많이들 해주셔요.
0: 햄스터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장모 햄스터 좀 있고 저 보고 있었거든요. 약간 나무늘봇도 좀 있고
1: 근데 샴디도 조금 그 햄스터 쪽인 것 같아요.
0: 쥐 쪽도 좀 있어요. 쥐는 다 있고 사슴인데 좀 살찐 사슴. 좀 잘 먹은 사슴
1: 살찐까지 가야 돼요?
0: 살찐 사슴 조금 느낌이죠. 오늘 좀 사슴 느낌이 저는 있네요.
1: 귀엽다.
0: 나의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1: 맞아 맞죠.
0: 안지수님께서 웅디는 햄스터라고 하셨고 샴디는 도롱뇽이라 하나 의견 주셨습니다.
1: 도롱뇽 너무 귀엽잖아요.
0: 도롱뇽 귀여워요?
1: 엄청 귀여워요.
0: 그런가?
1: 투슬리스 같은 거.
0: 나 도롱뇽의 생김새를 막 명확하게 잘 인지하지 못해가지고.
1: 근데 형 도롱뇽 사실 없어요.
0: 없어요? 귀엽다며.
1: 그래서 없어. 그래서
0: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대 사연 받아볼게요. 사연 보내주실 곳 웅씨가 알려주세요.
1: 문자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0: 아무것도
1: 전혀 없거든요.
0: 없거든요? 근데 왜 주석을 다 줘? 자기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더 추가하시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1: 아... 네. 계속
0: 뭐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고양이 소리로 무마해.
1: 무마하려고.
0: 쉼표님 아기 고양이 전웅 아, 보내주셨고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기 고양이입니다. 모든 아기 다 가지고 있어. 냅다 고양이 이름 냅다 갈기기 고양이 소리 냅다 갈기기.
1: 아 웃기네.
0: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청취자 지수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MBTI 하나로만 사람을 분석하는 열풍이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아직도
2: 아니 아, 나 커피 동호회 하는 거 알지? 나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MBTI가 ISTP인 거 있지?
0: 아 그래? ISTP면은 박명수 MBTI 아닌가? 맞지?
2: 어 맞아 맞아 그 대표적인 인물이지. 아니 근데 어쨌든 아무튼 나랑 하나도 안 맞아.
0: 아 왜? 무슨 일 있었어?
2: 아니 그냥 나는 기질적으로 ISTP랑 안 맞아 그냥.
0: 아 또

0: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변수와 상황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분류한다?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몰입해 계시면은 난 그런 사람이 나랑 안 맞아.
1: 살짝은.
0: 맞아. 일단

0: INTJ 예상했습니다.
1: INTJ, ENTJ 뭐 이런 이럴 것
0: NTJ.
1: 같아요.
0: NTJ 일단은 네. ENTJ가 좀 확률이 높다.
1: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0: 주셨고 샴페인 MBTI는 뭔가요?
1: 아 샴페인
0: 5689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1: 샴페인 샴페인은 살짝
0: 조금 뭐, 일단 E로 가야 돼.
1: E로 느낌 가야죠.
0: 외향적이고
1: 파티에 많이 나오니까 또 이제
0: 그리고 N 가야 돼.
1: N 가야 되죠.
0: N 가야 되고 F 가야 돼.
1: F 가야 돼. 왜냐면 T는 그 자극적인 느낌이 아니거든요.
0: ENFP.
1: ENFP.
0: 샴페인은 ENFP다.
1: 샴페인은 ENFP 느낌이 있네요.
0: 나 완전 설득당했어. 나 MBTI 재밌네.
1: 근데 맞아 재밌죠. 이런 거.
0: 나 뒤늦게 빠졌네. 나 원래 이런 거 신경 안 쓰는데.
1: 늦바람 어떡해.
0: 너가 음식에 비유해주니까 너무 재밌다.
1: 우리 형 늦바람 어떡해.
0: 뭔가 너무 재밌다 MBTI.
1: 아 재밌네.
0: 나 오늘 작가님들 MBTI 다 맞춰봅니다.
1: 맞춰봅니다.
0: 우리 PD님들 다 맞춰봅니다. 계속해서 희한의 사연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 KBS 플러스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께는 선물 드립니다. 저와 수요일 게스트 자이로 씨는 이겁니다. 태연의 아이.
1: 아이?

0: 네, 아이 듣고 왔습니다. 아이, 노래 나가는 동안 MBTI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제작진부터 뭐 다 생각해봤는데 아까 채원님께서 한키라 MBTI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NTP NTP는 맞는데 앞이 그 인지 아인지 조금 헷갈려.
1: 저는 지금 월요일 코너밖에 안 해가지고 저로 이렇게 하면 그냥 이 같긴 하거든요.
0: 이야 NTP야. 월요일은 NTP인데 네. 수요일은 약간 또 INFP, INTP 느낌이
1: INTP.
0: 조금 있어요. 어쨌든 약간 근데 NTP는 맞는 것 같아.
1: NTP
0: 우리가 좀 솔직하게 항상 얘기하고.
1: 그치 맞아요.
0: 항상 즉흥적으로 좀 상황이 흘러가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
1: 노래도 안 듣고 막 광고로 바로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0: 게스트 올 때마다 노래 못 듣는 게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7214님 매주 월요일 행복을 전해주는 희한의 코너의 MBTI는 NIC 나이스 같아요. 이번 주도 아주 나이스라고 하셨고 아, 이렇게 또 MBTI 토크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야 제맛이죠.
1: 그러게 그렇게 CUT
0: CUT
1: 큐트
0: 여러분들 MBTI는 LOB LOB입니다
1: 확실히 잘
0: 네. 웅씨 팬분들 고개 돌렸어요.
1: 네. 아 웃기다.
0: 짧은 희한의 사연 빨리 가시죠.
1: 네, 1892님께서 네. 저는 몰래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네. 좀 더 재밌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 몰래 라면 먹기를 넘어서 엄마 몰래 학교 빼고 콘서트 가기 등등 이젠 웅이 때문에 엄마 몰래 일본 가게 생겼는데 벌써 기대되고 심장이 쫄리네요. 모든 에비뉴 파이팅.
0: 아이고 이게 아직 근데 수위가 그리 세진 않지만 약간 이제 도파민 체계가 조금 고장나 있어.
1: 그러게 이제는
0: 아니 지금 정도면 귀여운 거거든요.
1: 괜찮은 건 이거요.
0: 근데 이런 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몰래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1: 뭐지?
0: 몰래 일본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막 갑자기 어디 북극을 간다고 이럴 수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 체계 고장 납니다 이러면은. 근데 뭐 이게 성향이 또 그럴 수도 있고.
1: 그래도 전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1892님께.
0: 아, 그러네.
1: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 웅 씨 지금 팬미팅 일본 팬미팅 네. 보러 가시는 거 같은데.
1: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할게요.
0: 네, 열심히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함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고.
1: 정말 고마워.
0: 0390님 제 회사 상사는 저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부를 때 이름이 아닌 어이 혹은 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 이름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 않나요? 참 희한해요 라고 하셨고 이게 아직도 있나?
1: 그러니까
0: 이러기 좀 쉽지 않을 텐데.
1: 아 너무 싫지.
0: 아니 이 사실 회사 내부에서도 이런 조직 이런 문화나 이런 예절에 대해서 많이 요새 교육을 하잖아.
1: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것도 없애려고 영어 닉네임 부르기 뭐 이런 것도 하는 추세인데
0: 수평적인
1: 지금.
0: 관계를 위해서.
1: 맞아.
0: 근데 이거는 정말 몰라서 혹은
1: 이건 이제 없어진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없어졌어요. 이렇게 부르는 건.
0: 시대가 어떤 때인데 나는 이거 진짜 아니라고.
1: 지금 이거는 희한한 게 아니고 그냥 싫네요.
0: 맞아.
1: 싫어.
0: 아니 그리고 뭐 회사마다 뭐 이름표 달고 다니는 회사도 있고 뭐 이게 목에 차는 회사들도 많고 뭐 그런데.
1: 그리고 뭐 당장 어제 본 사람 그리고 내일 뭐 볼 사람 이런 사람들도 아닌데 그래. 우리 계속 옆에 있었잖아요. 당연히 맞아. 어제 보고 내일 볼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0: 그래.
1: 같이 일을 하면 돼. 어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0: 이건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고치셔야 돼요.
0: 상사님. 김지수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김지수님께서 아이가 8시부터 10시에 수학 과외를 하는데요. 한 번은 선생님이 7시에 오시는 바람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자주 7시에 오시네요. 어쩌다 6시에 미리 먹은 적이 있는데 7시에 오시더니 밥 안 먹냐며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0: 진짜?
1: 희한하고 이상하지 않나요?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건지 과외 끊어버릴까요?
0: 나는 예상 외 반응이라서 좀 놀랬어. 아니 7시에 좀 일찍 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야. 그래서 좀 일찍 와가지고 기웃거리는 건 인정. 근데 밥 안 먹냐면서 눈치를 약간 그냥 장난치신 거 아닐까? 요새는 밥 안 드세요? 뭐 진짜 맛있었는데 막 이 정도 아니었을까?
1: 아 근데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귀엽게 그냥 오늘 밥이 맛있으셨나 보다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지금 과외를 끊어버릴까요까지.
0: 아 그러니까 장난을 친 건데 좀 눈치로 받아들이신 걸 수도 있을까 봐 나는. 그러니까 근데 확실한 건 일단 밥이 맛있다.
1: 밥이 맛있다.
0: 왜냐면 밥이 맛없는데 굳이 일찍 와가지고 기웃거리진 않을 것 같고.
1: 근데 신기하다.
0: 이거는 조금 이제 디테일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칠 수도 있잖아.
1: 아, 그렇죠.
0: 막 성적이 쑥쑥 올라.
1: 근데 또 이제 가족끼리 그 저녁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방해를 안 받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0: 그러니까 또 식사 시간만큼 그 편한 그게 어디 있어?
1: 맞아.
0: 근데 또 외부인 하나 끼면 사실 원래 좀 불편해지거든요.
1: 그리고 음식 가짓수도 막 신경 쓰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0: 그렇지, 그렇지. 근데 또 얼마나 맛있었으면이라는 또 반응들이 조금 있고요. 식비 절약한다.
1: 아니 이 식비 절약을 왜 우리 집에서 하냐고.
0: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의도라면은 눈치. 그치? 눈치가 좀 많이 없으시다. 사연자분 요리솜씨가 MBTI로 NIC인 듯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반복 좋아해. 이제 개그는 반복이라고. 여러분 반복을 너무 좋아하셔.
1: 추가 반응 온 게 음감성 뛰어나서 과일쌤 편드는 샴디.
0: 맞아. 나는 솔직히 아이 뭐 그러니까 뭐 밥 안 드세요 까지는 안 하겠지만 7시에 먹었던 밥이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종종 좀 일찍 오세요.
1: 같이 먹어요
0: 하면 나는 한 30분 정도 일찍 가서 슬쩍 이렇게 두리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제 공감하는 거죠.
1: 그렇죠.
0: 말씀드렸죠. DJ의 덕목입니다. 아니, 공감.
1: 근데 웬만하면 네. 그 과외쌤

0: 가요?
1: ISFP.
0: 맞아요. 형 ISFP네요. 어, 부드럽잖아요.
1: 아, 부드럽죠. 네, 제가 유연한 스타일이기 유연하네. 때문에 지수님께 그거 알려드린
0: 물결 겁니다. 같다. 좋다.
1: 네, 박성희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박성희님께서 제 친구는 암산부심이 있어요.
1: 암산.
0: 물건을 담으면 이거 다 해서 얼마인지 맞춰볼게 하면서 미친 듯이 계산을 해요. 어. 그러고 나서 오차 범위 내로 맞추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1: 아이고.
0: 더치페이도 꼭 암산하겠다고 하는데 가끔 틀리네요. 희한하죠.
1: 암산부심.
0: 암산부심. 어, 이거 다 해서 내가 얼마인지 맞춰볼게.
1: 어, 아, 근데 귀엽긴 한데.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 어. 우리 정준하 형님.
0: 정준하 선배님.
1: 정부장이었나요?
0: 네.
1: 어, 뭐 정팀장.
0: 정총무, 정총무.
1: 정총무,
0: 정총무. 정총무.
1: 전 암산 안 되는 스타일, 다 까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정총무가 간다처럼. 근데 난 암산 잘하는 거 좀 멋있어.
0: 뭐 멋있죠. 어,
1: 이과의 뇌를 가진 거 아니야. 난 아예 안 되는 스타일이야.
0: 근데 암산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맞춰볼게. 더치페이를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쯤 암산으로 해볼게. 어. 일어나요?
1: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냥
0: 뽐낼
1: 소소한,
0: 건 맞아.
1: 소소한 재미인 것 같아. 이거 뭐 맨날 틀린다고 하니까 또 뽐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소소한 재미.
0: 귀여워.
1: 왜 그런 거 있잖아. 살면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만 즐기는 좀 소소한 재미 같은 맞아. 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0: 이 정도면 그 친구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어, 이 정도면 재밌을 것 같아.
1: 이 정도면 희한의 기준 굉장히 귀여운 에피소드다.
0: 어, 애기였다.
1: 귀여운 에피소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0: 네.
1: 아, 뭐든 또 희한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 8417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네요. 구독만으로 들기름 얻어갈 수 있는 웅이 너튜브 망간부라고 하셨는데 구독만으로 들기름 얻어갈 수 있죠?
0: 그럼요.
1: 네.
0: 저 11월까지 네. 1만 찍으면 네. 이제 구독자분들께 네. 들기름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깨로.
1: 직접 심은 깨로. 거기서 직접 기름 나온 겁니다.
0: 그럼요. 바로 짜야죠.
1: 그대로 나온 거예요.
0: 예, 예.
1: 웅 씨의 손길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네. 많은 분들 빠르게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가서 이제 다이어트 시작이면 뭐 야식은 안 드시겠네요.
0: 그럼요. 저 오늘 안 먹고 그리고 네. 저 오늘 밥도 3시인가에 네. 먹었어요.
1: 한 끼 먹었어요?
0: 한 끼 딱 이렇게 카레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고 운동 딱 갔다가 열심히 뛰고 이렇게 왔습니다.
1: 야, 3시 지금 딱 엄청 배고플 텐데
0: 계속 하는데 꼬르륵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1: 아, 진짜 반성해야겠다.
0: 그래도 참겠습니다.
1: 아, 웅 씨도 꼬르륵 거리는데 참는데 진짜.
0: 아, 저는 또 이제 팬미팅이 있으니까.
1: 아, 그렇죠. 네. 뭐 저도 여러 스케줄 있긴 한데. 웅 씨랑 인사 나누면서
0: 네.
1: 안유진의 써니데이 듣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재밌었습니다.

0: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에 맞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7: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놀라운 초대석 리메이크 신곡 프리티걸로 돌아온 역주행의 신드롬 주인공이죠. 리센느와 함께합니다.

0: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온더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이야.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하루의 끝과 처음이 만나는 시간, 스테이션 제로.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하루하루 충실하다 보면 아픔은 전부 다 지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들 추천곡을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정소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26년 상반기는 힘든 일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면서

중인 한국사 강사요. 가끔 수업자료 제작하면서 홍디 방송 듣는데 저와 동갑이라 내적 친밀감이 터집니다. 반가워요. 안녕 친구야. 열심히 살고 있는 저의 친구 30살 친구 6020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방학 특강 때가 제일 바쁜가요? 바쁜 시기가 궁금하네요. 한국사 강사시면 뭐 한국사 그 시험 위주신지 아니면 수능 위주신지 아니면 내신 위주인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공부도 영역이 다양해서 6020님의 한국사 분야는 어디 쪽에 맞춰져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공

사랑하면 그 사람 집 주붕이에 까마귀까지 예뻐 보인다는 고서성어는 인간이 무언가를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로 키워드 믹스 주제 아끼는 마음으로 정

꿈을 향해 노력하는 이에게 보내는 찬사이자 그 마음을 아끼고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는 YB의 흰수염 고래로 연결할게요. 그리고 기쁨은 물론 슬픔마저 아름다운 마음의 일부라는 성숙한 가사로 아 우리 애들 언제 이렇게 컸지? 라는 대견한 마음과 뿌듯한 마음이 가득 차게 했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까지 세 곡 듣고 올게요.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YB의 흰수염 고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YB의 흰수염 고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이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는 딸한테 한다 하는 말이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진짜 아낌없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입주!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제가 이거 만들어서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재밌던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꾸미는 것도 재밌고 갖고 노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면 좀 심심하니까 신청 받아볼게요. 나는 폴킴이 만든 예쁘고 견고하고 불도 들어오고 고급지고 취향도 좋은 딸깍딸깍 키캡 갖고 싶다. 키캡 어디다 써? 나는 치킨이 받고 싶다. 원하는 쪽으로 신청 문자 주세요. 키캡 치킨 각각 3분씩 추첨할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합니다.

0: 되거든요. 손가락 근력 운동 하시라고 이분한테 킥캡을 보내드릴까 봐요. 어때요? 1392번님께서 폴킴 저희 딸아이가 진심 좋아하는 킥캡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킥캡 만들러 갔어요 제가. 근데 그 이제 검색해서 갔었는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그냥 재료만 사서 집에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제가 간 시간에는 그렇게 붐비지 않았습니다. 가서 여유롭게 만들고 왔어요. 그 가족분들끼리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왕기쁨님께서 당연히 키캡이요. 저 돈 많아요. 치킨은 내 돈 내먹할게요. 7622번님께서 우와 키캡 머선일이고 외케기업 저 솔로라 진짜 요즘 많이 외로운데 키캡으로 마음 달리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치킨은 여러분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지만 폴킴이 만든 키캡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답니다. 왜냐면 팔지 않거든요 일단. 네, 지금 소개한 여섯 분께 치킨 그리고 키캡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나 키캡 보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첨자분들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오셔서 개인정보를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방송 끝나고 선물방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당첨 안 됐는데 막 본인 연락처도 이렇게 남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무서운 일. 네, 무섭네요. 키캡 또 만들어야 될까봐 무서워요. 무더운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보내주세요. 읽어드리고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잠깐 광고 다녀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동물들이 바닥에 뜨거워서 막 엄청 빨리 달려가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정말 요즘 날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가광 문화센터. 오늘은 쿠킹 클래스 준비해봤습니다. 점심 메뉴 자랑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죠. 우리 동네 맛집이나 레시피 공유해주셔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입에 침 가득 고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심부터 회 먹는 사람 저요 저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제가 만든 파인애플 볶음밥 먹고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만든 요리 자랑도 실컷 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베이글 세트와 드립백 커피 보내드립니다. 이거 딱 받아가지고 아침에 딱 드시고 출근하시면 딱 좋겠다. 그쵸? 네.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미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쿠킹클래스. 듣기만 해도 입에 침이 싹 고이는 맛있는 음식들 공유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베이글 세트와 드립백 커피 보내드릴게요. 1012번님께서 이 시간부터 문연 고깃집 찾아서 돈뱃살 먹는 저 맛있겠죠? 아, 고기가 지방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난감한데요. 네, 베이글 세트 보내드릴게요. 안태희님께서 저 지금 친한 언니랑 언니가 담근 열무김치 가득 넣고 비빔국수 먹고 있어요. 진짜 꿀맛이라 둘이 먹다 한 명 없어져도 몰라요. 몰라. 하, 진짜 열무김치도 열무김치지만요. 이렇게 더울 때 정말 면, 특히 소면류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비빔국수니까 소면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겠죠? 네. 그래도 한 명 없어지면 눈치는 채셔야

가광문화센터 코너 이어서 효린키쌈의 풀티 듣고 왔습니다. 제목처럼 상큼하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진짜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네, 더위가 날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1049번님께서 폴, 청소 중인데 베란다에 널어둔 장갑이 이리 녹았어요. 너무 더워요. 살려줘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혹여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정말 정말 그 고무장갑이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페인트처럼 녹아내렸어요 조금. 생각보다 근데 고무장갑이 되게 두껍지 않아요? 저 두꺼운 고무장갑이 녹을 정도로 덥다는 게 심지어 우리나라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거 맞죠? 대한민국 맞으시죠? 충격입니다. 9788번님께서

네, 우리 9953번님 행복했으면 저도 행복합니다. 4991번님께서 더워서 밖엔 한 발짝도 나가기 싫어서 홈트하는 중인데요. 땀을 세 바가지 흘리고 찬물로 샤워하고 나니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부터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가광타임. 열심히 운동한 자, 아이스크림 즐겨라. 근데 이렇게 땀을 세 바가지나 흘리고 씻고 먹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1부 마치고 퀴즈 정확히 2부로 돌아올게요. 박재민님의 신청곡 이무진의 여름 인사.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둘 다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6745번님께서 고르기 싫다. 진짜 고르기 싫어도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팥빙수 보내드릴 거거든요. 자, 더 견딜만한 그나마 나은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여름 내내 차가운 거 못 먹기, 2번 여름 내내 에어컨 못 틀기. 저는 정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셨나요? 노래 듣고 와서 결과 발표해 볼게요. 하이키의 뜨거워지자.

하이키의 뜨거워지자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그나마 나은 것은? 이라는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1번, 여름 내내 차가운 거 못 먹기 대 2번, 여름 내내 차 에어컨 못 틀기.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 어디 다 같이 모여 계신 거 아니죠? 정답이 지금 거의 한쪽으로 몰렸어요. 네, 여러분들께서 폴킴 속이고 작당 모의 중이신 거 아니죠? 아, 근데 거의 저의 마음이랑 비슷하시더라고요. 배다희님께서 1번 그냥 차가운 음식을 포기할래요.

하면 어때요? 팥빙수 받으신 다섯 분들 에어컨 끄고 팥빙수 한번 먹어보는 거 챌린지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 진짜 3980번님께서 근데 다 싫어요. 더 죽겠어요. 말만 들어도 진짜 진짜 아니 우리가 집에서 에어컨 트는 게 전기값 때문에 무서워서 못 틀지 또 밖에 나가서 회사나 공공장소 가면은 안 틀어주면 좀 섭섭하잖아요. 4002번님께서 근데 뜨끈한 국밥 먹으면서 뜨끈한 물 마시기

볼륨감이 상당히 있거든요. 나 진짜 머리 보호도 될 것 같아요. 정말 태양빛으로부터 내 두피 보호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번에 헬멧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잘 보면 안 되겠죠? 네. 헬멧 머리 DJ 보신 적 있으신가요? 0674번님께서 기억하시려나요? 쉬는 날 콩으로 들으려고 블루투스 샀다고 했던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그럼요, 기억하죠. 오늘은 근무인데요. 운전하면서 햇빛 때문에 선글라스 쓰면 비가 오더니 안경 안 쓰면 햇빛이 강하고 다섯 번째 바꿔 쓰고 있네요. 그래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0: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0: 스스로 되게.
1: 아. 이성민님께서 별디 댕디였다. 아니 오시기 전부터 정말 다행. 많은 분들이 문자로 두 분을 엄청 기다리고 계셨어요.
2: 정말요?
1: 3563번님께서 드디어 만났다. 폴킴 청아 선물 사왔나요?
3: 아 그럼요.
1: 아 이 화분을 사왔어요 지금.
3: 예, 제가 받은 게 있는데.
1: 아 난 생각도 못했거든요.
2: 진짜요?
1: 네. 그게 벌써 아, 몇 년 전이에요.
3: 그게 오빠 벌써 한 그래도 한 2, 3년 지나지 3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요?
1: 더 되지 않았어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3: 3년?
1: 아, 그 정도 오빠, 됐을 수도 있겠다.
3: 오빠 결혼한 게 저기. 아,
1: 그래 우리 잠깐 못 봤는데 갑자기 내가 아저씨가 돼버렸어.
3: 에이 오, 아니에요.
1: 아, 품절
2: 남 품절.
1: 너무 예뻐. 제가 집에다가 네. 아주 예쁘게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모셔두고 네. 아, 물 주고 할게요.
3: 네 감사해요. 네. 사랑도 주고 물도 주고.
1: 감사합니다. 네. 아니 또 그리고 이정님이 저 CD도 주셨어요.
2: 아, 네. 맞아 저도 맞아요. 받았어.
1: 너무 예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무슨 무슨 게임기처럼 생겼어요.
2: 맞아.
1: 이걸로 게임해도 될 것 같아.
2: 맞습니다. 게임 컨셉이어가지고 네. 앨범도 게임처럼 해봤어요.
1: 아 진짜. 우리 그러면은 보라트님 것도 한번 유정님께서 읽어보실까요?
2: 네. 별디 드디어 가요광장에 오셨군요. 별디 시절에 폴킴님에게 선물 받은 폴청이 잘 지내고 있나요? 살아는 있죠?
1: 그래 이걸 별디한테 시켰었는데 내가 왜 네. 저기다 시켰을까?
3: 아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 우리 유정의 질문을
1: 좋아요.
3: 네 아니 그 모르시는 분들이 왜 간략하게

0: 팀이 발표할 때는 저 혼자 올라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1위를 하고 혼자 앵콜 무대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멤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올라와 줬어요.
1: 아 진짜 네. 이게 힘이 너무 되면서도 네. 본인도 되게 약간 뭉클했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또 1위 해서 직접 무대도 네. 설 수 있고 네. 또 멤버들이 어떻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그날 또 다 와주고 이게 맞아. 너무 뭔가 꿈 같고 드라마 같고 영화 맞아. 같고
2: 맞아 이게 유정이의 시점은 또 이런 시점이 있었겠구나. 저희는 네. 1위 그 후보라고 해서 네. 저희가 또 앵콜 무대 진짜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사실

0: 마음을 타겟했어요. 지금 제대로 지금 타겟됐거든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0: 아니 4년 만에 나온 솔로 앨범이에요. 네. 우리 진짜 창피하지 마시고 네. 마음껏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4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정말 재밌는 걸 많이 해보고 싶었고요. 네. 제 추구미와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시는 귀엽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0: 이렇게 귀여워.
1: 두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네네. 두 곡에 제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해봤거든요. 네, 처음이에요.
0: 잘한다.
1: 네,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빨리 카메라 보고.

0: 처음에는 저희 멤버들 다 발매 전에 들었고 네. 저희가 이제 갑자기 활동 거의 이제 콘서트까지 끝나고 나서 바로 네. 활동을 한 거거든요 유정이가.
1: 맞아요.
0: 그럼 이제 준비를 같이 한 거예요.
2: 힘들겠다.
0: 그러니까 갑자기 활동하면서 준비하고 저희 콘서트 준비하면서 준비한 거라서 진짜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것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들이랑

0: 솔님 비장의 무기도 트로트 부른 아재 느낌으로 하세요. 탕탕타랑 탕탕타랑타랑.
1: 오빠 왜 이렇게 잘해요?
0: 저요 사실 트로트 사랑해요.
1: 진짜?
0: 제가 발라드를 비록 부르고 있지만 저 트로트 너무 좋아합니다.
2: 아니, 발라드도 너무 이렇게 R&B도 그렇고 되게 담백하게 부르시니까
0: 트로트가 테크닉이 많이 필요합니다.
2: 아 그럼요. 오빠.
0: 사실 보컬 트릭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트로트라고 생각해요. 네. 조만간 머지않아

0: 개척 한번 해볼게요.
1: 네. 오, 좋아요.
0: 진짜 발라트. 잘 되면 제가 네 탕탕탕 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탕탕탕탕님께서 비장의 무기가 저희 알고리즘을 지배했어요. 챌린지 진짜 잘 만든 듯. 챌린지도 유정이가 만들었나요?

0: 받아서 만들었어서 그것도 좀 게임의 아이디어랑 비슷하게 했는데 좀 간단해서 그런지 많이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1: 아니
0: 너무 감사했어요.
1: 청아님이 엄청 많이 나와서 나는
0: 맞아.
1: 난 같은 뭐 둘이서 유닛 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계속 나오길래.
0: 아니 심지어 언니가 갑자기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영상이 하나 와갖고 자기 전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나 없이
1: 맞아 봤어요.
0: 챌린지를 따로 그냥 찍어온 거예요.
1: 나 혼란스러웠잖아. 이거 청아 노래였나?
2: 아이고 또또 언니랑 킹키 오빠랑 이제 컨텐츠를 찍었는데 언니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오빠 이거 한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월요병 걸렸는데 갑자기 아 이런 거 자꾸 시키지 말라고요.
1: 아 춤도 바꿔야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0: 아 진짜 뭔가 이 텀 줘야 될 것 같고.
1: 애기.
0: 월요일에 찾아온 손님들 유정 그리고 청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가광 초대석.
2: 너를 만나.
0: 발라드야? 아니 3893분.

0: 본격적으로 게임 느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야 K라는 장르를 이번에 작곡가 오빠를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해보자 해가지고 이 장르에 도전을 하게 됐고 그 송캠프라고 하나요? 그 다른 분과 함께 이렇게 세션, 작업해보는 거 네 세션 그거를 해가지고 아주 핫한 쇼렐 언니라는 분과 함께 셋이서 작업을 아주 재밌게 해서 그런 게 잘 담긴 곡인 것 같습니다.
1: 아, 이렇게 같이 작업에 참여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저 진짜 너무 신났었어요. 진짜 너무 새롭고 이런 게 있었다고?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2: 앞으로 작업 많이 해서 네. 저도 하나 주고 그래봐요.
0: 제가 진짜 잘 만들면은 네, 꼭 보낼게요.
2: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1: 이번에는 DJ 경력이 있는 두 분과 함께 코너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별디 청아씨와 댕디 유정씨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개해주세요.
0: 네, 여러분 갑자기 또는 비장의 무기 이 두 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요 자유롭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회사에 가기 싫어서 연차를 냈는데 청아랑 유정이가 가요광장에 나오다니 갑자기 연차 내길 잘했다.
1: 잘했다. 또 예를 들어서 저의 비장의 무기는 두부상 외모의 수다와 주접 그리고 뻔뻔함을 겸비한 반전 성격입니다.
0: 이렇게 갑자기 또는 비장의 무기로 기발한 사연을 만들어서 보내주신 분께는요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1: 잘한다.
3: 아 이것도 약간 구수하네.
1: 약간 난 지금 과거로 돌아간 줄 알았잖아요.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3: 사연 보내실 곳은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 생각나네요.
1: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겠다. 어때요 다시 돌아오실래요?
3: 오빠 약간 눈빛에서 다른 언어가 읽혀요.
1: 자꾸 내 눈 읽지 마요. 자꾸 성아씨가 내 눈을 읽어. 우리 그러지 마. 저 9803번님께서 내가 듣던 별디의 목소리 라디오에서 들리는 더 좋아요. 왜 라디오 마이크 통해서 들리는 청아 목소리는 꿀을 더 탄 것 같을까요?
0: 오, 달다.
1: 진짜. 아니 이 정말 경력자는 이 읽는 톤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좋고 양호철님께서는 역시 잘한다.
3: 잘한다.
0: 역시 잘한다.
1: 진짜 이게 잘한다.
3: 감사한 일이다.
0: 모르겠네. 이것도 나긋나긋하게.
1: 약간 감정 없는 것 같기도
3: 감사합니다.
1: 하고.
3: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사연 여러분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0: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여기는 거의 가족이었어요. 상담해주고 물어보고 알려주고 얼굴이 딸 이러면서 아 진짜 화목하고 좋다. 아이고. 한상우님께서 진짜로 말 그대로 자려고 누웠는데 가사 넣지 말라고요.
1: 가흡착이에요.
0: 청아씨한테 거품 앱으로 통화가 와갖고 새벽 3시까지 30분 동안 수다 떨다 잤잖아요. 늦게까지 안 자길 잘했다.
2: 아 네. 어제 가흡착이 그 저희가 1위를 했잖아요. 그 S본부에서. 네. 근데 너무 고맙다라는 제가 종일 녹음을 하느라 이제 고맙다고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또 SNS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스토리라 그러나 뭐 그런 건 잘 빨리빨리 못 올리겠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빨리 우리 앙둥이들 하트들한테 고맙다고

0: 이랬어?
1: 편의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아 이렇게 하면은 받는 사람도 기분도 좋거든요. 나 앞으로 리턴으로 갈 거예요.
1: 좋습니다.
0: 오르님께서 유정님이 청아님의 성대모사를 기가 막히게 하신다던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청아님도 유정님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뭐 이거 한번 들려주세요.
2: 내가 봤다. 그거
1: 봤어요. 언니?
2: 나 봤다. 나 진짜 진짜 잘하더라.
0: 진짜? 우리 여기서 한번 해줘요.
3: 제가 언니 친구 저희 우리 IOI 친구들이 네. 유정이랑 특히 제 말투를 좀 많이 따라해요. 그 물들여져가지고 아까 깨쉬 이것도 거의 깨쉬 이거 한 것도 사실은 제 댄서분들이랑 제가 장난칠 때 쓰는 말투고
0: 약간 핫걸 느낌으로
3: 네, 약간 거의 깨쉬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우 그냥 자기야 끼루 알아서 해보자
2: 끼루 하자
3: 어떻게 그 하나하나 다 맞추고 있네 끼루 하자 그래,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제 친구가 메인 그 캐릭터인 친구가 있는데 그게 다 전파가 된 거예요.
1: 맞아요.
3: 그래서 제 말투가 아니라 사실은 제 친구 말투인데 유정이 잘 따라하더라고.
0: 한번 여기서 보여주세요.
1: 언니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먹고 맛있다.
2: 맛있다.
1: 먹어봐라.
2: 이거 먹어봐라.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혼내야 된다. 이거. 막 이렇게.
1: 콜라 깨쉬 이렇게.
0: 약간 약간 말투가 약간 미국 엄마 느낌인데.
1: 아 미국 엄마예요? 아 미국 언니까지 해주라.
0: 아 미국 언니 미안해. 미국 언니. 미국 언니.
1: 아 오케이.
0: 우리 2536번님께서는 유정님 요즘도 짱구 목소리 잘 내요. 와 폴킴 오빠다. 올라 해주세요.
1: 아 네. 우와 볼킴 오빠다.
2: 너 이거 이제 저장돼가지고 이제 또 쓰인다 이거 어디에?
0: 아니 저희
1: 좋아요. 안녕하세요. 돈 벌러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늦었어요.
0: 아니 이 정도면 성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너무 잘하죠.
0: 아니 유정 씨 온 김에 제가 한번 빨대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주말에 하는 코드 중에 네. 저요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네. 이 버전으로 저요 한번 해주세요.
1: 아 좋아요. 그냥 저요 하면 되나요?
0: 네, 저요.
1: 저요.
0: 우와 나 이거 너무 귀여워. 좋아.
1: 너무 잘해.
0: 어떡해.
1: 아 너무 좋다.
0: 혹시라도 우와. 쓰게 되면 항상 감사해서 전할게요.
1: 네 혹시 더 필요하시면 따로 나를 잡아주시면은 여러 버전으로 준비해볼게요.
0: 진짜 너무
1: 언제든요.
0: 재능이 재능이 넘친다. 우리 피디님께서도
1: 언제든요도 써야 될 것 같아.
0: 언제든요. 잘 쓸게요라고 피디님께서 지금 감동하셨어요.
1: 아유, 언제든
2: 진짜. 최고야 진짜.
0: 차기 작은요님께서 영웅가 브로드웨이 42번가 뮤지컬 배우

0: 네, 반으로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저도 너무 전 지금 몇 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2: 네, 몇 년째 지금 진짜? 기다리고 진짜? 있어요. 그 멕시코도 지금 얼른 빨리 나오고 싶어하고 그리고 앨범은 따로 준비 중이라서 언제가 될지 정확히 약속드릴 순 없겠지만 반년 안에 내는 게 목표이기는 해요.
0: 그러니까 오늘 청아 씨한테 너무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다 같이 빵 한번 터지고 사랑하기 좋은 날 지금 듣고 계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이 될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을 때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라고 외치게 되실 거예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분 3859 이분 통해 전해드리고 싶네요. 2633 라이더인데 배달하다가 너무 더워서 잠시 그늘에서 쉬면서 인사드려요.

0: 기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수박 주스 배달하러 갑니다. 아, 어우, 앞에 막 음식 얘기하실 때 아니 이렇게 많이 다 드셨다고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야.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우리 회사는 창립 기념일이면 각 부서에서 장기자랑을 한다. 1등 상품 자그마치 500만 원과 여행 상품권. 상품을 꼭 쟁취해야 한다는 집념에 불타오른 우리 부서는 회의에 들어갔다. 장기자랑 뭐 할지 빨리 정해서 연습 시작해야죠.
1: 우리가 남자 둘에 여자 면이니까 쿨해볼까? 쿨 어때? 시원 씨가 쿨에 유리하는 거야.
2: 너무 평범하지 않나? 법무과는 남자들이 단체 발레, 발레리노 한다잖아.
0: 우리는 결국 대학 때 마술 동아리였다던 유 팀장님의 강력한 주장으로 마술을 하게 됐다. 유 팀장님은 마술사, 박 팀장님은 보조, 그리고 나는 마술사 옆에 빠지지 않는다는 최강 미녀 역할로.
1: 시현 씨, 여기서 몸을 더 움츠리고 망토를 쫙 펼치면서 나타나야 생동감이 들어.
3: 작은 통 속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0: 그랬다. 미녀가 사라지는 마술은 고난도였다. 근육 경련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포기는 할 수 없지. 혹독한 연습의 끈을 놓지 않았고 드디어 축제 당일. 미녀의 공식 유니폼 스판 100%의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꽃을 달았다. 그런데 유 팀장님이 내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왜 저러시지?

말했다. 나 사실 시현 씨 좋아하는 것 같아. 이따 보자. 홀로 남겨진 통 안에서 유 팀장님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아, 그런 말을 왜 하필 지금 하는 거야? 게다가 좋아하는 것 같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같다고? 무대 집중을 전혀 할 수가 없었지만 정신을 단단히 붙잡았다. 불빛이 켜짐과 동시에 탈출용 비밀 문을 통해 무대 뒤에 몸을 숨겼다. 성공적으로 마술을 마무리하면서 환호와 박수로 우리는 원하던 1등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시상을 위해 사장님이 직접 상금과 꽃다발을 전달해 주셨는데 소감을 이야기해보라고 내게 마이크를 건네주셨다.

들었다 놨다 네이브레이크 써니힐 버전이었습니다. 우와 용기 있는 여자구만 권문경 씨. 그쵸? 와 진짜 여태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모든 여성분 중에 제일 용기로 치면 진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기월 씨. 그 여행은 신혼여행인 건가? 그렇게 급하게요? 야 김금자 씨. 어머머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제목은 사랑 매직. 제목까지 나왔네요. 정희경 씨, 당사자 포함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 도파민이 터졌겠어요. 크크크. 왜 아니겠습니까? 아니 창립 기념일이잖아요. 창립 기념일 축제인데 거기서 누군가 그런 이야 고백이 고백이. 김주현 씨, 나머지 남자 한 분은 괜히 뻘쭘해지셨겠는데요. 이 자리 껴도 되나 빠져야 하나. 아, 박 팀장님 말씀이죠. 어쩐지 그분은 유부남이 아니었을까? 그냥 혼자 한번 짐작해 봤고요, 저는. 4298. 아니, 이게 무슨 급박한 전개인가요? 두 분, 정신 없어서 실수로 고백하신 거 아니죠? 박력 장난 아니신데 1등도 얻고, 사랑도 얻고,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급진전, 보통 급진전 돼봤자 뭐 다음 날 내지는 뭐 그 주말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있는 것도 괜찮죠. 잠시 이렇게 더위 피했다가 아직도 뭐 열기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까 가려던 시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너무 더우면 2579 팥빙수 하나 보내드릴게요. 쿠폰 팥빙수 드시고 가세요. 저는 작업실에 있습니다 하신 분은 7002. 날이 너무 더워서 냉면 먹으려고요. 누가 그러는데 한번 사는 인생 유쾌하게 지내자 하더라고요.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고 덥지 않게 시원하게 보내봅시다 하셨어요. 그쵸. 냉면을 드시든 콩국수를 드시든 내가 알아서 나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그쵸 그쵸. 작업실에 계시면 뭔가 만드시는 분일 것 같은데 7002 지금 작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속초에 사는 부부입니다. 아, 또 이렇게 부럽게 만드시네요. 속초, 강릉, 제주, 부산 또 어디 있을까요? 뭐 대천 하여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너무 부러운 계절이잖아요. 둘 다 월요일이 휴무라 오늘은 집 앞 바다로 낚시를 나왔어요. 8872.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즐거웠는데 잡은 고기들은 너무 작아서 다시 바다로 보내줬습니다. 다음엔 월척을 기대해봅니다. 잘하셨어요. 팥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즐거웠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꼭 이걸 월척으로 다음에 잡으시죠. 다음에는 정말 용왕님이 오늘 기특하게 여기셔서 다 놔줬군. 이번에는 월척일세 해주시지 않을까요? 8872 팥빙수 쿠폰 받아주세요.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주십시오. 자, 그리고 5979 버스도 잘 안 타는데 청출 조사 기간 힘을 들이기 위해 2호선을 탔습니다. 저 이 정도면 열혈 팬 맞죠? 하면서 보내주신 사진. 0210 청출 1등까지 파이팅! 주변에도 소문 많이 내고 있습니다. 0780 누나 발견했습니다. 3885 저도 언니 찾았어요. 4939 드디어 찾았습니다. 5486 이분까지 사진을 보내주셨군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만약에 같은 시간에 같은

방송에서 내 이름 석자 불리는 일 요거 흔치 않습니다. 오늘은요 출석 체크하듯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보내요. 제 이름은 이금희. 매일 듣고 있어요. 이런 사연 연예일계 애청자 우리 집 초등학생 김유진 이름 불러주세요. 이런 사연 다 좋습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오늘의 주제 내 이름을 불러줘. 여러분이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보내주세요. 본명은 조금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불리고 싶은 별명이나 애칭 닉네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8910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보내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5859 김진영님, 아니 다른 직업도 그렇지만 이 더워지면서 힘들어지는 직업 중에 하고 계신 그 일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덥지 않았을 때는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냄새도 많이 날 거고요. 땀도 훨씬 이제 많이 흘리게 될 거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0609 저는 채지수예요. 채소할 때 채지수. 지금 제주도 여행 와 있는데요. 차에서 라디오 켰다가 딱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0609. 채씨 성가진 분들은 꼭 채소할 때 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최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니까 최지수 아니고 채지수님. 제주도에 여행 가셨군요.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6419. 안녕하세요.

가장 사랑하기 좋은 날 고정하고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순영 기사님이 2884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택시, 뭐 회사 택시, 버스 하여간 승객들을 모시면서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진짜 마음으로 가산점을 드립니다.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방송이에요? 누구예요?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이럴 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기사님. 2884 이어서 7278. 저요. 연천에서 한우 키우는 재진이에요. 진짜 덥네요. 유유 하면서 사진 한 장 보내주신 재진 씨. 아, 축사가 굉장히 넓어요. 소가 그러니까 아주 그 넓어서 여기서 찍은 사진 그 각으로는 저기 끝까지 다 소를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진짜 넓은 축사인데 야, 이 더위에 이런 축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에어컨을 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선풍기 같은 걸로 좀 아무튼 소들은 특히 이 털이 있어가지고 많이 더워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들도 우리 재진 씨도요. 사진 잘 받아보았습니다. 6790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편의점에서 일하는 황정은이에요. 간혹 황정응 하고 오해하세요. 웃음 웃음. 네, 황정음 씨와 비슷한 황정은 은씨고요. 저희 편의점 가격은 많이 싸게 못 드리지만 친절함은 꼭 약속드릴게요. 와, 여러분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편의점이 뭐 여러 개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가셔서 우리 친절한 황정은씨 만나시면 인사 좀 건네주세요. 6790 고맙습니다. 황정은씨. 2710 동작대교 위에 있는 이정인입니다. 이러셔서 깜짝 놀랐어요. 동작대교 위에서 운전하다가 그러면 차를 거기 차를 멈출 때도 아, 그 버스 정류장 쪽으로 멈추셨나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작년부터 다이어트 겸 운동으로 러닝을 시작했는데 1년 넘도록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저녁엔 꼭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 달립니다. 그러면 낭만에 젖어서 스스로 드라마 주인공 같고 그럽니다. 오, 좋은 자세예요. 맞습니다. 이런 루틴을 만들어주고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해주는 거 혼자 하는 운동에는 진짜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710 이정인 씨는 봐, 동작대교 위에 있잖아. 나는 지금 드라마 주인공이야. 이런 심정으로 러닝을 하시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렇게 동작대교 위에서 보내주신 거죠. 멋집니다. 이정인 씨. 파이팅입니다. 9007 2710 이어서 닉네임 장국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요. 소시적에 자주 듣던 별명이랍니다. 인기 좀 있었습니다. 장국영이라고 불릴 정도면 인기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인기를 받으셨던 분 아닐까요? 주변에 장국영 씨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별로 없거든요. 이거 웬만한 미남 아니고서는 와, 닉네임 장국영님이었고요. 9007 1370 지금 밥 먹으면서 듣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임토마토입니다. 이건 제 별명인데요. 제가 토마토를 완전 좋아해서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에요. 제 별명 불러주시면 다음에 사연 더더 많이 보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임토마토님. 야, 이 초등학생들이 아주 그냥 표현력이 좋습니다. 임토마토로 불릴 정도로 토마토가 왜 그렇게 좋아요? 와,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데 아마 진짜 건강할 것 같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1370 이어서 2119 학생들 생활기록부 작성하다 배고파서 교무실 컴퓨터 끄고 퇴근하고 있는 저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쌤, 요즘 쌤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이제 학기 말 이어서 뭐 기말고사나 관련해서 아니면 지금처럼 생활기록부 작성하시거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 여름방학 시작입니까? 여름방학 시작. 조은정 쌤 그리고 많은 쌤들 아마 학생들 못지않게 기다리실 텐데요.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여름방학 하면 또 사진 보내주세요. 1935 저는 어른들께 이렇게 저를 소개해요. 강에서 사는 소라 껍데기입니다. 그럼 어른들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제 이름은 강소라입니다. 천안에서 분당까지 출퇴근하는 치위생사 강소라입니다. 오, 좋은데요? 야, 이렇게 진짜 소개하시면 저도 못 잊을 것 같아요. 강에서 사시는 소라님. 강소라님 매일

0: 7월 13일 월요일 박연주 씨의 보통날.
1: 여보, 우리 차 팔아야 할 것 같아.
0: 며칠 전 남편이 말했다. 기름값도 비싸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으니 소형차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차 욕심이 없는 편인 나는 남편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중고차는 깨끗해야 잘 팔린다기에 손수리차를 맡기는 대신 직접 청소하기로 했다. 8년 넘게 우리 가족을 태우고 달려준 붕붕이었으니까.

0: 저는 작은 아이가 자주 먹던 젤리의 껍질, 찌그러진 장난감 피규어가 나왔고 뒷좌석 틈에서는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준 꽃다발 영수증에 큰아이가 나몰래 숨겨놓은 15점짜리 수학시험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귀걸이 한 짝, 얼마 전 남해 여행 때 끊었던 톨게이트 티켓까지. 장장 3시간을 청소하면서 물건 하나 발견할 때마다 추억 하나씩 꺼내놓고 웃었다. 차를 말끔히 치운 뒤 남편이 말했다.
1: 우리 살아온 시간 진짜 값지다. 내가 보낸 세월을 누군가 다 알고 있다는 게 경이로워.
0: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말로 꺼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했다. 새 차에는 또 어떤 추억들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교훈은 얻었다. 차를 좀 더 깨끗이 써야겠다는. 그동안 고마웠다. 잘 가라, 우리의 붕붕아.

이적 나침반 사랑하기 좋은 날 7540 추억 가득한 붕붕이 다른 분에게 가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제 차도 청소 한번 해야 하는데 어마어마한 추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엄청난 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 세차를 저도 겉은 하는데 이게 내부 세차까지 잘 하게 되진 않아가지고요. 7540 장유희 씨. 세월이 묻어났네요. 저희도 아이 태어나면서 샀던 중고차 한 10년 타고 보내는 날 울었잖아요. 너무 정들어서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4부. 유치원 교사입니다. 6357. 여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물놀이 하는데요. 와, 진짜요? 그런 환경이 되나 보죠, 유치원이? 오, 지난주에는 비 때문에 물놀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드디어 햇님이 까꿍 수영복을 입고 등원한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도 덩달아 힘이 나더라고요. 아이들과

혁우, 톰보이, 권진아, Rain on Me 두 곡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남편과 냉전 중인데요. 5179. 퇴근하고 오더니 열무 비빔국수를 만들어 한 그릇을 방으로 넣어주고 가네요. 잠시 먹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맛있어요. 그럼 끝난 거죠. 냉전 끝.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 하여간 사람 사이에 이 음식이 오가한다는 건 이미 분위기 좋다는 뜻 아닙니까? 예. 참기름 들기름 세트 보내드릴게요. 5179. 이제 그만 푸십시오. 센스가 있네요 남편이. 딱 지금 같은 계절에 아휴 덥고 입맛도 없고 이런데 그냥 매콤하고 그냥 아우 비빔국수인데 열무까지 넣어가지고 그냥 소화도 잘 돼. 이야. 5179. 이어서 임영희 씨. 5일장에 다녀왔습니다. 맥반석 김 사러 갔는데요. 여자 사장님은 열심히 굽고 계시고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도연장 명인 김민지 황태도연장, 도연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로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0: 가장 예민하고 감정도 풍부했던 시절이라 그때 들었던 노래들이 마음속에 더 깊게 새겨지기 때문인데요. 궁금하네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의 10대는 어땠나요? 마음속 BGM처럼 남아있는 잊지 못할 추억의 노래도 하나쯤 갖고 계시죠?
1: 그러니까

0: 어때?
1: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킥플립 처음 불러보는 노래였습니다. 10대에는요 감수성이 예민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오픈 이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뭐 사실 음악뿐인가요? 10대 때 들었던 일들 그리고 겪었던 일들 하나하나 다 또렷하게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10대 때 박효신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라고 하면은 이 또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박효신의 괜찮아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10대가 듣기에는 굉장히 뭔가 좀 딥한 노래예요.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학교에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오빠는 졸업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그 오빠가 저를 좀 가지고 논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저랑 막 사귈 것처럼 하다가 뭐 막 유언아 넌 너무 어려서 부모님께서 반대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여지를 줬다가 막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에잇!

많지 않는데 요즘에 최근에 저 7시 뉴스를 하는데 보도국의 PD님도 허씨시고요. 기자님도 허씨가 많이 출연을 이제 예, 리포트를 쓰시는데 그래서 항상 이 허씨들이 참 영특해서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씨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는 건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나저나 저는 김혜허씨인데 우리 미용님 신랑분은 어디 허씨실까요? 두 개인가 밖에 없다 하던데. 아무튼 허씨는 짱이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이언티 양화대교 조지의 보트.

0: 게 죄송해서 잠이 안 와요.
1: 오, 되게 이런 문자 오랜만이다. 뭔가 항상 화가 가득한 뭔가 이 회사 얘기하면은 뭐 막 아 뭐 선배 부장님이 이거 해가지고 짜증났어요. 대표님이 왜 이러는 걸까 이런 문자 보다가 그동안 예뻐해 주신 대표님한테 죄송해서 잠이 안 온대. 어우 진짜 이것도 엄청난 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나저나 8년 다니셨어. 뭔가 정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잠이 안 오면 안 되죠. 잠 오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캐모마일 차 한 잔 선물로 드릴게요. 캐모마일이 수면에 좋대요. 1370님.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1370님 이런 예쁜 마음을 알게 되시면 더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마음 표현을 뭐 직접 말씀드리기 좀 뭐하면은 뭐 간단한 편지라도 이렇게 전해드리면 감동받지 않을까요? 4448님. 저 약간 설렜어요. 회사 입구에서 낯선 남자분이 제가 들어올 때까지 문을 잡아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살짝 당황해서 삐그덕거리느라 목례도 안 해서 죄송하고 답답해요. 진짜요? 어, 이러면 설레지.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슝 가잖아요. 그냥 뭐 뒤에 누가 오는지 마는지 그냥 난 나의 갈 길을 간다 하고 가는데 들어올 때까지 문 잡아주는 거 이거 흔치 않은데 아, 한번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남자분 오실 때까지 에이,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찾지? 아, 저도 막 당황하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웃으면서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저도 4448님처럼 좀 삐걱삐걱대는 편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좀 차가운 표정으로 아 이러고 지나갔을 것 같긴 해요. 너무

wake up! Good morning, wake up! Dance! 정이현님, 딸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인기 1위 했다고 자랑하네요. 아주 콧대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조그만 게 외모에 엄청 신경 써요. 공주병 걸리는 건 아닌가 몰라.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브의 키치 신청합니다. 오, 인기 1위! 태권도 학원이면은 이제 남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인기 1위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콧대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만 한데요? 공주병 좀 걸리면 어떠니까? 우리 이현님 아이와 함께 들으시라고 아이브의 키치 들려드릴게요.

scientist kid.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아, 하기 전에 놀라셨죠, 여러분? 아니, 아, 어떡해요. 이 식디의 가르침을 받아서 웨이크업 댄스를 이렇게 조금 까불면서 앞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저의 너무 이 차분하고, 제가 그래도 엄청 차분하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깜짝 놀라고 아, 왜 이렇게 까부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한 저의 혼신을 다한 노력입니다. 운동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인증 사연들 언제든지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박혜진님,

신세 다 그대로네요. 오, 완전 감성적인 문자다. 그쵸? 맞아요. 이런 공원의 풍경들이 참 힐링이 될 때가 많죠. 아, 세상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내가 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나? 웨이크업! 웨이크업!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공원에 가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 런 잘하고 오셨고요. 1934님께서는요. 햄디, 저도 드디어 운동 인증 타임에 인증샷 보내요. 라디오 들으면서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100번은 외친 것 같은데 드디어 오늘이

같다. 네,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서로서로 저한테도 좋고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도 좋고 1933님께도 좋고 한 것 같습니다. 작심 3일로 끝나지 않게 쭉쭉쭉 함께 합시다. 소개해드린 박혜진님, 1933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에스파 스파이시 듣고 올게요.

0: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정이 너무 빠듯합니다.
1: 뭐야, 우리한테 맡겨놨어? 야, 누가 그래?
0: 회계팀의 김주임님이요.
2: 아, 장난하나 진짜. 젠지, 내가 해결할게.
3: 여보세요?
2: 아, 네, 김주임님 안녕하세요. 저 상하팀 허요원인데요. 저희 신입사원한테 자료 요청하셨던데 이거 오늘 안에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내일 모레까지 보내드릴게요.
3: 내일 모레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2: 근데 저희도 내부 일정 때문에 오늘은 못 드려요.
3: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 사정이잖아요. 저희는 오늘 당장 필요하다니까요.
2: 아, 그쪽 사정. 김주임님, 말씀이 좀 과하시네요.
3: 제가요? 아니 저는 지금 굉장히 교양 있게 이 얘기 하고 있거든요. 아,
2: 저기요, 김주임님.
4: 선배님, 전화기 좀 주십시오. 지금 저희 선배님한테 뭐라고 하신 겁니까?
2: 야, 젠지야, 왜 그래? 내가 할게.
4: 지금 교양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0: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참고 참다가 터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1: 그렇게 많지는 않죠.
0: 네, 뭔가 참고 참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1: 근데 뭔가 좀 터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긁히는 포인트?
0: 저요? 네. 저는 이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항상 긁히긴 긁히는데요. 근데 은근히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 저는 또 할 말은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그 방송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사무 업무도 하고 뭐 다양한 한국어 업무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외부 거래처랑 그 소통을 할 일이 꽤 있어요. 한국어 포스터를 만들 때.
1: 그렇죠.
0: 근데 그럴 때 이제 약속한 기한보다 자꾸 늦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이제 좋게 아, 저 이날까지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언제 완성될까요? 라고 말씀드리다가 잠수를 타시거나 가끔 아예 정말 늦게 들어오실 때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네,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터질 일이 없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이 젠지처럼 막
1: 지나 잘하지.
0: 뭐 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사회에서는 네. 제가 근데, 또 저희가 4년 차 아닙니까?
1: 아닙니까?
0: 4년 차 아닙니까? 사회생활
1: 뭡니까 갑자기?
0: 네, 만렙이 됐다고요 이제.
1: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터질 일은 사실 없죠. 왜냐하면 네. 뭐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0: 그니까요.
1: 그런 용기.
0: 아니, 근데 가끔
1: 이지 않고서야.
0: 그 사연들 들어보면은 이제 맨정신은 이렇게 안 하는데 술 마시고 네, 술 마시고 이제 술 기운에 들이박는다든지 그런 건
1: 회식 자리에서 그런 건 있죠.
0: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아, 저는 잘 안 긁히거든요.
0: 네.
1: 원래 멘탈이 좀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라 안 그러는데
0: 네.
1: 예전에 제가 다른 직장을 다닐 때 그때는 워낙 또 이직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더 큰 데로 옮기는 게 이제 뭐 좀 희망사항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그 같이 면접을 본 사람이 그 회사 내에 있었던 거예요.
0: 아이고.
1: 근데 그분은 이직에 성공을 하고
0: 네.
1: 저는 못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냥 쓰린 마음을 안고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0: 슬퍼.
1: 그거를 다른 선배들이 안 거죠.
0: 네.
1: 그래서 저 지나갈 때마다 어이 패배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제가 이직을 하려고 했다는 게 약간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0: 네.
1: 그렇게 약간 비아냥대면서 가니까 그게 엄청 긁히더라고요.
0: 긁히지. 어떻겠어요.
1: 패배자. 너는 다음 달에 있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와 내가 진짜 빨리 나가고 만다.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근데 뭐라고는 안 하고?
1: 뭐라고는 못하죠. 어떻게 해요?
0: 와 진짜? 저 같았으면 한마디 해요.
1: 뭐라고요?
0: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속상해요. 선배님 이렇게 한마디 할 것 같아요.
1: 기존에 있는 회사를 어쨌든 나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 대해서 대꾸하기도 좀 그렇죠.
0: 아 근데 멘탈이 되게 강한 편인 것 같아요.
1: 아.
0: 이게 원래 그 강아지들도 보면은 조그만 치와와 같은 애들이 왕왕왕 이렇게 짖고 커다란 대형견 같은 애들 오히려 이렇게 다 되게 차분하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박철규 아나운서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쌈 DJ 삼촌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네 부끄럽진 않았죠? 친구들이 좋아했죠? 네, 아무튼 그 씩씩한 좀 기운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또 출근 중인 선생님들께 또 우리 친구들한테도 아, 이 방송이 재밌다 괜찮다 이런 좋은 인상이 심어졌길 기대하면서 우리 영크크 씩씩에게 오프닝 선물 더하기 편의점 상품권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노담 잊지 맙시다. 제가 정말 제일 잘한 일 같은 게 담배를 피지 않은 거. 네. 우리 영크크부터 X세대 형님 누님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아침 첫 곡 코르스티의 Red Red 들으면서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출발합니다. 우리

0: 예, 좀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따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힘내겠습니다. 힘내겠어요. 네. 제가 이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윤정 씨, 식디 이종석보다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아, 기분이 좋네요. 자, 날씨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용우 씨와 함께 오늘 날씨 체크해 볼게요.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무더위가 쉽게 꺾이진 않겠습니다. 어제 영덕이 37도, 경주와 포항 36도를 넘어섰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진 곳이 많았는데 밤새 그 열기가 그대로 이어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곳 많습니다.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고요. 대부분 오늘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면서 오늘 비가 내려도 대부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 또 초복인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중심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폭염의 기세가 좀 꺾이긴 하는데 당분간 30도 안팎의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 대전 32, 강릉 34, 대구 36, 포항은 오늘도 37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바람도 오늘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도 물결이 높겠습니다. 제주에 비가 쭉 오겠고 아침까지는 남부 일부 지방에 비가 내립니다.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라권, 밤부터 경상권에 비가 와서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수도권으로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FM대행진 날씨 정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2: 한국의 조정식 뭐 FM
3: 다이빙입니다. FM 다이빙.
4: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0: Oh, kidding me.

마음이 그냥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뭐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간이고요. 뭐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해요. 잘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가보겠습니다. 우린 그냥 아침마다 재밌게 놀고 좋은 노래 듣고 서로 문자로 또 목소리로 기운 주고받으면 되는 거지. 그럼 좋은 결과는 따라올 뿐입니다. 점수를 쫓으면 안 됩니다. 점수가 우리를 쫓게 만들어야지. 8029님과 조정식 씨 음악회 시작합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초장 씩씩 아마큐스. 오늘 문제 푸실 씩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029님이 도전 깔끔하게 보내셨는데요.

고객님, 최근 디저트 소비 트렌드 알아보고 가시죠. 쫀득한 식감을 앞세운 디저트가 인기를 끌면서 떡과 꽈배기 등 전통 간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통 간식 특유의 쫄깃하고 말랑한 식감이 디저트 소비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른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콩물에 꽈배기나 찹쌀 도넛 등을 넣어 먹는 콩물 꽈배기입니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콩국, 찹쌀 콩국으로 불리는 지역 간식인데요. 최근 SNS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콩물 꽈배기를 즐기는 컨텐츠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디저트 놀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디저트 소비는 단순히 단맛이나 새로운 맛을 찾는 것을 넘어서 식감 자체를 즐기고 경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 간식이 이런 트렌드와 맞물리며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고요. 퀴즈 마치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드립니다. 대구 지역 간식에서 시작해서 최근 SNS 조회수를 휩쓴 이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1번 콩물 꽈배기, 2번 상상이 상상의 상상을 더해서 상상 더하기, 3번 이번 주까지 청취율 전화 잘 받아주기. 자, 이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있는 오답, 너슬의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센의 프리티걸로 분위기를 올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늦지 마시고요. 우리 또 프로페셔널인데 제 시간에 출근 턱턱 하면서, 그죠? 예. 자, 중간중간 제가 계속 또 시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콩물꽈배기였습니다. 뭐 그 디저트 유행들이 많이 있지만 뭐 다양한 디저트들이 인기를 얻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의 간식이 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유명해지는 것도 참 그 뉴스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정답 콩물꽈배기 이어서 기로 끝나는 오답을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연주 씨가 콩물꽈배기 그 예전에 우리 엄마가 시장 가면 늘 드시던 건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어서 일부러 시장 가잖아요. 연주 씨가 또 남겨주셨고, 자, 오답으로는 9697님이 야, 아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 오답이었어요. 제 이름 말해도 되는 거죠? 제 이름은 이슬기. 오래 기다리셨 슬기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슬기 선물 드립니다. 6823님 오늘 제발 퇴근길에 비 오지 않기에 하셨고, 조방글씨가 옷이 작아졌나? 왜 이리 옷이 배기? 방글씨 선물 드립니다. 굉장히 속상합니다. 특히 이제 청바지 같은 거 입었을 때, 원래 옛날에 입던 건데 살이 쪘을 때 그 벨트 들어가는 구멍 쪽이 조금 더 도드라져

0: 하루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요.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포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2: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1: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0: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0: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1: 여름 부두성의 원조,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을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3: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요즘 트렌드.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는 한동훈이고요.
0: 어서 오십시오 한의원님. 요즘 자주 찾아주시네요.

0: 아주 필수적인 노력이다. 저는 이렇게 가름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뭐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쓰는 신조어 소개해주겠다. 뭐 이 말씀이시죠?
0: 그 말을 제가 말하기 전에 차라리 하시죠. 꼭 내가 말하고 나서 꼭 그렇게 짧게 하면은
1: 말씀하시기 전에 뭐, 전 모르죠.
0: 아무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네. 오늘 제가 아주 최근에 떠오른 직관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신조어 몇 가지를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신조어를 얘기하면 정식 씨는 그 뜻을 한번 짐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잘해요. 저 이런
0: 그 정도는 잘할 수 있어요.
1: 그럼요.
0: 그죠. 네. 충분히 잘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 단어 이지까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 이제 역시, 갈까?
0: 역시 모르시는군요.
1: 지금 갈까? 뭐 이런 건가?
0: 역시 소통이 부족하십니다.
1: 아, 그래요?
0: 자, 영어로 쉽다는 뜻의 이지와 아이들이 과제를 부르는 까까. 이 두 단어를 정교하게 합친 신조어입니다. 이지 까까. 즉, 어떤 일이 과자를 먹는 것만큼 아주 쉽다는 뜻으로 과제나 게임, 미션 등을 가뿐히 해냈을 때 귀엽게 으스대는 말.
1: Piece of cake.
0: 뭡니까 그거? 모르는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마시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닌 줄로 압니다. 어쨌든 이거 본인의 자신감을 가름하는 그런 말로 쓰이는 그러니까 식은 죽 먹기다 뭐 이런 것으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1: 식은 죽 먹기다 이런 뜻은 좀 쉽다 이렇게.
0: 그렇습니다. 뭐 시험을 보고 이번 시험 완전 이지까까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요. 뒤에 브로가 붙어서 이지까까 브로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친한 사이에서 이거 너무 쉽지 않니? 약간 너한테 놀리듯이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1: 시험 보고 야 너 뭐 오늘 국사 잘 봤어? 국사 잘 이지 까까 브로?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
0: 맞습니다. 네. 우리가 브로라고 할 사이는 뭐 근데 저한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방금 저한테 시선을 마주 보면서 이지 까까 브로라고 하셨는데 저 둘이 사이가 물론 요즘에 저 자주 뵙지만
1: 자주 뵙잖아요. 그래도
0: 브로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1: 아 정말 불호시네요.
0: 예절 좀 지켜주시죠. 불온하니.
1: 아, 알겠습니다.
0: 좀 굉장히
1: 알겠습니다.
0: 다음 단어는 두 글자입니다. 자, 맞춰보시죠. 이건 문장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감탄사에 가까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아주 잘 풀렸거나 혹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순간에 정식 씨는 어떤 단어를 외치십니까?
1: 아싸! 아뷰!
0: 지금 90년대
1: 대박!
0: 20대 20세기
1: 짱!
0: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요즘은 야르를 외치는 것이 팩트입니다. 다양한 감정을 대단히 효율적이게 두 글자로 압축했다는 것이 젊은 세대 특유의 언어적 특징이 잘못 드러나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렇지만 신조어 따라잡기 이 정도로 저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신조어 얘기해 주신다면서 이거 이지까까랑 야르만 하고 딱 두 개로 가름하시고
0: KTX 시간이 다 됐습니다.
1: 아 부산을 또 지역구,
0: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1: 지역구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0: 그 정도로 하시죠. 보내주시죠.
1: 아니 서울에 계신 분도 안 계신가?
2: 예, 반갑습니다.

0: 좀 이렇게 늙지 않고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다.
1: 이게 뜻풀이를 하자면 그런 것이죠.
0: 우리 지금 네. 이 상태 그대로 진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구나.
1: 늙는 모습 보면 참 슬프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

0: 야르 동결건조 앵그리뱅뱅이 들어간 재미있는 사연 문장으로 가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들으면서 한의원님 빠바이.
1: 저는 이제 KTX 시간이 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빠이빠이 브로.
1: 네, 고맙습니다.
2: 나는 머려 버릇이 하나

근데 이게 아내분도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하고 하세요. 아시겠죠? 좀 소름 끼칠 수 있습니다. 동결 건조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0651님. 전쟁 끝난 줄 알고 야를 했는데 다시 전쟁한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앵그리뱅뱅하네요. 기름값 동결 건조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0651님이 남겨주셨는데 진짜 그 호르무즈 근처에서 진짜 야를 하다 앵그리뱅뱅 하다가 야를 하다 앵그리뱅뱅 하다가 지금 난립니다. 아 참. 이은비 씨 어제 야식 먹고 자서 몸무게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야르 남겨주셨고요. 8889님 7년 전 산 주식이 완전 야릅니다. 이대로 주가 동결 건조하고 싶었는데 어제 그 이란 전쟁 이슈로 앵그리그리 뱅뱅하네요. 어제 좀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따가 또

0: 근데 너무 속상한데?
1: 아파도 먹어야지.
2: 뭐 또 그 설명 안 한 뭐가 있어? 식사를 뭐 먼저 하셨다든지 그죠? 식사를 같이 먼저 생선 한 마리랑 해가지고 드시고 다음에 애들 거를 또 생선을 막 발라서 막 혼자 드시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선희님, 치과 스케일링을 하러 갔는데 치료하다가 아프면 손을 들라고 해서 계속 들다가 혼났어요. 치료를 하는데 계속 들고 어른이 참을성이 너무 없다고 계속 아픈 걸 어떡합니까? 라고 이선희 씨가 남기죠. 그죠? 치과에서는 손을 들라고 하는데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얼마 전에 스케일링을 했는데 저는 뭐 한 번도 손을 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입을 헹구다가 피가 너무 나서 좀 놀랐어요. 웃기네. 그렇구나. 예. 아마 지금 어머님들이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동시에 보내주시는 게

퀴즈 도전했다가 광탈하셨던 우리 직맨님 오늘 생일입니다. 마침 오늘 실밥 뽑으러 간다고 하셨는데 아프지 않아요. 근데 그 이 빠진 데 구멍이 주먹만 합니다. 케이크랑 미역국 빠뜨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밥알이 한 10개씩 들어가요. 쭈꾸쭈꾸쭈! 계속 손 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병실에서? 응. 네, 아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0026님이

기천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 작업 조금 전에 마무리는 됐지만 역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는 남이천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법 분기점 부근에서 남이천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돌발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독립기념관 부근입니다. 3차로와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2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0: 이건 여행용 캐리어, 블랙박스, 묵은각질 필링젤, 그리고 꽝이 숨어 있는데요. 선물부터 골라가시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 꽝을 먼저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날 하루만 선물이 없고 퀴즈를 마치면 선물을 계속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승에 도전하시는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으로 향하시는 도훈님이신데요. 귀요미 동요 선수 도훈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 자, 우리 도훈님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잘 주무셨어요?
1: 네.
0: 아, 어제 우리 그 도훈이 노래 듣고 얼마나 그 게시판 분위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1: 아, 그거 참 다행입니다.
0: 도훈이가 너무너무 귀엽다고. 아, 도훈이가 또 우리한테 마음의 문도 연 것 같아가지고 더 기분이 좋은데요.
1: 네. 아, 네.
0: 오늘은 뭐 어떻게 그 어제 아침 등원길 출근길은 좀 수월하셨어요?
1: 아, 네. 오늘은 좀 늦게 나와서 지금 다른 데 주차해놓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지금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
1: 네, 좋습니다.
0: 아무리 그래도 어제 뭐 또 캐리어도 받고 하셨지만 백화점 상품권이 좀 탐나시죠?
1: 아, 진짜 받고 싶죠.
0: 아, 좋습니다. 오늘 그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훈이는 지금 네. 옆에 있나요?
1: 네, 옆에 있어요.
0: 아, 도훈이한테도 우리 좀 인사 좀 나눌 수 있을까요?
1: 네.
0: 도훈아. 도훈아.
1: 네.
0: 삼촌
1: 네.
0: 맨날 만나니까 너무 좋지.
2: 네.
0: 오늘도 좋은 하루 도훈이 보내라고 말하려고 바꿔달라고 했어요. 도훈아.
2: 네.
0: 우리 이모 삼촌들도 이게 참 그 평일에 어른들은 말이에요. 아침에 좀 출근하기가 되게 피곤하고 힘든데 도훈이가 이렇게 이모 삼촌들 힘내세요 하면은 다 힘이 많이 날 것 같은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2: 한번 시작. 할 수 해줘야지 도훈이가. 시작. 이모 삼촌
0: 힘내세요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2: 이모 삼촌 힘내세요.
0: 고맙습니다. 힘 많이 낼게요. 그리고 엄마도 파이팅 한번 외쳐줘요 옆에서.
2: 엄마 파이팅.
0: 확실히 그 엄마랑 이모 삼촌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네. 엄마가 훨씬 그 메소드로 좋습니다. 자, 도훈이네 집이었고요. 도훈 어머니.
1: 네.
0: 아, 도훈이의 이 진심의 축하 아니 화이팅을 듣고 오늘 네. 퀴즈 잘 풀어주십시오.
1: 네.
0: 화이팅! 서대문을 오늘 대표하십니다. 아, 도훈님이셨고요. 자, 오늘 서대문이랑 어디가 붙느냐? 아, 군포예요, 군포. 좋습니다. 자, 6212님이시고요. 매일 아침 아빠와 함께 출근하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하셨는데 바로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조금 지금 낯가리는 듯한 목소리네요.
3: 아, 맞아요.
0: 염소 웃음소리로. 네. 닉네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3: 저 캐니요.
0: 캐니는 무슨 뜻이에요?
3: 제 이름을 빨리 발음하면 캐니 이렇게 돼가지고.
0: 한국 이름인데 빨리 읽으면 캐니가 돼요?
3: 네.
0: 현이입니까?
3: 현이? 아니요. 해니 하면은 캐니 이렇게 돼요.
0: 그럼 캐니로. 오케이, 좋습니다. 네. 목적지는 군포시고요.
3: 네.
0: 아, 군포로 가고 계시고. 지금 혼자 계십니까?
3: 아니요, 아빠랑 같이.
0: 아버님이랑 있습니다. 같이 네. 어떻게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매일 차에서?
3: 네, 맞아요.
0: 아버님 옆에서 지금 응원하고 계시고요?
3: 네.
0: 좋습니다. 아버님의 응원을 또 여기서.

0: 자, 군포 모녀 파이팅 해주셨고 우리 5265님께서 혜은아 덕분에 출근길에 아! 라디오도 들어본다. 오늘 파이팅. 목소리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귀엽네. 케니 결혼도 축하해. 유부 세계 온 걸 환영한다. 라고. 친구예요?
1: 네. 누군데?
0: 아, 그렇군요. 아, 친구분이 오늘 응원 문자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 우리 혜은님 8월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서대문의 네. 도훈님과 오늘 맞붙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언니예요, 언니. 네. 아. 좋습니다. 도우님과 군포의 케니님 구호부터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3: 케니,
4: 도훈.
0: 아, 케니님이 살짝 빨랐습니다. 근데 지금 게시판에서의 대부분의 좀 내용이 있는데 케니님.
3: 네.
0: 그 결혼과 결혼 얘기를 좀 꺼냈더니 케니님 목소리가 좀 밝아졌다.
3: 아오.
0: 아버님이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다. 뭐 이런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3: 아. 그러신가?
0: 그럴 수 있어요. 아빠랑 있을 때는 아빠랑 헤어지기 싫다고 계속 또 표현을 또 해주고 그러셔야지.
3: 아, 맞아요. 너무 속상해요.
0: 네. 가보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죠?
3: 네.
0: 동시에 구호를 외치시면 끝번호가 빠른 도훈님에게 기회가 갑니다. 문제 드립니다. 7월 13일 오늘은 상어 인식 증진의 날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상어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해양보호단체가 제정한 비공식 국제기념일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한국 상어가 있습니다. 이 상어는 싸이, 방탄소년단, 원더걸스와 함께 빌보드 핫100에 진출한 스타 상어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만 입성할 수 있다는 음원 사이트
3: 도훈.
0: 도훈님 벌써요? 도훈님 벌써요. 정답은요?
3: 아기 상어. 축하드립니다.
0: 아기 상어 정답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또 도훈이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 자, 음원 사이트 빌리언즈 클럽에 입성해 테일러 스위프트, 에드시런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습니다. 뚜루루뚜뚜뚜루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글로벌 동심을 사로잡은 이 상어의 이름은 아기 상어가 정답이었고요. 도우님이 잘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케니님.
3: 네.
0: 아무래도 이제 또 아기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아직.
3: 네, 맞아요.
0: 그러니까요. 아, 좀 아쉽게 됐는데요. 저희가 기본 선물이랑 조토카드 챙겨드리고요.
3: 네, 감사합니다.
0: 그 뭐 아버님이 옆에 계시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한마디 하시죠.
3: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케니님 T예요?
3: 네. 아니 저 F인데 다들 F 호소인이라고.
0: 아니야, 지금 뭔가 울컥할까봐 이렇게 또 담백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안전운전 하시고요. 앞으로도 출퇴근 아버님이랑 재밌게 행복하게 하세요.
3: 네,
0: 그리고 그 회사 가서 라디오 좀 그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케네네.
3: 아, 네, 바로 자랑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아버님도 빠빠이.
5: 빠이빠이.
0: 네. 자, 도훈님.
3: 네.
0: 선물 뽑겠습니다. 아, 너무 잘 맞춰주셨고요. 아, 네. 3승에 성공하셨어요.
3: 네.
0: 오늘 1, 2, 4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0: 랜덤 박스 돌려주세요. 몇 번?
3: 1번이요.

0: 시작되는 경상권에 폭염이 극에 달하겠습니다. 비는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에 오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와 전라권역, 밤에 경상권에 확대돼 내일 오후까지 올 텐데 예상 강우량 수도권, 강원권 30에서 100, 최대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 20에서 80mm로 대부분 바람도 매우 강하고 해상의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9도입니다. FM대행진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간추린 모닝뉴스 KBS 방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첫 소식은 뭐 코스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8.95% 급락하면서 7천선이 붕괴됐고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큰 폭으로 그쵸. 빠졌는데요.
2: 네.
1: 만스피 얘기까지 나오다가
2: 그렇습니다.

0: 고려하면 오늘 밤 늦게라도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폭염 관련 뉴스인데요. 네. 아, 참 정말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요.
0: 그렇죠.
1: 주말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200명이 넘게 발생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질병관리청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11일, 12일 주말 사이 203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어제도 무척 더웠잖아요. 이게 일단 질병관리청의 어제 발표라 어제 환자까지는

0: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매일 오후 4시
1: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무서워, 너무 무서워.
3: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2: 갔어야 했어요.
3: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2: 이렇게 내려놔.
4: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조정식의 FM 댕진 연만 붐.
1: 모난 마음, 뿔난 마음, 가시돋친 마음, 그 어떤 마음이든 귀하게 모십니다. 귀티 인사이트.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에도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 괜히 손목 한번 발목 한번 돌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매주 살아갈 의지를 선물해주고 가시는 마음 PT쌤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 마음 단백질 이호선입니다.
0: 저희 아까 전에 그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왔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 레모네이드가 생각나는 너무 상큼한 또 레모네이드 색깔.
1: 네. 이게 원래 되게 컸는데 빨았더니 줄어가지고.
0: 아니요. 아주 빛이 좋은데요.
1: 다행히 이렇게 늘어나는 거라 좋긴 한데 이게 원래 좀 컸거든요. 근데 한번 빨았더니 줄어가지고 엉덩이 밑에 있던 게 엉덩이 위로 올라갔어요.
0: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또 그 느낌이 네. 또 나름대로 있어요. 네.
1: 이제 티 안 나죠?
0: 네. 유미수 씨도 거기 레몬 향 안 나나요? 상큼한데요 하셨고요.
1: 우리 세상에
0: 기가님도 호선 교수님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지셨네요.
1: 어머 하셨고. 그런가요?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야. 저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0: 왜요?
1: 여러분 그 보이는 라디오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식디가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저희가 두 주 만에 뵀는데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코가 뾰족해져서 이걸 얼음 깰 수 있어요.
0: 감사합니다.
1: 세상에. 네.
0: 그래서 또 실물로 보면은 또 체감이 아무래도 조금 더디다 보니까
1: 확실해요. 네. 네.
0: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은주 씨가 지난주에 경기도청에서 이호선 교수님

0: 아니, 그러나 네. 일상 속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삶의 패턴을 의미 있게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거든요. 그 말씀을 루틴으로 해석하셔서 일상에 가져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해석으로 더 훌륭하게 적용하신 거죠. 아주 잘하셨네요.
1: 아, 좋습니다. 우리 김성민 씨도 자리 비우실 때 앞으로는 녹음이라도 좀 부탁드릴게요. 분리불안 생기거든요.
0: 아, 지난주에 그냥 갑자기 그냥 네. 잊지 않고 반드시 꼭 출석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어쨌든 이분도 내가 나보다 나이가 좀 꽤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남자분을 좋아하고 사랑했고 또 그 사람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내게 다가오는 게 싫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보내줘야 되겠죠 라고 약간은 좀 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내세요. 네.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 뭐 좋은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도 인생의 한 또 부분이고 하나의 또 그림의 조각이니까요. 그냥 아 내게는 이런 사랑이 또 있었구나라고 하는 일련의 스케치를 그냥 가지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프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저도 뭐 미련이 많은 편이고 좀 헤어짐을 잘 못하는 편이긴 하지만 떠나간 사람한테 이제 미련 안 갖는 게 그렇죠?
0: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곧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린 또 혹은 많이 어린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했던 그 경험들은 좀 더 특별하게 그래요?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는 하시는데 또 의외로 떠나보내는 건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건 늘 아쉽고 늘 헤어지는 그 감정은 내게는 뜯어지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보내시고요. 맞아요. 대신에 또 멋지고 훌륭한 사랑으로 이제는 엄마 같아서 자식을 돌보는 듯한 사랑이 아니고 연인 대 연인의 사랑으로 맞아. 공평하게 또 동등하게 사랑하는
1: 서로 그 의지할 수 있는
0: 좋겠어요. 그럼요.
1: 가슴이 넓고 따뜻한 남자.
0: 그렇죠. 넓은
1: 만날 네. 수 있습니다.
0: 그럼요.
1: 자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귀티 인사이드 오늘의 주제는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주제고요. 시크릿이란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 책에 나왔던 말이죠.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생각을 하고 믿고 기대하면 현실이 된다. 이 원리가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원하는 걸 생생하게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뭐 그리고 요즘 또 비슷한 얘기로는 자기 암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뭐 좀 희망적인 얘기,
0: 네네네.
1: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를 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속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끌어당김의 법칙.
0: 말 그대로 네. 우리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건 내게 있지 않은 것을 그러나 내게 오고 싶은 것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마치 부르면 그것이 내게 오는 것처럼 또 간절히 부르면 더 빨리 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때로는 우리가 자기 암시라고도 부르고요.
1: 네.
0: 또 자기 확언이라고도 부르고요. 동시에 이건 우리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말을 자주 하게 되고 거기에 준하는 행동들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나도 모르게 더 빠르게 나도 모르게 더 의미 있게 다가가는 그 여정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게 마치 내게 이루어진 것 같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유사한 말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1: 네.
0: 자기 암시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이죠. 이 자기 암시 안에 보면 셀프 어퍼메이션이라고 하는 자기 확언이란 말도 들어가 있어서 나 오늘 잘 해낼 수 있어. 오늘 우리 식이 잘 해낼 수 있어. 우리 조정식이 잘 해낼 수 있어. 우리 정식이 잘 해낼 수 있어.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여러 번 외치면 내 안쪽에 왠지 모를 이 심장 안쪽에 몽글몽글한 작은 힘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내가 생각했던 예상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나라는 사람에게 용기를 스스로 줬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 이게 결국은 없던 것이 내게 올 수 있는 기회 또 길을 만드는 여정이다 생각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자기암시처럼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건 내게 원래

0: 살아가고 이걸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이거야말로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를 산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상상력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하나의 인력이 있는 것처럼 만유인력처럼 인력이 있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것처럼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다 가져오는 방식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말로 생각해보자면 너 꿈꾸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2030, 뭐 40 이때 한참 꿈꿀 때고요. 또 이런 막연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지고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너무 깊은 우물에 있는 것 같은 이 현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꿈도 꾸고 기분 좋고 우리의 일상도 또 우리의 미래도 바라보는 이런 지점으로 이제 시선이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그렇군요. 근데 그 무엇보다 뭔가 그런 이호선 교수님이 실제로 했던 경험 같은 걸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막 이렇게 뭔가 꿈꾸던 게 그렇게 좀 확언이나 네. 자기 암시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 아니면 원래 성향 자체가 좀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스스로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교수님도?
0: 저는 긍정적 저는 헛소리를 많이 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헛소리인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네.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꼭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1: 그 얘기를 많이 하셨었던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네. 이게 결국 뭐냐면 그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뭐가 돼도 되니까 그러나 이 뭐가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상상을 하게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니 저도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것이 잘 될 거라고 늘 믿어요. 근데 잘 되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잘 될 거라고 믿어서 되면 좋고 저는 아님 말고거든요.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이 큰 것보다는 기대가 큰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 않느냐 하는데 어차피 올 실망은 저절로 와요. 그리고 그중에서 10개를 내가 기대했는데 그중에 2개라도 되면 그게 어디예요. 그리고 긍정적 상상을 하는 것과 부정적 상상을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네. 자기 기대를 한껏 낮추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두려움이 커서 그런 건데 저는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낮추면 실망이 좀 적으니까 아니 그거 그 방법도 쓰는 거죠.
0: 네.
1: 또 어떨 때는 뭐 가슴이 목표를 잡을 때는 가슴이 부푸는 거고요. 그 목표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실현될 때를 기다릴 때는 목표치를 좀 낮추어서 말해서 나라는 사람의 불안도 좀 줄이고 이런 기대가 내 자신도 실망을 뭐 하니까 이런 걸 줄인 것도 다 쓸 수 있는 거, 뭐 하나만 쓰나요?
0: 아, 이것도 뭐 안 좋은 건 아니다.
1: 그럼요.
0: 쓸 수 있는 방법이다.
1: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라. 그러나 그게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 긍정적이고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은 나 이런 거 할 거야. 난 될 거야. 그렇잖아요. 아, 안 돼요. 그래도 될 거야 하면서 내 기쁨을 그 순간에 즐기는 거고 약간은 뭐 내향적인 분들은 아우 잘 안 될 것 같아 또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됐을 때의 기쁨은 또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니까 성향에 따라 그렇구나. 이 순간을 즐기느냐 이후를 즐기느냐에 따라 시차가 조금
0: 저는 좀 제가 후자여서 좀 이게 안 좋은 게 아닌가 아 그래도 뭐 안 될 것 같아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서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군요.
1: 근데 제가 원하는 거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되죠.
0: 잘 맞는 방법으로.
1: 네.
0: 네. 5827님이 1년 동안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매일 내가 그 자격증을 딴 모습을 상상하며 이겨냈던 것 같아요. 합격했고요. 5년이 지난 지금도 뿌듯합니다.
1: 오.
0: 그 영화 그 마이클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의 그 인생을 다루잖아요.
1: 네네.
0: 거기서도 보면 이제 되게 포스트잇에
1: 아.
0: 이제 자기 암시를 엄청 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뭐
1: 네.
0: 많은 그 유명인들이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1: 네.
0: 그런 방법 써본 적 있으세요?
1: 저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20세기에는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썼었잖아요.
0: 네.
1: 뭐 그다음에 가훈 있고 막 급훈 있고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향해야 될 일종의 방향이자 동시에 모종의 목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없는 것보단 이런 게 있을 때 더군다나 가시적으로 뭔가를 적어놓으면 훨씬 더 선명하잖아요.
0: 네.
1: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무슨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볼 때 좀 웬만한 걸로 붙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0: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윤종훈님 같은 경우도 엄마가 네가 잘도 그러겠다. 굳이 어차피 인생 사는데 왜 굳이 피부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전 이 엄마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님이 잘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엄마가 네가 잘도 그러겠다. 난 잘도 그럴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 인생의 필터가 너무 훌륭하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전 정호님의 이런 방식을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속삭이듯 악마의 그 찬물을 끼얹는 맞아.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다시 내 마음 필터를 통해서 대피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들었다고.
1: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네. 많아.
0: 우리 엄마 말도 잘 안 듣는데 뭘 남의 말을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냥 당분간은 그 귀를 막으세요. 그리고 당분간 만나지 마세요.
1: 아니 뭐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데 아도 요즘 잘 합격자가 안 나올 텐데 뭐 이런 거면 차라리 이것도 양반이야. 근데 그럼 되면 되잖아요. 그럼 뭐 돼봐야 별거 없던데 뭐. 그죠?
0: 그거는 완전히 이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질투이거나 아니면 안 됐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게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0: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1: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3520님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지금 임용고시 준비 중이라 힘든데요. 난 꼭 합격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얘기 듣고 오늘도 열심히 잘해낼게요.
2: 아우, 파이팅입니다. 우리 3520님 파이팅이고요. 멋진 선생님이 되셔서 반드시 합격 소식 전해주세요.
1: 아,
2: 네, 좋습니다. 네.
1: 우리 박은주 씨가 저는 대화 속에 기왕이면 을 자주 붙입니다. 약간 긍정의 시그널.
2: 좋네요. 이게 제가 쓰는 말 중에 다행습관이란 말이 있어요.
1: 네.
2: 뭐뭐해서 다행이다. 뭐뭐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게 있어서 다행이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일종의 다행 습관을 붙이는 사람들은 불행의 그 덤불 속에서 이 작은 행복의 그 반짝이는 금붙이를 찾아내는 사람이라서 이 삶의 기억과 그리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이분이네요.
1: 주문처럼.
2: 그렇죠.
1: 뭐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 정체 조금씩이지만 풀려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이용하기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구리 시계부터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신내와 월릉 분기점 사이는 양방향으로 차가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 도봉지하차도 입구에서 월계 1교 쪽으로 지체입니다. 이후로는 괜찮다가 장한교부터 다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문은 일산 쪽 강동대교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구리 방향 보니까 행주에서 양화대교,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행주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불편하겠습니다. 또 여의 2교 부근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분당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 부근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복정에서 수서 쪽으로 가는데 1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2: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9: 자녀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10: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11: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10: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11: 윤정수
1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9: 사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1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미국의 한 빵집은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매일 아침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빵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요, 할머니 손에 이끌려오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아이를 데려온 덕인 거죠.

100년이 넘는 전통을 지켜온 이 빵집처럼요. 이 전통은 시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곳을 계속 찾아주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겠죠. 뭐 음악